다가오는 온갖 고난, 마치 거친 풍랑과도 같이 다가오는 고난은 마침내 그 어떤 파도가 닥쳐와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뱃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정이란 걸 말한 이야기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삶이 한 번의 풍랑도 없는 늘 평온하기만 한 바다와 같다면 우린 큰 어려움 없이 무사태평한 삶의 연속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앞에는 언제나 수시로 모양을 바꾸는 다양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어서 우릴 유능한 뱃사람으로 만들어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오늘은 또 어떤 파도를 맞닥뜨리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도전적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은 그 파도를 너끈히 잠재워줄 수 있는 음악, 대금독주 청성곡과 함께 시작해볼까 합니다. 안성우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금독주 청성곡 함께 하셨는데요.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안성우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영국 속담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 어렵다 하는 속담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앞에는 수시로 다양한 모양의 파도가 언제라도 밀려오기 때문에 평온한 바다를 만나는 일이 좀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아 맞아 하고 동감을 표현해 주실 듯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파도에 대한 맷집도 좀 커졌고 아 이번 파도는 견딜만 했어 하면서 나름 파도에 대처하는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잘 축적해 나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유능한 뱃사람의 반열에 스스로를 위치시켜

지켜놓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에게는 늘 평온한 바다만 있었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아마도 천상에서 내려준 큰 복을 받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 어렵다. 지금 내 앞에 어떤 큰 풍랑이 다가왔다면 아, 나를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새 평온한 바다와 마주치게 될 시간도 돌아오겠죠. 오늘 산책길의 화두,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 어렵다 하는 말 함께 나누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현악 취타 개주 준비했습니다. 취타라는 음악은 원래 취악기와 타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지난날의 행악으로 연주하던 음악이었습니다. 이 행악이라서 관악기, 타악기 중심의 음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현악기, 가야금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편성으로 해서 감상용 음악으로 만든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현악기가 포함되고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을 이어서 연주한다 해서 현악, 취타, 개주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악, 취타, 개주, 취타부터 군악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강효진의 가야금,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별한 편성의 음악과 연주였죠. 취타, 길구낙, 길타령, 벼르조타령, 군악의 이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서 연주하는 음악 현악, 취타, 계주 들으셨는데요. 강효진의 가야금,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은 모두 지금 국립국악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 주말 잘 준비하세요. 바닷가 흥겨운 뱃노래를 듣는 기분을 가질 해안가의 곡을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영국 속담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소개해드렸더니 이 보뜰마을님께서 뱃노래를 청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후반부에서 시간 맞추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영국 속담과 비슷한 동양 고전도 있죠. 맹자 고자 장구 하 15장은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기 전 반드시 시련과 역경을 통해 임무를 완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생각이 나네요. 맹자 고자 장구 하에 유사한 내용 나오죠.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장차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어지럽게 만든다. 이런 내용 생각나는데요. 그런 시련을 겪고

그럼에도 꺾이지 않으면 그 그릇이 커져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전천후가 되는 것이겠죠. 또 0770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갑작스런 통증과 수술이라는 파도가 저를 관통했습니다. 아이고, 당황스러웠지만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계기로 삼으렵니다. 운치 있는 주말 보내셔요 하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관리 잘 하셔서 무리 없이 수술 후 회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조선시대 여성 시인 송이가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며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꽃을 보고 춤추고 나비를 보고 방싯 웃는 꽃, 그 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사랑은 아니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시조시 읽어볼까요?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방싯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 황진아의 검은고, 이현준의 대금, 정겨운의 해금, 이건형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조선시대 송이라는 여성 시인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 황진아의 검은고, 이현준의 대금, 정겨운의 해금, 이건형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해금과 검은고 단소 이렇게 석대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수룡음 준비했습니다. 수룡음은 생소병주 편성을 가장 많이 연주하고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검고 단소도 함께 편성이 된 그런 연주 자주 들을 수 없죠. 오늘 그런 색다른 편성의 수룡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오규의 검고, 이두원의 단소, 강사준의 해금 연주, 수룡음 들려드립니다.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이오규의 검은고, 이두원의 단소, 강사준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평소 잘 듣기 어려운 편성이었죠. 수령음은 가곡의 롱, 낙, 편을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평롱은 제외하고 계락, 편수대업을 연주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2000년 10월 1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6944님께서 해금과 검은고가 합류하니 수령음에 힘이 더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연주에서 해금의 꿋꿋한 운궁의 모습이 그려지니 더욱 좋습니다. 산책지기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셔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또 글동부님께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생각의 향기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제 바로 생각의 향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의 향기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에 있는 생각을 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목에 보이는 혁명은 사회정치적 혁명, 그런 혁명이 아니라 바로 개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혁명을 뜻한다는 거고, 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가운데서 수반되는 변화를 말한다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이야기, 신을 발견하는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 하는 내용 소개해드렸죠.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제6장 신념에 대한 글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신념과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신념에 대한 글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로 신념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서 신념이라는 것을 공격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신념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념을 받아들이는 동기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해방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적 혹은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신념이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고 대립과 혼란과 적의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신념을 좀처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힌두교, 기독교, 불교의 신념이나 그 밖의 수많은 종파나 민족적인 신념이나 또는 다양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따위가 서로 항쟁하고 상대방을 자기들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념이라는 것이 인간을 분리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념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요? 과연 이 세계에서 신념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불가능할까요? 신념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신념과 대체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순간순간 새로이 만나기 위하여 모든 신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올바른 해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신선하게 접촉해 나갈 능력을 갖는 것, 과거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모든 반응을 부인하는 것, 즉 나 자신과 나의 신변에 있는 것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과거에 축적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하나의 신념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욕구가 왜 생겼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 무엇인가의 신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우리는 대단히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들이 어떤 신념에 바탕을 둔 행동의 유형, 예를 들면 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또는 어떤 종교적 신조나 교리같이 우리를 조건 지우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한 불안이나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컵이라는 것은 비어있을 때 비로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념, 교의, 주의, 인용구 같은 것으로 꽉 차있는 정신은 실제로는 비창조적인 정신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것을 반복하는 정신에 불과합니다. 공허와 고독에 대한 불안,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안, 무엇에 성공한다든가 도달한다든가 이룰 수 없는 데 대한 불안, 인간다운 인간도 아니고 또한 그런 인간이 될 수도 없다는 데 대한 공포, 이와 같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열심히 탐욕스럽게 신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신념을 갖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기는커녕 종교적 혹은 정치적 신념은 분명히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는 것입니다. 신념은 마치 스크린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념을 갖지 않고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신념이나 그 밖의 모든 신념을 제거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뒤에서 무언가 보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자기의 정신과 일정한 신념을 동일화하지 않는다면 그때 대상과 동일화되지 않는 정신은 정신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헌천수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생황, 이준호의 단소, 최성훈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 제6장 신념에 대해 이야기한 글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 글의 제목 아래에 고딕체로 크게 편집해 놓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이고 공허한 인간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불안이나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념이든 거기에 의존하려고 한다. 우리가 어떤 신념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이유가 사실은 나 자신이 공허한 인간이라서 어떤 불안이나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 특정한 잘못된 신념으로 무장이 돼서 서로가 갈라져 있고 혼란과 적의를 계속 마치 은행의 잔고를 늘려나가듯 저금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잔고는 사실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엄청난 재산인 잉양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도 사실 잘못된 신념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이 글에서도 어떤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적 혹은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신념이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고 대립과 혼란과 적의를 낳게 하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의 위험, 선이 아닌 잘못된 신념, 그건 어떤 불안이나 공포를 감추려고 이상한 신념을 받아들인 것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모든 신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이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신선하게 접촉해 나갈 능력을 갖추고 또 과거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모든 반응을 부인하라고 했고요. 또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과거에 축적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배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 관념에 맞는지 아닌지 재단하고 판단해 가면서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고요. 그렇게 축적돼 있는 여러 영향력을 배제하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는 오늘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에 나오는 신념에 관한 글 함께 나누셨습니다. 1056님께서 앞서서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꽃보고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는데요. 문자 소개가 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산책지기님. 꽃과 나비로 비유된 느린 사랑의 노래를 듣고 있으니 새삼 요즘의 사랑 노래와는 참 다른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우연히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를 보면서도 한 세대 전 남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의 사랑은 어땠을까 아는 듯 하면서도 제대로는 알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시대는 달라져도 남녀가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시고서 하트 잊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이 조선시대 사랑하고 요즘 사랑 표현 방식이 참 많이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애틋한 마음만은 한결같지 않나 하는 생각 동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윤혜성 님도 오늘 부지런히 출석해 주셔서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신쾌동류 검고산조 준비했습니다. 신쾌동류 검고산조는 신쾌동이 스승 백낙준에게 배운 가락에 자신의 음악성을 더해서 완성한 음악인데요. 이 음악은 신쾌동에 이어서 그의 수제자 김영재에 의해 올곧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16살 때부터 신쾌동에게 검고를 산조를 배웠는데요. 자신의 충분한 음악성에 기반해서 스승의 가락을 소화해내서 멋스런 산조 음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쾌동류 검고산조 오늘 그 제자 김영재의 검고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금요일에 듣는 검고산조의 장쾌한 가락, 더 매력적이네요. 신쾌동류 검고산조 들으셨는데요. 신쾌동 명인의 수제자이기도 하면서 국가부역유산 검고산조 보유자 김영재의 검고연주였고요. 장덕화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들려드린 생각의 향기 코너에 대한 문자 주셨어요. 저도 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곤 하죠. 특히 잘못된 신념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유로워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생각의 향기 생각하고 성찰하며 보내며 다음 주 생각의 향기를 또 기다려야겠습니다. 좋은 향기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문자 주셨는데요. 늘 생각의 향기 코너를 열심히 들어보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봄봄님께서 어느새 금요일에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 금요일 빨리 오죠. 또 지초실님께서 아주 예쁜 도라지꽃 사진, 보라색이에요. 참 색깔 예쁘네요.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같은 줄기 도라지꽃 문양과 색이 다릅니다. 문양이 마치 매미 날개 문양입니다. 어제 올 들어 처음 매미 소리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이 문양이 정말 그러네요. 매미 날개 그 이렇게 비치는 그런 문양이 섬세하게 있는 사진이고요. 저보다 매미소리 늦게 들으셨네요. 저는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에 양평에 가서 소리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매미소리 시끄러워질 그런

0: 시간이 됐네요. 네, 이번에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음악 골랐습니다. 제비 강남 들어가는 대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입니다. 제비가 흥보집을 찾아와서 집을 짓고 알을 잘 낳았죠. 그런데 알에서 제비 새끼가 다 나왔는데 그 제비 중에 한 마리가 날개 공부를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흥보가 그 제비 다리를 정성껏 잘 고쳐주었는데요. 제비 다리 다 치료가 됐죠. 그리고 강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남으로 간 제비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제비 점고를 마치고서 3월 삼진날 무렵이 돼서 다시 흥보네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 노정을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 강남 들어가는 대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영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들고 날 흥보 보고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 제비야. 고루 거각 타버리고 궁벽 강촌 박응보 운막을 찾아오니 어찌하니 기특하냐. 수십일 만에 새끼 세 마리 깎았다. 먼저 깐 놈 날아가고 나중 깐 놈 날개 공부 힘을 쓰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겄다. 흥보 양주 보고 깜짝 놀래 당사실을 구하여 명태 껍질을 대고 칭칭 메어 제 집에 넣어주며 부대 죽지 말고 말리 강남을 잘 들어가거라. 흥보 은혜 갚을 제비거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부러진 다리가 다 나어 하루는 날개 공부를 힘을 쓰난디 떴다 보아라.

중에도 야 조이디 없으 되게 진나라 가서 대장이 들고

불허유승이

이다 어이며

닦고 바르어라. 잘 가거라 내 집이야. 말 이 강남을 흐흐흐흘라라 들어흐고 간다. 강남 두 개는 조정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거를 하는디 덕국 들어갔던 조록점이 나오, 중원 들어갔던 명맥이 나오, 말리 조선 들어갔던 흥보제비 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굴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져서 전둥도 흘리고 들어와. 예. 제비 장수 오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아지가 졌느냐. 흥보제비 여짜오대 소주가 아들이다. 소주가 아들이다. 빨리 조선을 나가태어나 소주군 소불리하야 뚝 떨어져 대발에 다리가 아짝깍 부러져 거기 죽게 되었더니 어찌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다뤘으니 어찌 흥년은 은혜를 갓소리까지만 덕분에 통촉하오. 그러기에 너의 부모와 나의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맹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 날짜를 정해줄 테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을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 그날 하루는 흥보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이 조선을 다오는디 흑운박

처녀를 살펴오니 서쪽 지척이오 동해 장망 허구나 중년봉을 올라가니 조작이 너

동동 울리며 어기야 어이야 동방이 온 보치불매지 아니냐 소벽사명냐한테 불성청원 갚으래라 따라오는 저기로기 가르대를 입에 오르고 이점이 너무 떨어지니 병살아가지 아니냐 백무자 얼기여 청판상 왕리호니 소경조니 의기노라 회양부얼로 모 왕릉여 들어가 이해부연 탄장원라 안주까지 주여 안주 두개어성을 와다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공거대공 강자요 황노조 올라가니 황황일고 불보반 백운천재 공주유라 금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소청아 누리게라 낭비와라를 둑 장부연의 벌렁 떨어지고 기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둘러 정여방은 간고도 고남병사로 올라가니 실성당이 빈토요 연조재간을 지내어 장성을 지내어 갈속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한극전에 올라와 뉴마루

얼두로 가니 한일러기 백이로다 요동 질백이로수 속히리네요. 암녹가을 건너 의주를 다달라 영구탐 동군자 올라간

장성 우병도를 대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성도를 들어가 말 멀때 관독정 파견 폭포

시를 울고 구둥서울에서 떠노란돈 유곡 저양이 난초를 불고 성백사흐름 노란돈 흥보보고 호이요요 천천히 살펴보니 얼굴을 양각이 완전 오색

0: 앞에 뚝 떼그르르르르르르르르 다리 들리고 배군으로 날아간다.
1: 제비 점고를 하는 과정에서 흥보제비에게 있었던 일이 소상하게 알려지게 됐죠. 마침내 보은표 박씨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가는 제비 노정기, 온갖 명승지가 두루 포함돼 있고요. 흥보네 집에 잘 당도했습니다. 제비 우는 소리도 재밌네요. 흥보화 중에서 제비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의 소리

이었고요.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벌써 한 주가 가고 주말을 앞두고 있네요. 모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하셨습니다. 1007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경기민요 연곡 골랐습니다. 보들마을님 듣고 싶어 하신 뱃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강수 타령, 도화 타령, 뱃노래, 자진 뱃노래를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늘 평온한 바다만을 만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유능한 뱃사람이 될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도가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잘 헤쳐나가시잖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평온한 바다에서 편안한 항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강수 타령, 도화 타령, 뱃노래, 자진 뱃노래, 강효주의 소리였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가 어렵다 하는 말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삶에는 희망과 환멸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신나게 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때려치운다고 해서 너를 비난하는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다. 그들은 네가 다른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황석영 작가의 말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이 말이 작은 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강은일의 해금, 비상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에서 황석영 작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꿈이나 희망, 뭐 도전, 설렘 같은 단어가 청춘에만 머무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하고 싶은 것을 신나게 해내며 살아가고 싶고 또 내일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기대하고 싶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그 꿈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더 튠의 노래입니다. 이방인의 한국.

더 튠의 이방인의 항구였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드릴게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유산의 등재를 심사하고 보존과 관리 방향을 의결하는데요.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세계유산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1998년 일본, 2004년과 2021년 중국 등 세 차례 아시아에서 열린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학술 행사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공연 또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이 됩니다. 세계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서 K-헤리티지와 또 K-컬처, K-푸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 전통 문화도 선보인다고 해요. 특히 백스코에 마련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에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또 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을 한데 모아 소개합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진관사 국행수륙제 등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백스코를 찾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새롭게 세계유산에 오를 후보를 심사하고 기후변화와 전쟁 등으로 위협받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올여름 부산은 전 세계인들이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7월 7일 충청남도 천안에 천안시립문학관이 정식 개관합니다. 원래 동남구 보건소 별관이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한 공간인데요. 개관을 맞아 천안 문학이 쌓아온 시간의 층위를 담은 개관 전시를 선보입니다. 전시의 제목은 천안 문학, 문학과 시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천안 문학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고 문학이 한 도시의 기억을 어떻게 담아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읽고 듣고 쓰면서 문학을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로 천안 문학의 문장을 따라 천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문학관 2층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학 갤러리 전시 공간과 도서 자료실을 상시 운영하는데요. 천안에서 활동했던 문인들의 작품과 자료는 물론 지역 문학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개관전은 7월 7일 시작해서 12월 13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천안의 시간을 문학으로 보여줄 천안 시립문학관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우스 콘서트의 대표 음악축제인 줄라이 페스티벌이 7월 31일까지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더 하우스 콘서트는 지난 2002년 음악가 박창수의 연희동 자택 거실에서 시작됐는데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 한국 공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2014년에는 대학로 예술가의 집으로 전용 무대를 옮기고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 공연을 이어왔는데요. 7월 한 달 동안은 매일 밤 이어지는 줄라이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는 매년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깊이 있게 조망해 왔는데요. 올해는 기존의 틀을 깨고 국가로 주제를 확장했다고 해요. 첫 주인공은 프랑스입니다. 이번 축제의 제목을 프랑스의 빛이라 이름 붙였는데요. 클로드 드뷔시와 모리스 라벨을 중심으로 에릭 사티, 또 레식스, 장 프랑세, 또 올리비에 메시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며 20세기 프랑스 음악의 다양한 결을 조망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 클래식계를 이끄는 중견 음악가들과 또 주목받는 신예들이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자세한 공연 정보와 예매 방법은 더 하우스 콘서트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로 드뷔시의 전주곡 제1권 중 아마빛 머리의 소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소식과 천안 시립문학관 개관 소식, 또 더하우스 콘서트 줄라이 페스티벌 개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갈게요.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선운사에서.

0: 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가 지난번 대화 중에 여름 좋아하신다는 고백을 하셨잖아요.
1: 네네.
0: 우리 둘 다 여름 사람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1: 네.
0: 이렇게 이제 한여름으로 이제 막 사실 이미 들어섰죠. 6월 넘어서 7월 되었습니다만.
1: 네.
0: 한여름도 좋아하세요?
1: 네, 저 땡볕 아래 누워 있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0: 아니, 그건 좀 별로예요라고 할 줄 알았더니 땡볕 아래 누워 있기까지를 네. 좋아하신다고요?
1: 네.
0: 와, 근데 진짜 오늘 한여름에 맞게 또 의상도 굉장히 네. 시원하게.
1: 여름이 너무 좋아요.
0: 네.
1: 그 옷도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같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0: 네.
1: 이 땡볕과 가득한 습기
0: 네.
1: 이런 게 너무 좋아요.
0: 아니, 보통은 그게 싫잖아요.
1: 네.
0: 근데 땡볕과 습기를 좋아하신다. 네. 이건 진짜 여름 좋아하는 거 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거 있어요? 약간의 여름만 되면 하는 자기만의 리추얼 같은 거? 이거는 꼭 여름에는 경험해야 한다.
1: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땡볕 러닝과 땡볕 수영이에요.
0: 어떻게?
1: 이게 너무 또 땡볕에 하시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0: 네.
1: 한 오후 4, 5시 정도에 한강 수영장을 가요.
0: 네.
1: 뛰어서.
0: 아, 뛰어서?
1: 네, 뛰어서 가요. 그럼 땀이 뻘뻘 나잖아요.
0: 와.
1: 그럼 가서 이제 샤워를 싹 하고 땡볕에 다시 누워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면서
0: 예.
1: 그러면 약간 땡볕에 누워있으면 사람이 노곤해지잖아요. 그럼 약간 혼미한 정신으로 다시 이제 뛰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0: 아, 집에 수영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1: 수영은 안 해요. 그냥 수영장에 누워있는 거예요.
0: 아,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1: 그래서 이제 자연과 함께 하다가 집으로 다시 뛰어가서 이제 나오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놨던
0: 네.
1: 캔맥주 한 캔과 유리잔
0: 네.
1: 딱 적당히 시원해진 맥주를
0: 그
1: 원샷을 하는 거죠.
0: 와.
1: 그러면 이렇게 골이 띵 하거든요.
0: 네.
1: 그걸 즐기는 거죠. 여름에만 할 수 있는 호사입니다.
0: 와. 어제도 하고 오셨죠?
1: 아, 어제 아직까지 그 땡볕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0: 아, 좀 기다리고 계신
1: 네,
0: 거예요?
1: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아, 듣기만 해도 뭔가 시원해지면서 진짜
1: 네.
0: 여름에 나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화관에서 볼만한 신작 간단히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번 주 영화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영화들 개봉하나요?
1: 네, 이번 주 가장 화제작이라고 하면 마티 슈프림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마티 슈프림은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을 맡았고
0: 네.
1: 이 영화로 티모시 샬라메가
0: 네.
1: 그 해에 이제 남우주연상 거의 모두 휩쓸었어요. 오스카를 제외하고
0: 그렇군요.
1: 26관왕에
0: 네.
1: 올라서 티모시 샬라메 왜 그렇게 샬라메 하는지
0: 네.
1: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0: 네.
1: 영화를 보시면 아, 이 젊은 배우가 이렇게까지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였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구나.
0: 이래서 티모시 샬라메구나 하는.
1: 네.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화 내용은 간단해요.
0: 네.
1: 이 마티라는 탁구에 미친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파란만장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마티는 파란만장 그 자체예요. 탁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요.
0: 네.
1: 도덕관념도 좀 떨어지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0: 네.
1: 여자들을 속여서 등쳐먹기도 해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오로지
0: 네.
1: 내가 탁구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근데 또 다행인 것은 탁구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어요.
0: 네.
1: 그래서 올림픽에 미국의 국가대표로 나가서 메달도 따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국가대표 하면
0: 네.
1: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것 같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이때는 이제 52년 전후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직 엘리트 스포츠가 자리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가대표임에도 유럽대회에 나가려면
0: 네.
1: 본인이 스스로 경비를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티는 나는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나쁜 짓도 저지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도 주고
0: 네.
1: 이렇게 이제 겨우겨우 경기에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또 대결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아니 이 아까 마티 티모시 샬라메가 역한 그 마티라는
1: 네.
0: 사람은 실제 실존했던 탁구 선수라면서요?
1: 네. 영화를 보시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라고 싶은데요.
0: 아니, 물론 인물의 그건 다르겠지만요.
1: 각색은 좀
0: 네.
1: 많이 됐지만
0: 네.
1: 어쨌든 마티 라이스는 굉장히 우리가 기인이라고 하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물론 네. 하드 라켓 최고 1인자다라고 평가받는 선수로서 뛰어나긴 하지만 선수로 활동하지 않을 때는 할렘에 가서 내기타쿠를 치다가 이제 걸려서 네. 큰 경을 치른다던가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던가
0: 파란만장하네요. 네.
1: 불륜을 저지른다던가 굉장히 영화에서 약간 과장되었을 뿐이지 네. 아예 없는 얘기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티 라이스먼의 자서전과 그가 생전에 했던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0: 네, 자 처음 시작하실 때 티모시 샬라메가 이번 작품으로 남우주연상 26관왕 올랐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좀 기존에 우리가 보여줬던 티모시 네. 샬라메의 어떤 순수함, 풋풋함 이런 느낌이 이어지는지. 근데 뭐 파란만장 있으면 이야기 들으니까 완전 변신했을 것 같기도 하고 짧게 추천평 해주신다면.
1: 네. 나르시스트 사기꾼을 통해 본 미국 사회의 초상이거든요.
0: 이건 전혀 다른. 네. 네.
1: 왜 미국이냐면. 네. 이 거장 감독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남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미국 사회의 초상을 그리는 영화를 꼭 찍어야 돼요.
0: 아.
1: 마틴 스콜세지도 그랬고 코언 행제도 그랬고 폴 토마스 앤더슨도 그랬거든요.
0: 네.
1: 이 감독 역시도 그걸 좀 염두에 둔 것 같대요. 주시 샤프디 감독이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감독인데
0: 네.
1: 이제 나는 거장의 반열에 오르겠어라는 야심이 가득한 영화예요.
0: 네.
1: 그래서 누가 봐도 비호감인 인물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전후에 어떻게 재건되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도덕관념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애송이에서 아버지가 되는 이 남자를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다시 일어났다를
0: 네.
1: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재밌습니까?
1: 재밌습니다.
0: 네.
1: 실세 없어요. 쇼츠를 계속 이어붙인 것 같이
0: 그
1: 빠르고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개봉작 마티 슈프림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네. 준비한 신작은 어떤 영화일까요?
1: 이 영화도 정말 재밌습니다. 최근에 엔사 OTT에 공개된 월남보살이라는 단편 영화인데요.
0: 네.
1: 제목부터가 신상치 않죠.
0: 제목도 벌써 재밌는데.
1: 네.
0: 네.
1: 이게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화들을
0: 네.
1: 이 엔사 OTT에서 이제 무료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단편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극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보기 힘들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0: 이게 단편이에요?
1: 네. 그래서 20분 남짓한 단편인데
0: 네.
1: 월남보살 말 그대로 베트남 에서 온 이제 신령님인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면
0: 네.
1: 이제 한국과 베트남 이제 혼혈인 이제 수연이라는 소녀가 등장을 해요.
0: 네.
1: 이 10대 소녀가 신병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는 무당이 되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림굿을 받아요. 근데 내림굿을 받는 와중에 그 내림굿을 해주던 무당이 나는 못한다라고 이제 두 손을 드는.

0: 거예요.
1: 네, 왜요?
0: 왜냐하면 베트남 신이 자꾸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베트남 가서 신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수연이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베트남 말도 잘 못하고 고수도 못 먹어요. 오. 그리고 한국사도 1등이고 국어도 1등급이고
1: 어머머.
0: 그냥 한국인 그 자체예요.
1: 네.
0: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기 싫은데 베트남에 가야 한다는 이 말에 베트남에 가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셀프 내림굿을 하는 한국신을 받기 위해서 셀프 내림굿을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아, 굉장히 엉뚱하면서도 재밌을 네. 것 같네요.
0: 너무 재밌고요.
1: 코미디 장르로 봐야 되나요?
0: 네, 그걸? 코미디고요.
1: 네.
0: 근데 이 안에 또 페이소스가 진하게 들어가는 게 한배 혼혈 소녀가 주인공이잖아요.
1: 네.
0: 자기는 자신을 한국인으로 정체하는데 주변에서는 하물며 신마저 베트남이라고 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1: 아.
0: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지금 우리 다문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다문화 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에서 부딪히는 차별 같은 것들을 이 내림굿이라는 굉장히 신박하다고 하죠.
1: 그러네요.
0: 신박한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1: 추천편 그럼 짧게.
0: 월남보살은
1: 네.
0: 셀프 내림굿 이제 챗GPT까지. 이 아이들이 챗GPT를 통해서 셀프 내림굿을 하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1: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0: 젠지 시대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면서도 와. 무속을 다루고 있고 또 정체성의 혼란까지 다루는 굉장히 복잡한 한국 사회, 이번에는 한국 사회네요.
1: 네.
0: 한국 사회를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OTT에 공개된 20여 분 정도 되는 단편 월남보살. 자, 신작 영화 이렇게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영화로 넘어가 보죠. 어떤 작품일까요?
0: 네, 제가 이번에 골라온 영화는 호퍼스인데요. 요즘에 날씨가 사실 우리가 알던 날씨가 아니잖아요.
1: 네.
0: 유럽은 막 절절 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대 뭐 가장 늦은 장마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예측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1: 네.
0: 결국 환경 얘기를 안 할
1: 그렇죠.
0: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안에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라서 골라와 봤고요.
1: 애니메이션이에요?
0: 네. 메이블이라는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이 메이블은 대학생인데 뭐 학교 수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오로지 메이블이 신경 쓰는 것은 작은 숲을 살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숲의 연못에서 할머니와
1: 네.
0: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숲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살리려냐. 순환 고속도로가 이 숲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곧 없어질 위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시장에게 계속 대항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우회하기를 원하는데 듣지 않죠. 시장은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찬성해요.
1: 네.
0: 출퇴근 시간을 4분이나 줄여주거든요. 4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물러서지 않죠. 그렇게 팽팽하게 이제 계속 대립을 하다가 메이블이 어느 날 호핑이라는 기술을 체험하게 돼요.
1: 호핑 기술이
0: 이
1: 뭘까요?
0: 호핑이 뭐냐면 예, 예. 쉽게 말하면 아바타 같은 거예요. 동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동물 로봇의 몸속에 이제 인간의 의식을 이식을 해서
1: 네.
0: 동물처럼 행동하고 동물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1: 네.
0: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호핑을 통해서 비버 돼요, 메이블이. 그래서 동물들을 이제 그 숲으로 데려와서 이 숲이 다시 번성하면 고속도로를 못 지을 거다라는 생각에 본인만의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데
1: 네.
0: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시장은 반격을 하고 동물들도 다른 동물들이 또 공격해오고
1: 네.
0: 이러면서 위기를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와, 좀 흥미롭게 펼쳐지네요. 굉장히 상상력이 좀
0: 네. 네,
1: 창의력이 있는 그런 작품같이 느껴지네요. 제가 이거 포스터는 좀 봤거든요.
0: 아, 네네.
1: 너무 귀여워서요.
0: 너무 귀엽죠.
1: 그게 이 로봇 비버가 된 이게 인간 소녀의 이야기인데
0: 네.
1: 사실 인간의 언어를 쓰는 동물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동물이 되어버려서 동물의
0: 네.
1: 언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 아바타에서
1: 네.
0: 이 군인이 나비족의 몸속에 들어가서 나비족과 다시 함께 살아가면서 나비족이 되어버리잖아요.
1: 네, 네.
0: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아.
0: 비버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른 동물들과 이제 대화도 나누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메이블이 비버 로봇이 되어서 비버들과 소통할 때는
1: 네.
0: 자신의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개성을 드러내요. 어떤

0: 친구는 이빨이 크고 왕이라서 이빨이 더 크고 어떤 친구는 소심한 친구는 눈이 작고 이런 식으로 그 작은 차이들이 다 보여서
1: 네.
0: 똑같은 비버가 아니거든요. 근데 메이블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비버들을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을 비주얼로서도 잘 표현을 해서 아, 우리 인간이 어떤 동물들을 바라볼 때 만약에 내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볼때 그들이 물끄러미 나를 이렇게 쳐다볼 때 눈을 보면 그냥 까맣기만 하잖아요. 인간 눈과는 다르게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궁금하다. 이런
1: 맞아요.
0: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1: 네.
0: 그러한 감상을 이제 이 호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거죠.
1: 보통은 이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 혹은 뭐 지켜주는 존재, 그리고 동물은 피해 당사자, 이런 입장으로 묘사가 많이 되는데, 이 영화 호퍼스는 어떻게 펼쳐질지 좀 궁금해요.
0: 호퍼스에서 묘사하는 이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대한 대자연보다는 인간 사회에 좀더 가까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도시 근교에 있는 그런 인간과 공존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들이 이제 자신들만의 법과 제도를 갖춰놨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다 곰, 뭐 사슴, 개구리, 비버 다 거리를 크게 두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큰 대자연 안에서는 인간 때문에 서식지가 줄어들다
1: 한데
0: 보니까
1: 모여 살게 되는
0: 네,
1: 거예요. 네.
0: 작은 연못에 한데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포유류의 왕인 비버가 연못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정하게 대해라. 두 번째는 먹어야 할땐 먹는다. 세 번째는 우린 함께 산다인데 이게 다 좁은 공간에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죠. 포유류의 왕이 비버라는 것도 참
1: 그게 굉장히 귀엽고도 흥미롭네요.
0: 보통 뭐 곰이나 곰도 나오거든요.
1: 네.
0: 곰같이 이제 포식자들이 할것
1: 그쵸.
0: 같은데
1: 네.
0: 그렇지 않고 비버가 이제 왕이에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 두 번째 법칙이에요. 먹어야 할땐 먹는다.
1: 무슨 뜻일까요?
0: 먹이 사슬의 엄정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살고 서로 다정하게 대해도 배고플 때 곰이 비버를 잡아먹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동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이 규칙을 설명하면서 비버 왕이랑 곰이랑 이제 같이 지나가는데 곰이 아까까지 인사했던 물고기를 그냥 먹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연스러운 먹이 사슬의 순환
1: 자연의
0: 고리인 거죠.
1: 법칙이다. 네.
0: 그런 거를 보여주는 태도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에서는 보통 그런 먹이 사슬 같은 것은 불문율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근데 여기서는 죽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일부분이다. 되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1: 자, 호퍼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시저의 노래로 영화 호퍼스 OST 가운데 Save the Day 함께 듣겠습니다.

0: 음악 좋네요. 시저의 노래로 영화 호퍼스 OST 가운데 Save the Day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영화로 애니메이션 호퍼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영화 보다 보면 그 곤충 여왕도 나오고 곤충 왕자도 등장하는데
1: 네.
0: 그 자연을 파괴한 인간을 막 뭉개자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0: 선동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비버죠.
1: 네.
0: 연못의 왕. 그 왕의 입장이 되게 곤란해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1: 사실 이 곤충 여왕이 이제 인간을 뭉개자 한 것은 메이블이 부추긴 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메이블은 지금 머릿속에 숲을 지킬 생각밖에 없으니까 비버 왕은 좀 약간 뜨뜻미지긴 해요. 그냥 우리 연못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최고회의를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류의 왕인 비버와 곤충의 여왕인 나비, 그리고 조류의 왕, 물고기 왕, 파충류의 왕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이제 만장일치가 나와야지 메이블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목놓아 연설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인간들에게 이렇게 당하기만 할 거냐. 너희 서식지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이러면서 부추기니까 곤충 여왕이 분연히 일어나서 인간들을 더 이상 이제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인간을 뭉개버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곤충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뭉개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손으로 항상 곤충들을 뭉개서
0: 그러네요.
1: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죽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블은 당황하죠. 아, 그냥 약간 제리시장에게 겁을 좀 줘서 고속도로만 안 생기면 되는데, 죽이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던 거죠.
0: 어쨌든 메이블은 인간이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메이블이 어쩔 수 없이 제리시장과 공조하게 되는 거죠.
0: 아니, 그러면은 이 메이블이라는 인물,
1: 네.
0: 그 여자아이의 그 캐릭터가 좀
1: 네.
0: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1: 굉장히 맹목적이에요. 이 숲을 지켜야 된다는 것
0: 그거
1: 외에는
0: 하나.
1: 다못 보고, 두 번째는 동물들을 너무 사랑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보다는 동물을 더 가깝게 느끼고, 동물들을, 이제 갇혀있는 동물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무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에 있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서툴고, 동물들과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그런 좀 흔히 말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처럼 그려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목적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달려들 수 있었던 거고요. 전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흥행도 했는데 이 메이블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불호를 드러내시는 관객들이
0: 그래요?
1: 많았어요.
0: 어떤
1: 왜냐하면
0: 측면에서요?
1: 아이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되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나 봐요. 약간 왜 주변에 민폐를 끼치냐 이런 식으로 좀 메이블을 공격하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의 마음으로서 본다면 조금 더 너그럽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0: 자, 제리시장이 지금 어쨌든 이 연못을 그 고속도로의 개발로 인해서 없애려고 하는 지금 그런 악당으로 지금 캐릭터가 등장하는 건데 아주 현실적으로도 그려졌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1: 보통 이런 영화에서 악당 하면 무섭게 생기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는 그런 인물로 기울어지는데

0: 이 영화에선 그러지 않아서 영화가 납작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리가 고속도로를 내려고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의 그런 사리사욕과는 상관없이 주민들이 원하고 나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이걸 추진해야 된다. 그게 제1번 의지이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직접 요리도 해주고 나가기 전에 키스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대항하는 메이블에게 어린아이의 의견이니까 그냥 치워버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하지 않고 너 그럼 이걸 되돌리고 싶으면 주민들에게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1: 네.
0: 이렇게 얘기해요.
1: 존중해 주는 거네요.
0: 철저히 존중하고 민주주의 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악당으로만은 그려지지 않거든요.
1: 네.
0: 저는 그 부분이 이 영화에 굉장히 미덕이라고 봤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의견을 맞춰갈 수 있는지를 제리와 메이블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1: 이상적인 정치인인데요?
0: 네, 약간 좀
1: 그렇지.
0: 비겁한 짓도 좀
1: 아,
0: 합니다. 그것도
1: 그렇습니까?
0: 약간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 현실적이네요. 네,
0: 네.
1: 현실적으로 잘 그렸고. 이 영화 이제 소개를 듣다 보면 어쨌든 동물들의 시선으로
0: 네.
1: 영화를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동물들의 삶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0: 제가 아까 먹이사슬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그런 것들을 살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영화의 탁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토피아만 봐도 이 안에서는 먹이사슬에 대한 얘기는 금기이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놓는 것은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억눌러야 되는 본능으로 규정을 해서
1: 네.
0: 교정을 가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 대한 폭력이나 죽음이 아니다. 라고 이제 선명하게 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블이 곰에게 잡아먹힐 뻔한 비버를 이제 구하려고 할 때도 먹힐 뻔한 비버가 너 그러면 안 돼.
1: 아,
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 자연의 순리대로라면 난 먹혔어야 했어.
0: 네.
1: 예.
0: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1: 아.
0: 인간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연 입장에서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고 할수 있죠.
1: 새로운 시선을 좀 던져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0: 네.
1: 그냥 마냥 귀엽고 재밌는 애니메이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0: 네.
1: 같네요.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이 연못의 왕,
0: 네.
1: 포유류의 왕을 이렇게 귀여운 비버로 설정할 줄이야.
0: 네.
1: 이게 또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0: 의미가
1: 그랬을까요?
0: 있어요. 비버뿐만이 아니라 전체 종의 왕들을 보면 조류의 왕은 거위이고 곤충의 왕은 나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류의 왕 하면 막 독수리처럼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을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좀 하찮아 보이는 존재들. 개구리도 파충류왕은 개구리고요. 그 존재들을 내세웠어요. 약간 어떤 캐릭터의 소수자성을 더하는 거기도 하고 무엇보다 비버 같은 경우에는 이 데니얼 촌 감독이 실제 이제 생태계에서 비버의 역할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비버를 왕으로 꼽았다고 해요. 원래는 처음에는 펭귄을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펭귄 영화는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비버 쪽으로 갈까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비버는 생태계 엔지니어라는 거죠. 비버가 만드는 그 댐이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체코에서는 정부의 댐 건설 프로젝트가 계속 난항에 부딪혔을 때 8마리의 비버가 그냥 하룻밤새 만든 그 댐으로 심지어 12억 원을 이제 절약을 하면서 댐이 성공적으로 이제 지어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비버라는 종을.
1: 아니, 일단 애니메이션은 이제
0: 네.
1: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귀염성.
0: 네,
1: 이게 없이는
0: 그쵸.
1: 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데
0: 네.
1: 굉장히 다양한 시선도 던져주고 질문도 던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기는 합니다만
0: 네.
1: 또 시각적인 즐거움과 그 귀염성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거
0: 네.
1: 아니에요?
0: 너무 비버 너무 귀엽고요. 네, 이 애니메이션의 재미있는 점은 동물들이 귀여울 땐 굉장히 귀엽다가 그로테스크해질 때가 있어요.
1: 그 잡아먹을 때 있지 않을까요?
0: 생태계를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도 반전시키면서 시각적인 재미로 이어지는데 그 곤충의 여왕인 나비가 이제 승하하시고 그 뒤를 이제 아들인 애벌레가 이어가요.

0: 맞아.
1: 애벌레 너무 귀엽잖아요.
0: 네.
1: 정말 귀여워요. 근데
0: 네.
1: 그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애벌레가 야망이 어마어마하고 정복력이 정말
0: 어머머.
1: 어마어마한 캐릭터예요.

0: 반전적인 재미들을 끌어내고 있죠.
1: 그러네요. 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0: 네. 네.
1: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을 캐릭터로 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뭐 아이들을 타겟팅한 영화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0: 네.
1: 이 작품은 아무래도 뭐 요소들이 좀 네. 성인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좀 있겠네요.
0: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런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들에 대한 호평이 높아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같은 이제 스튜디오인 픽사의 토이스토리를 떠올리게 한다.
1: 아.
0: 토이스토리 보면 무서운 장면도 굉장히 꽤 많거든요.
1: 네, 네.
0: 1편이나 2편을 보면 장난감을 이제 부서뜨리면서 망가뜨리면서 노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기괴하게 다시 이 인형 팔과 저
1: 맞아요.
0: 인형 몸을 이제 붙인다던가
1: 네.
0: 그걸 굉장히 개기스럽게 그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영화 안에도 나타나요. 특히 인간의 몸으로 애벌레의 의식이 들어갔을 때 몸은 인간인데 행동은 이제 벌레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나오는
1: 네.
0: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1: 좀비 영화가 갑자기
0: 굉장히
1: 네.
0: 재미있게 그려져요.
1: 아니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이 그 애벌레의
0: 네.
1: 그 마지막까지 가는 그 야망은
0: 네.
1: 뭘지 그거 말하면 스포인가요?
0: 모르고 보시는 게
1: 훨씬 재밌습니까?
0: 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장면들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인상적인 장면 뭐 한 몇 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신다면?
0: 저는 인상적인 장면은 그 이제 최고회의에서 인간을 뭉개버리자로 결론이 난 그 순간이었어요. 그 나비 여왕의 목소리를 메리 스트립이 연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 장면의 카리스마 자체도 대단하지만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호핑이라는 기술로 동물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동물처럼 말할 수 있게 됐지만 메이블이 여전히 소통이 잘 안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메이블이 원하지 않은 결론이 나왔고
1: 네.
0: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소통이라는 자신의 의견과 남의 의견을 맞춰가는 부분에서는 뭐 한두 번의 연설이나 자신의 의견 개진으로만 되지 않는다. 진안하게 많은 시간과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메이블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동물들과는 소통하려고 했으면서 사람과는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 대표적인 게 시장 제리인 거죠.
1: 네.
0: 계속 싸우기만 했지 제리가 왜 그러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러는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공조하게 되면서 소통은 어렵지만 서로 다른 타인들을 아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는 순환 고속도로가 우회로를 이제 만든 것처럼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기 때문에
1: 네.
0: 어떻게 보면 환경 운동과 그렇지 않은 세력의 대립처럼 처음엔 보였지만 결국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지혜를 주는 이야기였거든요.
1: 네, 네. 그러니까
0: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1: 그러네요.
0: 이야기인 거죠.
1: 네,
0: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귀엽고 웃긴 동시에 또 환경 영화가 갖춰야 할 주제의식까지 아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호퍼스 전체 평까지 들어보겠습니다.
0: 저는 환경에 대한 주제를 다룬 영화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대립구도로 놓는 것은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지속 가능한 태도도 아니고.
1: 대립만 그래. 하다 끝나니까요.
0: 네. 네. 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생각들이 어떻게 섞여 들어가는지. 물론 그 과정에서는 오해도 있고 뭐 부딪힘도 있겠죠.
1: 그렇죠.
0: 그런 파열음들을 잘 담아내고 결국에는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두 사람 모두 몰랐던 어떤 해결책을 도출하는 그 과정을 잘 그려내는 것이 저는 이런 영화들의 앞으로의 성패가 아닐까 생각하고
1: 네.
0: 거기에서 이 영화 호퍼스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서
1: 네.
0: 많은 분들이 날씨 보면서 이게 정말 큰일이다
1: 맞아요.
0: 라고 생각하실 텐데 호퍼스를 보시면서 좀 답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영화 개봉 당시에 흥행 성적은 어땠어요?
0: 흥행 성적도 좋았어요.
1: 좋았고.
0: 국내에서도 그랬지만
1: 네.
0: 북미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1: 네.
0: 이제 픽사의 힘이 약간 이제 사그라들 때쯤에 다시 한번 그 픽사는 디즈니랑 다르잖아요.
1: 네.
0: 주토피아랑 다르잖아요. 약간 이 안에 뾰족한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더 많이 담아내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봅니다.
1: OTT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0: 네, OTT.

0: OT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시원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봐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지혜 시네 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소식과 함께 대니얼 촌 감독의 호퍼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연못 법칙 첫 번째, 다정하게 대하라. 두 번째, 먹어야 할 땐 먹는다. 호퍼스 속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호퍼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Work That Shell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오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이 여름을 어떻게 견뎠을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의관을 정제하고 늘 점잖음을 유지하던 조선시대 선배들도요. 이 시기만큼은 아주 파격적인 피서를 즐겼다고 해요. 적당한 날을 골라서 깊은 산 위에 올라가서는 상투를 과감하게 풀고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온몸으로 햇볕을 쬐는 것이었죠. 바람을 즐기면서 온몸을 맡긴다는 뜻의 풍질거풍인데요. 체면을 내려놓고 대자연과 온전히 하나가 되던 유쾌한 건강 비법이었던 것 같죠?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오늘 첫 곡 두들쟁이 탈의 노래와 연주예요. 아헤이야 전해드립니다.

두들쟁이 탈의 노래와 연주로 아헤이야 전해드렸어요. 아, 이 곡 들으면서 바람 살랑살랑 부는 곳에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앉아있는 그 선비의 모습 한번 떠올려보셨나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색다른 피서법이죠. 풍질, 거풍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옛날 사람들은요, 맑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더위를 잇는 탁족도 즐겼지만 산에 올라가서 아 그동안 그 상투 안에 이렇게 갇힌 머리카락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상투를 벗어서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고 옷을 벗어서 몸을 볕에 말리는 바로 이 풍질 거풍도 즐겼대요. 뭐 지금 생각해봐도 참 과학적이고 여유로운 피서법이라고 하네요. 이 선비들이 아무도 없는 산마루에 올라서 꽉 묶여있던 상투를 풀어헤쳤을 때 그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스며들던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해방감 넘쳤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어딘가로 멀리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긴장이나 체면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느긋하게 숨을 고르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덥지만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나 시원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말이에요. 한적한 숲이 지금 딱 가까이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잠시라도 몸과 마음을 좀 느슨하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그 틈 사이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네요. 신현정 작곡의 바람소리 숲 준비했는데요. 그림의 연주로 띄워드릴게요.

그림의 연주로 바람소리, 숲 전해드렸어요. 6642님께서 여름의 한낮 우리 음악이 시원하게 흘러오는 음악마루와 같이 하면서 시원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출석합니다. 12시 피서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함께 라고 이곳에서 피서 보내는 것과 같은 즐거운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피서라는 게 어디 해수욕장, 뭐 바닷가, 뭐 어딘가를 가야 가면 더 좋겠죠. 뭐 말할 필요 없이 더 좋겠죠. 더 없이.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에서 있잖아요. 오늘도 잠깐 이제 그 오전에 걷는데 해가 안 떠서 선선한 데다가 바람이 부니까 와. 너무 날씨 좋은데? 진짜 시원하다. 그 바람이 막 그 살갗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진짜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해가 뜨더니 그 사이에 또 아, 찜통더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구름이 참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니 바람도 달라지는 거 있죠. 그 몇 시간 사이에 좀 선선한 바람에서 이제 더운 바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와 진짜 살만한데 싶을 만큼 좀 시원한 바람 불던데요. 그런 그 바람 맞으면서도 아 행복이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 하는데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순간에 아 기분 좋다라는 걸 느끼실까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주말 앞두고 있어서 또 마음 편한 시간 보내기도 하실 텐데 여러분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분 좋다, 설렌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 들어도 설레고 기분 좋기도 하죠.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글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하죠. 오늘은 김정화의 2층 이발소 중에서 일부분 나눌 텐데요. 장인에 가까운 이발사들이 일에 임하는 자세. 그 인생 철학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충청남도 서산의 가로림만과 중리 어촌 체험마을로 여러분 모시고 한번 떠나볼게요. 박찬윤 작곡의 여름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낮 초록잎이 흔들리는 눈부신 햇살 그늘 아래 몽롱한 낮잠이 찾아와서 생각에 잠기면서 꿈을 꾸는 그 농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곡이에요. 경기 휘모리 작가 6, 7월 흐린 날의 가사를 더해서 여름날의 자연 풍경과 어우러진 삶을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정마리의 노래로 여름잠 듣고 올게요.

정말이 왜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여름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청취하시면 되는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 들어오셔도 실시간 듣기 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들으실 텐데요.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한번 내려받기 해놓으시면 이후부터는 편하게 언제 어디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사연 쓰기 란이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전지현의 대금연주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Forest of Wind 듣고 오시죠.

간혹 찾지? 삼색 등이 빙글 돌아간다. 널브러진 판자더미 옆에서 육지의 등대인 양 꿋꿋하다. 달동네 고갯길 모퉁이에선 2층 이발소. 주변은 올해부터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주 명령이 떨어지자 철거촌의 으스스한 분위기에 짓눌린 주민들은 예상보다 서둘러 짐을 꾸렸다. 저 이발소. 유행에 뒤처지고 미용실과의 한판 승부에 밀리고 이제 개발의 대열에서마저 낙오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발소라는 간판은 헤어숍이나 헤어살롱이라는 이국명의 빛이 바래고 이발사로 격상된 호칭마저도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내건 헤어 디자이너에게 패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 어느 유명 미용사에게도 지지 않을 자존심을 가진 이발사를 보게 되었다. 그는 울진 후포리에서 진 이발소를 운영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몇몇 출연자 머리를 다듬고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아무리 유명 연예인이 찾아와서 조목조목 압구정동 헤어스타일을 나열하더라도 맡기세요 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종료시킨다. 안광이 예사롭지 않은 60년 관록의 이발사가 흰 이발보를 어깨에 올리는 순간 이어지는 절차에는 모조리 순종하게 된다. 진 이발소에는 투박한 이발 의자와 자루식 면도칼과 머리에 물을 붓는 물뿌리개까지 옛것을 고집한다. 심지어 플라스틱 솔로 머리를 박박 문질러 감기고 독립투사를 연상시키는 2대8 가르마로 마무리 짓는다. 작은 어촌마을의 옛 이발사가 송강호가 나오는 효자동 이발사나 연재만화 삼봉 이발소보다 인기 있는 이유는 그만의 배짱과 철학이 탄탄한 까닭이라 여겨본다.

최근에는 대접받고 싶어하는 남심 공략으로 현대식 이발소인 바버숍이 등장했다. 원하는 스타일을 살려내고 다양한 컬러링과 파마가 가능한 남성 전용 고급 헤어숍이다. 과거 영국의 이발사가 외과 일을 겸험했듯이 날선 면도기를 든 현대 바버들의 모습에서 그때와 같은 결기가 담긴 듯 숭고해 보인다. 남성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이발사일 것이다. 삶에 지친 가장을 등받이 의자에 뉘어주고 손톱을 자르고 꽃청년들의 얼굴 마사지는 물론 구렛나루까지 다듬어주는 정중한 우대로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내려 한다. 그러므로 동네 이발소의 장인들은 도심에 젊은 바버들이 몰려와도 주눅들지 않는다. 진정한 이발사는 손에 이발 가위를 들 수 있는 날까지 연통에 거품소를 데우고 말가죽 끈에 면도날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테니까. 하늘을 올려다본다. 철거촌 이발소의 낡은 삼색등이 모래바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연못이 있던 자리 방금 전해드린 곡이었는데요. 없어지는 것에 대한 쓸쓸함과 아련함을 그린 곡이었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정화의 2층 이발소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모두가 떠나가는 쓸쓸한 철거촌에서 홀로 꿋꿋하게 돌아가는 낡은 삼색등을 보면서 작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쇠락해가는 이발사 이야기에 울진 후포리의 이발사 이야기가 겹쳐지는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오직 가위 하나로 손님들의 머리를 만져온 노장인의 배짱이 좀 든든하게 다가오네요. 우리는 늘 빠르게 변하는 유행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고 하죠. 그러느라고 끊임없이 나를 바꾸면서 살아가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가진 고유한 가치나 또 묵묵한 뚝심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장인의 자존심은 세련된 도심의 바버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내 방식을 올곧게 지켜내는 그 철학에서 나오는 걸 텐데요.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또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김정화의 2층 이발소와 함께 해봤습니다. 새벽 노들의 연주인데요. 노들의 오후 전해드리죠.

새벽 노들의 연주로 노들의 오후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요즘 이발소가 많이 없어진 듯해요. 남자들도 미장원에서 머리 깎으니까 저도 미장원에서 라고 하셨는데 요즘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발소가 그냥 사라지다시피 해서 참 아쉽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많이 다녔거든요. 그 이발소만의 풍경이 있잖아요. 하얀 가운 입으시고 이발사님께서 그 파란색 타일로 된 머리 감는 곳 있었고 진짜 물뿌리개 이렇게 뿌려가면서 머리도 감겨주셨고 근데 그런 풍경들이 좀 아쉽다 하는데 요즘에 그 바버숍이라고 해서 남자들 이렇게 면도도 해주고 뭐 헤어 정리해주는 그 바버숍이 또 생겨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발소의 추억 오늘 한옥찻집 읽으면서 또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되네요.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인생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차분하고 서정적으로 노래한 곡 저 멀리 지평선이라는 곡 준비했어요. 박소순의 시를 이유경이 노래하고 이날의 왜 여러분이 연주한 곡 지금 전해드립니다.

이유경의 노래 이날의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저 멀리 지평선 듣고 오셨습니다. 0750님께서 요즘도 물뿌리개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벌스의 풍경 정말 그 소품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나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1부 끝곡이에요. 1부 끝곡은 피르밴드 저클의 연주로 동네 한바퀴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로 수수꽃다리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수수꽃다리는 라일락의 순 우리말이라고 하죠. 첫사랑, 또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아련한 젊은 날의 순수한 첫사랑을 정선 아리랑을 테마로 연주한 곡 2부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음악마루 금요일 2부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만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이죠. 충청남도 서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산의 가로림만과 지곡면의 중리어촌체험마을로 여러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1178님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하늘과 꽃 그리고 나무들이 초록초록하게 예쁘더라고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푸릇푸릇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풍경 사진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 먼 산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위로는 파란 하늘, 아래로는 정말 푸르른 그 산의 모습. 아, 그 색이 또 선명하게 대비가 되면서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눈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풍경 사진입니다. 지나다 보면 이렇게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풍경 사진 볼 일이 많지 않아서 이런 사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참 이렇게 힐링되고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두꺼비님께서도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섬섬옥수님께서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박현정 외 여러분의 연주로 랄랄라 방금 전해드린 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섬섬옥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나도 어른이 되겠지였는데요. 박영은 어린이 외 여러분의 노래였습니다. 경남 고성박물관에 가면요. 이색적인 전시물 하나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다고 해요. 이게 뭘까? 보니까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아버지가 작은 돌 하나를 들고 박물관을 찾아왔대요. 아이가 그 돌을 석기시대 유물이라고 믿고 박물관에 꼭 기증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평범한 돌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예뻐서 박물관 측에서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정식으로 기증 절차를 밟아서 박물관 한편에 전시를 하기로 한 거죠. 지금 그 돌이요, 유리관 안에 예쁘게 놓여서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이라는 제목과 함께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분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돌멩이 모양이에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 유리관 앞에 서면 이상하게도 그 어떤 보물보다 더 특별해 보이고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아이의 그 순수한 동심을 지켜주고자 했던 박물관도 참 멋있죠. 아이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준 아버지도 참 근사하고요. 보통은 아이 이런 거를 어떻게 전시해? 아니야, 유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의 마음을 오롯이 다 받아준 거잖아요. 아이의 해맑음도 참 귀엽고요. 참 그런 아버지의 마음, 박물관 측의 정성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유물이 탄생한 게 아닐까 싶네요. 달빛 아래 고요하게 빛나는 아기별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담긴 곡 만나볼게요. 규호의 노래와 검은고 연주로 아기별 꽃의 노래 듣고 옵니다.

규호의 노래와 거문고 연주였어요. 아기별 꽃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방정환의 나뭇잎배를 소재로 한 곡 나뭇잎배 준비해봤어요.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함께했던 사람과의 그리움, 또 순수한 어린 시절을 그려낸 시간의 흐름이 담긴 곡인데요. 동화의 노래와 연주로 나뭇잎배 감상해보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서산과 태안에 걸친 가로림만과 서산시 지곡면의 중리어촌 체험마을로 떠나보시죠.

숨쉬는 갯벌이자 사람과 자연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공간이죠. 오늘 소개할 곳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는 곳, 바로 가로림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이자 대한민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과 흰발 농개를 비롯해서 무려 600여 종이 넘는 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거대한 자연의 보고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크게 오가며 만들어낸 드넓은 갯벌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면서 웅장하고도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이 장엄한 갯벌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이 바로 가로림만 끝자락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중리 어촌 체험 마을입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면 넓게 발달한 대규모 간척지가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해안가를 따라 길게 이어진 호젓한 산책로를 걷다 보면 푸른 바다가 주는 평화로운 정취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요. 특히 바다 낚시와 민물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도 품고 있어서 가만히 낚싯대를 들이우고 갯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휴식을 누릴 수 있어요. 마을 내부에는 어민 행복관과 수산학교 숙박시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밤을 보낼 수 있는 카라반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하룻밤 머물기에도 참 좋은데요.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과 서산 중리 어촌마을, 밀물과 썰물이 그려내는 대자연의 풍경을 마음에 담으며 온전한 쉼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바다 듣고 오셨어요. 서도밴드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청정한 가로림만의 바닷바람, 또 정겨운 어촌마을의 풍경,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시나요? 중리 어촌체험마을은요, 사계절 내내 상시로 운영이 되면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까지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바지락 캐기 체험이 있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 청정 갯벌의 넉넉함을 느껴볼 수 있는 이 마을의 대표적인 즐거움입니다. 그 쪼그리고 앉아서 바지락 캐기, 조개 캐기 이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물때에 따라서 매일 체험 시간이 달라지니까요. 가시기 전에 마을 홈페이지에서 물때를 확인하는 건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벌 옷 챙겨가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밖에도 드넓은 갯벌에서 직접 낙지를 잡아보는 낙지 잡기 체험, 또 바다의 보물인 감태를 활용해서 달콤함을 만드는 감태 초콜릿 만들기, 또 온 가족이 함께 타고 달리는 스릴 넘치는 깡통 열차까지 재밌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 상시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충남 서산 가로림만과 중리 어촌 체험마을로 떠나봤습니다. 섬에 사는 사나이, 섬 사나이를 섬 소나이라고 하는데요. 들려드릴 다올소리의 섬 소나이는 정 많고 순수한 사나이를 그린 곡입니다. 다올소리의 노래로 섬 소나이 만나보시죠.

바다를 떠날 수 없는 섬소나이라고 하네요. 다올 소리의 노래로 섬소나이 듣고 오셨어요. 이어지는 곡은 사계 여름 로토루아 호수라는 곡인데요. 연가로 알려진 마오리족 민요 포카레카레아나, 이 포카레카레아나를 소재로 해서 로토루아 호수를 방문했을 때 봤던 그 풍경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음악입니다. 최명화의 생황과 피리, 김남중의 비올라, 권정구의 기타 연주로 사계 여름 로토루아 호수 감상해 보시죠.

사계 여름 로토루아 호수 듣고 오셨어요. 최명화의 생황과 피리, 김남중의 비올라, 권정구의 기타 연주로 함께 감상할 것 같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금요일, 오늘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려야겠네요. 끝곡은 희망을 드리죠의 노래와 연주예요. 여름 끝곡으로 만나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살짝 고민이 깊어져요. 낮에는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무덥다가도요, 하늘이 수시로 흐려지면서 예고 없이 비가 막 쏟아지기도 하고요. 또 일교차가 꽤 커서 새벽녘에는 여전히 쌀쌀할 때가 있거든요. 이 무덥고 흐리고 변덕스러운 하루를 견뎌내려면 가벼운 겉옷 하나쯤은 늘 챙겨 다니셔야겠어요. 날씨 따라서 마음도 들쭉날쭉하기 쉬운 요즘인데요. 그래도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죠. 그런 만큼 남은 시간은 기분 좋게, 여유 있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야금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제21회 한양 가야금 연주단 정기연주회 동행 그 깊은 울림이 7월 5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한양대학교 국악과의 전통을 잇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음악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해 학부생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에 이어 올해는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출신 선배 국악인들과 교수진이 함께해 공연의 의미를 더하는데요. 한양 가야금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해금 연주자 김성아와 정가 하윤주가 특별 출연하고요. 지휘자 이경은이 함께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인데요. 스승이 전한 가락이 제자의 손끝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모습. 생각만 해도 참 뭉클하죠. 자, 이번 공연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세대를 잇는 음악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무대 꼭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음악과 현대예술이 만나 색다른 감각의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앙상블 페이지의 셀프리스가 7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를 선보이는 앙상블 페이지는 전통악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 예술가들과도 활발하게 협업하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미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쇼커와 함께 만든 공연으로 버클리 아트 뮤지엄과 샌프란시스코 국제예술제에서 먼저 공개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국내 관객들에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제목인 셀프리스는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이 흐려진 상태를 뜻하는데요. 나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기억이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억과 인지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실제 인터뷰 음성이 작품 속에 담겨 있고요. 국악기의 소리와 영상 그리고 실시간 연주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각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기억과 시간, 육체와 정신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앙상블 페이지의 셀프리스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공연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립장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시리즈 절창이 이번엔 김해를 찾아갑니다. 국립장극단 절창포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절창은요, 국립장극단이 젊은 소리꾼들의 매력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 선보이고 있는 공연 시리즈인데요. 전통 판소리의 깊은 맛은 살리면서도 콘서트처럼 감각적인 무대 구성으로 꾸며져 국악 팬들뿐 아니라 젊은 관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절창 4의 주인공은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조유아와 김수인, 절창 시리즈 최초의 혼성 듀오로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개성과 소리 색깔로 판소리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작품인 춘향가를 약 100분으로 압축해 선보이는데요.

조유아의 김세종째 춘향가와 김수인의 동초째 춘향가를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힙한 판소리 무대 절창 포와 함께 전통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와 예매는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아.
1: 안녕하세요, 경기소리꾼 전병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1호 보컬 경기소리꾼 이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사실 공교롭게도 이 바투 두 분께서 다 공연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어요. 덕분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2: 사실 경력으로 따지면 전병훈 씨가 저보다 한참 선배이시지만 나이로는 또 우리가 젠지 세대 청춘들이잖아요.
1: 그렇죠.
2: 네, 떨리지만 청춘의 에너지로 오늘 오후 신나게 함께해 주세요.
1: 좋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국립극장 여름국악축제죠. 여울악이 시작됐는데요.
2: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는 늘 우리 음악과 함께하죠. 오늘도 2시간 청춘의 상사디아 함께해 주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오늘은 경기 소리꾼 전병훈
1: 이민진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들으신 첫 곡은 오름새의 때로였습니다.
0: 아우 진행 잘하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문자가 왔는데요. 단호박중님 어머나 누구세요? 너무 새로워요. 청춘의 상사디아 멋지십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2023님이 목소리만 들어도 두 분 꽃미남 꽃미인 같아요. 따따따블로 환영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꽃미는 맞으신데 꽃미남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1: 꽃미는 오늘 완전 꽃미남이세요.
0: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김영기님, 오 전병훈님, 이민진님 두 분 두 시간 함께 놀아보아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 네 함께 놀아주세요. 네 귀여워님이 젊은 목소리네요. 반가워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경기소리꾼 이민진.
0: 예, 전 전병훈입니다. 네. 자, 민진 씨는 오늘 이 DJ는 처음 출연이시죠?
1: 네, 저는 처음이지만 또 전병훈 씨는 스페셜 DJ 해보셨잖아요.
0: 맞습니다. 근데 제가 나왔을 때는 바투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계셨어요.
1: 아, 그니까요. 네,
0: 봉영 선배님이 계시거나 상화 선배님이 계시거나 해서 제가 사실은 좀 정적이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오늘 민진 씨하고 둘이 하려니까 제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면서 걱정도 되고 그랬거든요.
1: 아, 예. 떨지 마세요. 저도 떨리니까 네. 선배님이 잘해주셔야 됩니다.
0: 아, 오늘 너무 잘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어른스러우신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입맛도 살짝 어른스럽거든요. 전병훈 씨는 어떠세요?
0: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국악을 해서 그런지 그 매운 거, 짠 거, 어르신들이 술안주로 드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엄청 좋아했어요.
1: 아, 진짜요? 예,
0: 좋아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 민진 씨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마늘이나 파나 이렇게 노래하기 전에 먹으면
1: 아,
0: 좀 신뢰되는 느낌이 있어서 예, 그걸 좀 안 먹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는 은근 애기 입맛이라고 또 그렇게들
1: 아,
0: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아 그러면은 병훈 씨는 못 먹는 음식이나 안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있으세요?
0: 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좀 그 파, 마늘 이런 거 좀 덜 먹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네. 오늘은 어른의 맛, 아이의 맛 이런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나는 네. 이런 걸 먹었을 때 어른이 된 것 같더라. 이런 걸 먹으면 아이가 된 느낌이 든다. 어른의 맛, 아이의 맛,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0: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참여해주세요.
1: 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는 치킨만 먹다가 어느 날 맥주 곁들일 때, 예, 그리고 삼겹살만 먹다가 어느 날 소주 마실 때,
0: 아, 너무 맛있겠다.
1: 그때 아, 내가 비로소 어른이 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샵 0302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청춘의 시대, 청춘의 상사디아입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 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2: 바투의 상사디아.

0: 네, 박인혜 소리 여러분의 연주로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음식 얘기 나오니까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자, 먼저 김영기 님이 손자 손녀들과 떡볶이 함께 먹게 되면 함께 아이가 된 기분이라고 하시네요. 떡볶이 좋아하세요? 민지 씨?
1: 저 떡볶이 너무 좋아해요. 저희 할머니랑 네. 맛있는 거 먹으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손자 손녀들이랑 떡볶이 먹으면 아이가 된 기분이라고 하시니까 네. 너무 좋겠어요.
0: 네, 우리 김영기 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네. 또 읽어주세요.
1: 네, 7631. 7631님이 저는 묵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뜨끈한 묵밥, 차가운 묵밥 다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저는 아직까지는 차가운 묵밥은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어졌어요. 근데 뜨끈한 묵밥은 아직 좀 낯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묵이라고 하면 좀 차가운 걸 떠올리잖아요.
1: 맞아요. 저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차가운 묵밥은 맛있는데 뜨끈한 묵밥은 이게 아직까지 저도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자, 우리 모냥님이 오늘 왜 이렇게 다른 곳 같죠? 웃으시면서 젊은이들이 계시니 분위기도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저희가 많이 젊죠. 네. 또 근데 바투 선배님들 들으시면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0: 네, 자, 5036님.
1: 5036님, 어른의 맛 하면 역시 커피죠. 중학교 때 처음 엄마가 마시는 믹스커피 한 모금 얻어 마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커피를 마시고 있네요. 오늘 두 분 너무 상큼합니다. 화이팅!
0: 감사합니다.
1: 유산균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상큼한 유산균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커피. 근데 우리 소리하는 사람들은 커피 또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저는... 네. 커피를 평소에는 먹긴 먹는데 사실 네. 아메리카노는 아직까지 익숙해지지는 못했고 근데 너무 더우면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연 전에는 먹으면 확실히 목이 마르니까
0: 그렇죠. 카페인
1: 저,
0: 때문에
1: 네, 목이가 불편하더라고요. 네,
0: 저는 사실은 커피, 탄산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정말 대학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0: 목 관리한다고, 목이 맑아야 된다고.
1: 아, 역시.
0: 그리고 또 이제 남자 소리꾼들은 청이 낮아지잖아요, 변성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청을 더 높아지려면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아가지고 안 먹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 술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먹게 되잖아요. 근데 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0: 인생의 길을 걸으려면
1: 지금은 아메리카노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네, 다 먹고 있습니다. 예, 그 뭐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조절해야겠지만 또 커피가 주는 또 파이팅이 있잖아요.
0: 아, 네. 그럼요, 그럼요.
1: 자, 2323님, 저는 한 잔 할 때 어른 느낌, 그죠? 술 한 잔 하실 때 어른 느낌이시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아이 같아요. 응아응아 하셨는데요. 아이스크림, 그렇죠. 좀 아이 같은 느낌이 있죠.
0: 아이스크림을 근데 또 저희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이제 두 개는 절대 못 먹게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마음대로 두 개, 세 개 그렇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어른이 된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1: 방금 그 엄마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자에 바로 경상도 분이신 것 같다라는 문자가 아까 들어왔는데
0: 그러니까 제가 몇 마디 안 했는데 네. 벌써 경상도 사람인 거를 들켜버려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아셨지? 제 이 생각을
1: 그러니까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티가 엄청나거든요. 네, 자 0685님 기존 진행자분들도 좋지만 스페셜 MC 두 분의 부드러움과 이쁘고 밝음이 기분 좋네요. 나이 드니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영양제 챙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른이 됐다고 느끼네요. 네, 아, 예, 그 어른이 됐다. 그 영양제 저희도 먹죠.
0: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요즘에는 네. 이게 원래는 아 그냥 먹기 싫으면 안 먹는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뭐 몸에 좋다 뭔가 피부에 좋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한 입 먹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1: 민지은 씨는 아직 20대시죠?
0: 네 20대.
1: 저는 30대잖아요. 이 진짜 또 이제 더 어른들께서 들으시면 좀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지만 아 정말 딱 30 됐을 때 나를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영양제 먹어야 됩니다. 민지 씨 지금부터 잘 챙겨 드신다니까
0: 네.
1: 너무 좋습니다. 자, 0685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6491님 문자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나물이 맛있어지면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무나물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아, 무나물 좋아 맛있죠?
0: 아, 무나물 좋아하세요?
1: 네, 무나물 저기 들기름에 볶지 않나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비빔밥 해 먹는 거 너무 네. 좋아해요.
1: 민지 씨 어떤 나물 좋아하세요?
0: 저는 아 이렇게 나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시금치 나물 좋아합니다.
1: 아, 시금치 김밥에 들어간 시금치도 좋아하세요?
0: 네, 저는 김밥에 들어간 시금치 좋아하고 김밥에는 저는 원래 오이 엄청 좋아하는데 김밥에 오이는 약간 싹 소신발언하자면 김밥에 오이는 조금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아, 여러분들의 위험한... 취향을 굉장히 네, 존중합니다.
1: 네네.
0: 저는
1: 네, 맞습니다. 자. 5779님 크크크 상화형님 공양미 얼마 바치고 오늘 예쁜 처자로 환생하셔서 아주 좋습니다.
0: 아, 네. 아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
1: 아 예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유산균 선물 드리겠고요. 우리 봉영형님은 그러면은 환생을 또 남자로 하셔서 저로 이렇게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예.
0: 아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형 씨가.
1: 네. 8312님 저는 아빠랑 선짓국을 먹었을 때 아 나도 어른이 됐다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소주 한 잔 딱 따라주시는데 아 좋았지요. 오늘 날씨가 선짓국 먹기 좋은 날씨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0: 그러니까요. 오늘 후덥지근한 게 선짓국 딱 먹기 좋은 날씨긴 해요. 진짜
1: 선짓 드세요?
0: 아 저는 선짓국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0: 병우 씨는 선짓국 드세요?
1: 그 저희 또 소리하는 사람들 육회 많이 먹어야 되고 피 많이 먹어야 소리... 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0: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신데.
1: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민요를 하는데 그 당시 선생님께서 이미 60대셨고
0: 아,
1: 그러니까 맞아. 맨날 이렇게 손잡고 저기 마장동 같은 데 가서 육회 네. 사 먹이시고
0: 아, 육회.
1: 대회 같은 데 공연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꼭 갈비탕 사 먹이시고
0: 아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그래서 입맛이 완전히 저기 애어른 입맛이 됐죠.
0: 저도 원래 육회는 안 먹었었는데 어른이 되고 육회를 네.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1: 그렇죠.
0: 진짜 네.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약간 이런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예.
0: 제 2062님이 땅에서 난 음식보다 공장에서 나온 음식을 좋아하던 제가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생야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지, 쌈야채, 고추 등 물만 줘도 쑥쑥 크는 녀석들을 보니 자식보다 더 사랑스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자, 엄지척 어퍼치님 어려서 부모님께 한두 개씩 받아 먹고 늘 아쉬웠던 영양제 제가 번 돈으로 사 먹는 게 어른의 플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저는 그 텐텐 생각

0: 생각나요. 텐텐. 민진 씨도 텐텐 아시죠?
1: 아 그럼요. 맨날 약국 가가지고 엄마한테 꼭 이거 하나 사달라고,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되냐고 맨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근데 원래는 몇 개 이상 먹으면 안 좋대요.
1: 아 그니까요. 네.
0: 근데 너무 맛있잖아요.
1: 이게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는지. 네. 요즘에는 막 영양제가 젤리 같은 걸로도 그렇죠.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 개만 먹어야 되는데 네 개 다섯 개 하루에 한 통도 다 먹을 수 있는데. 네. 아 이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0: 이제 뭐 어른의 플렉스 할 수 있어도 또 건강을 위해 적절히 먹어야겠고요. 자, 맞아요, 6855님 맞아요. 징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심쿵합니다. 새로운 목소리 두 분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시간 함께해 주세요.
0: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희문 소리 프렐류드 연주로 선유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별이야 이별이야 이별 두 잔 해인 사람 그때부터 너와 나는 100년 동안 원수로다 이별이야 이별이야 이별 두 잔 해인 사람 그때부터 너와 나는 100년 동안 원수로다

0: 네, 바로
1: 예,
0: 읽으면 될까요? 네,
1: 말씀하시죠.
0: 4830님이 저 순대 못 먹는데 이젠 잘 먹어요. 간도 먹어요. 여우처럼 히히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 순대가 은근히 좀 하드한 음식으로 생각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피가 들어가잖아요, 선지가. 네, 자,
0: 그렇구나.
1: 7014님. 저는 냉면 맛을 알았을 때 어른이 된것 같았어요. 두 분은 물냉, 비냉 뭐 좋아하세요? 두분 목소리도 모습도 잘 어울리네요. 흐흐 해주셨습니다. 네. 물냉, 비냉 어떤
0: 감사합니다.
1: 거 좋아하세요?
0: 저는 물냉, 비냉 중에는 물냉을 좋아합니다.
1: 저도 물냉 좋아합니다.
0: 요즘에는 근데 물 같은 비빔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냉을 시켜서 육수 추가를 두 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넣어서 약간 물 같은 비빔처럼 이렇게 먹더라고요.
1: 근데 이제 물냉 비냉도 좋지만 평양냉면, 함흥냉면 어느 쪽이에요?
0: 전 평양냉면은 못
1: 예.
0: 먹어요.
1: 아, 그래요?
0: 아직까지 무슨 맛인지 모르고,
1: 아.
0: 옛날에 한번 그런 냉면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냉면 맛이 왜 이렇게 밍밍하지? 하면서 제가 이게 제 갈, 뭐라 해야 되냐, 그,
1: 어떤
0: 겨자를, 제가 겨자를
1: 아,
0: 엄청
1: 겨자, 겨자.
0: 넣었어요. 근데 맛이
1: 네.
0: 완전 이상해진 거예요.
1: 그렇죠. 민진
0: 그래서
1: 씨가 저기 이제 한 서른이 되고 나면 아마도 예,
0: 그런가요?
1: 죄송합니다. 네. 8459님, 저는 아직도 멍게 못 먹어요. 맛있다는데 냄새가 조금. 멍게 비빔밥인 거 엄청 맛있다던데 올해는 꼭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멍게를 도전해 보고 싶으시면 꼭 생멍게를 드셔 보시고 멍게 비빔밥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진짜요?
1: 왜냐면 멍게 비빔밥이 저는 오히려 그 생으로 멍게 회 먹는 거보다 더 세게 느껴졌거든요.
0: 더 약간 비리게 느껴지신
1: 그 향이
0: 거예요?
1: 확 오더라고요.
0: 아,
1: 네, 그래서
0: 그래요?
1: 멍게를 먼저 드셔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저도 멍게는 아직 못 먹거든요. 이런 저도 해산물 부류를 잘못 먹어가지고 아직까지 어른이 되기에는 멀은 것 같습니다. 자, 6415님이 과메기 홍어 먹으면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요런 거 먹을 땐 신나더라고요. 두분 너무 예쁘세요. 젊어 청춘 부럽네요.
1: 네, 또 예쁘다고 해주셨으니까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5981님,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네, 엄마랑 돼지국밥 먹었을 때 어른이 된것 같아요. 자,
0: 아, 진짜요?
1: 어떠세요?
0: 경상도 사람 맞으신가요? 사실 경상도 분이시면은 돼지국밥을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먹은 거 아닌가요? 이게 어른이 되셔서 먹은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1: 네.
0: 그러시군요. 아, 되게.
1: 네, 또
0: 네,
1: 부산
0: 부산
1: 예.
0: 갈매기님께서 경상도 미녀이신가 봐, 예.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진짜 뜨끔했어요. 얼마
1: 네.
0: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경상도라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벌써
1: 민진
0: 들켰는데.
1: 씨는 저기 경상도 어디 출신이세요?
0: 저는 경상남도 밀양
1: 아,
0: 출신입니다.
1: 밀양알이랑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0: 아, 그럼요. 밀양알이랑 또 기가 막히죠?
1: 네. 한번 안 불러주시나요?
0: 살짝 불러드릴까요?
1: 네.
0: 나의 전부서, 나의 전부서, 동지섣달의 꽃본
1: 감사합니다.
0: 듯이 나의 전부서. 네, 중간에 끊어주셨는데.
1: 제가 아직 진행이 서툴러가지고
0: 제가
1: 죄송합니다. 네.
0: 끝까지 불러봤습니다.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제가 저기 바투 선배님들 진행하시는 거를 여기서 눈여겨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씩 흉내내보고 있는데, 아, 네. 자, 8931님, 혼자서 생선뼈 발라서 잘 먹을 때 어른이 된것 같았습니다. 두분 화이팅입니다. 아유,
0: 네.
1: 감사합니다.
0: 아,
1: 네.
0: 그렇죠. 원래는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생선뼈 다 발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살만 먹으면 됐었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6057님께서

0: 그래서 닭발, 족발 요런 거 콜라겐 찾을 때 어른 느낌이죠. 아,
1: 아, 그렇죠.
0: 저 완전
1: 콜라겐.
0: 공감해요. 완전 공감해요.
1: 네.
0: 콜라겐이라고 생각해서 이 끝에 먹는 거.
1: 돼지 껍데기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네.
0: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1: 아, 전다 좋아합니다.
0: 진짜 다
1: 저는
0: 좋아하시네요.
1: 생마늘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전 생마늘은 잘
1: 아,
0: 먹습니다.
1: 좋아하세요? 네. 자, 꽈배기님, 저는 간장게장이 어른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념게장은 괜찮은데 간장게장은 아직 좀 힘들어요.
0: 아, 제가 어른 입맛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 양념게장은 괜찮은데, 간장게장은 아직 조금 어렵더라고요. 살짝만 비려도 이게,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1: 약간 물컹한 느낌도 있나요? 간장게장이?
0: 그쵸. 살짝 조금 더 물컹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근데 약간 가게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자, 6186님, 오늘 여자 MC님 황혜리님하고 닮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그 황혜리 선배님 그 우쿨렐레 판소리 하시는
0: 네,
1: 분이신데
0: 아.
1: 또 국악방송 진행도 하고 계시거든요.
0: 그니까요,
1: 저안 그래도
0: 그니까요.
1: 오늘 오기 전에 민진 씨 사진하고 영상 보고 생각했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자, 또 음악 하나 듣고 올까요?
0: 네, 황혜리님의 까투리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파고드는 소리 얼씨구 절씨구 투시의 소리 파투의 상사리야
1: 아니 듣진 못하리라
2: 생님아 내일 뭐 할 끼고?
3: 뭐 하긴 나는 늘 등산이지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전통시장과 K등산을 즐긴다잖아 관악산에 가면 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내일은 관악산에 가려고
2: 맞나? 근데 형님아 요새 언니야 오빠 애들이 변하긴 변했다카더라
3: 맞나? 뭐가 그래 변했는데?
2: 아니 형님처럼 시장도 가고 산에도 가지만 얼마 전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있다 아이가 그것도 막 16만 명이 몰리가 대박났다 아이가
3: 아니 다들 굿즈 보러 간 거 아니야?
2: 아이다 요즘 젠지 언니야 오빠야들이 동영상에 이제 좀 진리가 진짜 책도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런다 카더라 그런다 카더라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볼 끼다 이런 거라 카대
3: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질려서 다시 신문 보고 또 책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더니 좋은 현상이네
2: 맞제 요런 게 막 또 K바람 타서 K독서 붐 K책 읽기 유행 요런 걸로 유행하면 억수로 좋겠지
3: 그러게 그러면 내일 나랑 등산 갔다가 책 보러 서점에 같이 갈래?
2: 어? 아, 아니다 내 따라가면 걔 걸거친다 됐다마
3: 아니다 같이 가자
2: 형님 아들 바쁘다

0: 네, 솔솔님의 소리와 연주로 민들레는 민들레 듣고 왔습니다.
1: 네, 또 문자가 많이
0: 많이 보내주셨죠?
1: 들어왔는데요. 너와 나무 7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병우 씨, 등산 싫어하잖아요.
0: 아,
1: 라고
0: 무슨 말씀이세요?
1: 보내주셨는데.
0: 저 저기 등산 간다는 걸로 좀 쇼츠 터졌습니다, 사실은. 예, 유튜브 쇼츠에서 데이트로 등산 가는 남자라고 터져가지고 자꾸 공연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등산 가냐고 물어본다. 제가 그때 저기 국립국악원에 교육 사업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저기 진흥과에 계신 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 네.
0: 그때 병훈 씨 이번 주말에 등산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려서 헤어질 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예, 제가 바투 덕분에 등산 광인계.
1: 그니까요. 저도 병훈 씨랑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봤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거 유명하더라고요.
0: 예, 자 호박죽님, 행님아 경상도 사투리 너무 귀엽다고 해주셨네요.
1: 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편해서 이 꽁트가 너무 편했는데 이제 병훈 씨는 이게 불편해서.
0: 쉽지 않네요, 진짜로. 아니 더군다나 이제 서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건 괜찮은데 로컬이시잖아요. 아, 너무 어려웠죠.
1: 그래도 맞나? 이거 연습하셨잖아요.
0: 연습했죠. 근데 너무 민망하네요. 네. 자, 0399님, 우왕 전병훈 소리꾼 15밴드 이민지님 두분다 너무 팬입니다. 방송 재밌게 듣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셨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윤혜성님, 네, 읽어주시겠어요?
1: 두 사람 사귀어서 오래도록 할 수는 없는 시대?
0: 아,
1: 네.
0: 어렵지요, 어렵지요. 네,
1: 얼음. 제가 아직 바로 고백도 안 했는데 연고백
0: 네. 아,
1: 1차임이었습니다.
0: 또그 저기 30대가 20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런가요?
0: 네.
1: 알겠습니다. 사랑에는 그래도 네. 나이 차이 필요 없죠.
0: 네.
1: 응원 많이 해주세요.
0: 우리 봉영 선배님께서 여기 바투에 봉영 선배님께서 어머 그곳이 그렇게 밝은 곳이었나요? 최고의 미남미녀 소리꾼 전병훈 씨, 이민지 씨 너무 잘 어울려요. 아우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네, 또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주책을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나중에 만나면 밥꼭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0: 선배님.
1: 이게 진짜 발 여기가 저희가 있어서 밝은 게 아니고요. 오늘 정말 조명이
0: 오늘 조명공사를
1: 바뀌었습니다.
0: 했어요.
1: 오늘 조명공사를 저희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조명공사가 있어서 굉장히 여기가 지금 거의 무대급으로 지금 엄청 밝아요, 여기가.
0: 네. 자, 그러면 문자 또 이쯤 말씀드렸고요. 이제 똑딱이 퀴즈 함께 가보시죠.

0: 딱딱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을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전에 방송 보니까 상풍부 가면 병훈 씨가 직접 제자들에게 요리도 해주신다면서요. 네. 아, 너무 좋겠다. 아마 오늘 첫 번째 퀴즈는 병훈 씨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요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식재료를 깨끗이 준비하는 것은 위생관리의 시작이죠. 하지만 식재료 중에 씻지 않는 게 좋은 것, 안 씻어도 되는 식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 요리 전 씻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파, 2번 달걀, 3번 콩나물.
0: 콩나물.
1: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번 파, 2번 달걀, 3번 콩나물.
0: 저는 사실 평소에 전 평소에 요리를 안 해 먹어가지고 저도 자취를 하고 있는데 잘 못해서 이게 잘 모르겠네요. 파나 달걀이나 콩나물이나 뭐를 씻어야 되는지.
1: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사시지만 네. 저는 혼자 많이 해먹기 때문에 좀 알 것 같은데 힌트를 제가 좀 드릴까요?
0: 아 좋아요 좋아요.
1: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0: 뭐가 먼저인지 모르니.
1: 네,
0: 나.
1: 뭐가 먼저인지 모르네.
0: 뭐가 먼저인지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닌가요?
1: 아, 민진 씨도 한번 힌트 한번 주시죠.
0: 저는 프로 자취러에게는 이만한 가성비 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들어도 될까요? 뭔가 그래도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1: 되고,
0: 있어도.
1: 볶아도 되고.
0: 네.
1: 또 깨도 되고 안 깨도 되고.
0: 네. 이렇게까지 많이 줘도 되는 건가요?
1: 예, 자 힌트들 들어보시고 한번 예, 이 정답을

0: 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또 선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자,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자, 8878번님, 이번 달걀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달걀은 씻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울집 최애 식재료 달걀갤갤. 예. 달걀 하나 나왔습니다. 또. 네.
1: 하트 이렇게 해주셨네요. 4818님 2번 달걀. 근데 씻고 싶을 때가 많아요. 괜히 닭 응아 냄새
0: 그렇죠.
1: 난것
0: 네,
1: 같아서요.
0: 달걀 씻으시는 분들 꽤 있으실걸요?
1: 그니까요.
0: 네. 자, 0093님, 계란이요. 근데 진행자 교체되었나요? 아니요. 예, 진행자 교체되진 않았고요. 오늘 저기 바투 두 분이 공연을 가셔가지고 일일 게스트로 잠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그렇죠.
0: 자, 그럼 이제 정답 공개 한번 해볼까요?
1: 정답 공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0: 네,
1: 달걀이었습니다.
0: 달걀입니다. 자, 저희 4818님 정답 맞추셔서 유산균 보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걀 씻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1: 네, 그니까요.
0: 요리 전에 씻으면 오히려 안 좋은 식재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늘 정답인 달걀과 그리고 버섯,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들은 요리 전에 세척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달걀은 씻는 과정에서 달걀의 보호막이 손상되면서 세균이 오히려 달걀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버섯은 살짝 먼지만 닦는 수준으로 하는 게 좋고, 닭고기도 씻으면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물과 함께 튄다고 하죠.
0: 그렇죠.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가열해가지고 저희가 데친 다음에 이렇게 씻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1: 아, 저도
0: 예.
1: 버섯은 매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걸 씻어야 되나? 씻으면 씻는 사람도 있고
0: 그렇죠.
1: 안 씻는 사람도
0: 또
1: 있더라고요.
0: 흙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1: 아, 그니까요.
0: 네, 붉은 고기도 같은 이유로 씻기보다는 충분히 가열해서 익히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렇죠.
0: 자, 두 번째 문제 또
1: 두
0: 가볼까요?
1: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게 딱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을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날씨가 진짜 후덥지근한데요. 밤에 주무실 때는 다들 괜찮으신가요? 올여름은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높은 역대급 습열형 폭염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으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잠들기 쉽지 않죠. 그래서 수면 전문가들은 수면을 위해 밤에 잘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1번, 발을 시원하게 내놓고 잔다. 2번, 자기 전에 찬물로 씻는다. 3번, 잠이 들 때까지 동영상을 실컷 본다. 네.
1: 그렇군요. 좀 헷갈리는데요.
0: 그쵸.
1: 병훈 씨는 보통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세요?
0: 와, 제가 사실은 불면증이 좀 있어요. 불면증이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잠이 들 때까지 책을 읽거나 동영상을 실컷 보는 편이에요. 네, 저는 그런데,
1: 사실 생각이 많으면 잠이
0: 그렇죠.
1: 잘안 오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제가
0: 네.
1: 오늘 처음 뵙는데 사실은 병우 씨가 이렇게 뭔가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0: 아,
1: 뭔가.
0: 그래 보이나요?
1: 네네네. 약간
0: 네, 좀,
1: 내면에
0: 예, 내면에.
1: 뭔가 여러 가지
0: 네.
1: 생각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저는
0: 예.
1: 사실 생각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딱 봐도
0: 너무,
1: 아시다시피
0: 네,
1: 저는
0: 너무
1: 막
0: 부럽습니다.
1: 생각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을 되게 잘 자는데,
0: 예.
1: 그래도 막 일이 여러 일이 겹치고 그러면은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저도 책을 살짝 봐요. 저는 책을 읽으면은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두 줄만 읽어도 바로 잠이 솔솔 오는.
0: 그 제가 좀 경험한 잠잘 오는 팁 중에 하나가 있는 게요.
1: 그래요?
0: 연상되지 않는 아주 무작위의 단어들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 있대요. 근데 저도 그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잠이 안 오시면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겠고요. 자, 퀴즈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1: 퀴즈.
0: 이주 씨?
1: 제가 약간
0: 네.
1: 힌트를 살짝 드려보면은요.
0: 네.
1: 몸에. 이거
0: 네.
1: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0: 네, 몸에

0: 저는 몸에 열기가 있는 것보단
1: 네.
0: 몸에 열기가 없는 게
1: 아, 몸에
0: 좋다고
1: 열기가 없다.
0: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이불을 덮을 때
1: 네.
0: 이제 이불을 다 덮지 말고 이제 배를 좀 따뜻하게 하고 저는 자는
1: 아,
0: 편입니다.
1: 거의 정답. 네, 알겠습니다.

0: 또 오사파루님께서 1번 갱년기 저희 엄마께 꼭 알려드려야겠어요라고도 해주셨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보니까 1번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발을 시원하게 내놓고 잔다.
1: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처음 보고 3번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들 동영상 틀고 많이 자시니까.
0: 아, 자, 한번 공개해볼까요?
1: 네. 네. 정답은 1번 발을 시원하게 내놓고 잔다였습니다.
0: 네, 1번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김치 선물 받으실 정답을 보여주신 분은 5960님, 발을 내놓고 잔다 해주신 5960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발만 시원해도 사실 잠이 조금은 더 잘 온다고 하죠.
1: 그렇죠.
0: 네, 우리 몸은 몸의 중심 체온이 섭씨 1도에서 2도 정도 낮아져야 잠이 잘 온다고 하는데요. 주변 온도가 높으면 몸의 자연적인 냉각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속 열이 잘 빠져나가게 발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자는 게 몸속 열을 식히고 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목과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하고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잠자리에서는 동영상을 안 보는 게 숙면에 그렇죠. 좋은 거 아시죠?
0: 네, 자, 1부 끝곡으로요. 월천의 도라지 타령 듣고 저희는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모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으면

0: 아휴 더워. 저 장마 끝나면 더 더워지겠지?
1: 그렇겠지. 올여름에 휴가 계획 있어?
0: 산이나 바다도 좋지만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실내 공간이 최고 아니야? 여름엔 오히려 극장이나 전시장, 박물관, 또 우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연장 피서가 최고잖아.
1: 얼씨구, 맞지. 국립극장에서는 오늘부터 여름 음악 피서 여우락이 시작되잖아.
0: 국립극장 여우락부터 국립국악원, 민속극장 풍류,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 등 서울에도 전통공연장들이 많고 각 지역에도 시립, 도립국악단부터 지역예술단체들이 엄청 많지.
1: 그럼 올여름에도 시원하고 흥겨운 우리 가락들, 우리 소리 공연들 엄청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던데 올여름 전통공연 바캉스 괜찮지 않을까?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3일 금요일 젊은 경기 명창 전병훈님과 경기 소리꾼 이민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들으신 2부 첫 곡은 예결의 산 탈 거야 썸 탈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또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0: 네, 0093님이 깜짝이야 두 청춘 남녀 좋아요 재밌어요 키키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1: 또 6565님이 두 분 상큼 푸르탄이 너무 보기 좋아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끝까지 함께 네, 해주세요.
1: 해주시고요.
0: 네, 6695님이 저는 오늘 오후에 여우락 개막 공연 가요. 잘 보고 7월 한 달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요. 두 분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 감사합니다. 자. 여름에는 실내에서 더위를 피하는 게 최고죠. 그렇죠.
1: 그 중에서도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우리 전통 국악 공연들, 다양한 창작 음악을 공연장에서 즐기는 것도 너무 괜찮죠?
0: 아, 그럼요. 국악이 궁금하다, 전통 음악이 듣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여우락이 시작된 국립극장도 좋고요. 네. 서울과 부산, 남원과 진도에 있는 국립국악원이나 서울과 부산, 남원, 지역의 시립, 도립 국악단으로 가시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국악방송에서도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도 오늘의 국악 그리고 젊은 K국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불금엔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도 사실 국악인들에게는 방송으로 하는 공연이잖아요. 남들 버스킹 볼 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네요. 아,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1: 자, 우리 가볼까요?
0: 가보시죠.
1: 예.
0: 네. 불금엔 국악
1: 라디오 버스킹!
0: 버스킹!
1: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 소리꾼 전병훈입니다. 제가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4년 6월에 대사슴놀이 명인부 장원하고 이 코너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스페셜 DJ로 창작음악을 하고 있는 우리 후배 이민진 씨와 함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을 하게 돼서 나와봤지만 또 처음 하는 것처럼 괜히 또 설레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0: 네, 저도 다시 인사드립니다. 1호 밴드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소리꾼 이민진입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DJ도 처음이고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도 처음인데요. 선배님만 믿고 잘 따라
1: 가보시죠.
0: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저는 뭐 이제 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경기 민요를 시작했다라는 말씀 잠깐 드리면서 민진 씨가 민요를 시작한 계기도 궁금한데요.
0: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무용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 무용도 했고 발레도 했었는데 한국

0: 음악을 계속 전공을 하다가 어느 날 미량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을 저희 무용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다고 민요를 전공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배워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하고 배워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전공을 뭔가 진짜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한국무용과 경기민요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경기민요를 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 아 정말 잘하셨네요. 네, 물론 무용도 잘하셨을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우리 소리를 또 이어주시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용 선생님도 반하셨던 그 목소리 이제 우리 민진 씨의 버스킹 시작해볼까요?
0: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떨리니까요. 샵 0302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은 추임새와 질문 응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네. 첫 곡은 올해 저희 1호가 EP 앨범을 발매했었어요. 4월 달에 봄 EP 앨범을 발매했었는데요. 그 앨범 중에 타이틀곡인 사랑도 매화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사랑도 매화는요. 경기민요 중에 매화 타령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오늘 보고 내일 봐도 매일 보고 싶잖아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득 담은 곡이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호의 사랑도 매화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라이브 너무 잘하시네요.
0: 감사합니다.
1: 네. 제가 사실 민진 씨랑 이렇게 사석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0: 네.
1: 네. 음원은 들어봤거든요. 정말 라이브 정말 잘하시고.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게 음악이라는 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악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라든지 어떤 그 감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좀 들뜨게 하는 그런 음악인 네.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확실히 조금 이렇게 신나고 사랑스러운 음악 많이 들려드리려고 요즘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악이 주는 에너지가 있고
1: 네, 진짜 뭔가
0: 그런 게 있어서
1: 그 아마 청취자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5872님이 와 음색이 정말 특이하네요. 무용쌤이 반한 이유를 알겠네요. 너무 좋다 하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또 공정거래님이 조명이 은은하게 카페에서 이건 좀 다른 얘기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투샷으로 나오니까 선보는 분위기 같다고 너무 좋다고 네, 또 해주셨어요. 네.
0: 요즘 이런 분위기로 오늘은 약간 이끌어 나가는 거군요.
1: 원래 바투는 그렇습니다.
0: 아니 이거
1: 저 나오면 여기 원래 여기 선배님들 계셨으면 맨날 그 저
0: 청취자분들도 정말 재밌게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네요.
1: 네, 아주 저기 위트 있게 네 해주시죠. 자 민진 씨. 예.
0: 네 1014님께서 경기민요의 멋과 현대적인 감성이 잘 어우러진 정말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아. 청아한 목소리가 곡의 아름다움을 더욱 살려주었고 사랑도 매화 가사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랫도록 사랑받는 곡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어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 따뜻한, 예.
0: 어, 네. 1014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니까 떡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또 2323님 와 청정지역 우주의 반딧불이 단잠을 깨우는 목소리 야 되게 시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민진 씨 너무 좋습니다. 얼쑤 이렇게 문자
0: 감사합니다.
1: 주셨습니다. 네.
0: 네 제가 이제 버스킹의 문을 열었으니까요. 이번엔 선배님 차례시죠?
1: 예.
0: 준비됐나?
1: 네, 준비됐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박사 과정 마무리하느라고 진짜 매진했어요.
0: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예.
1: 이게
0: 진짜.
1: 요즘은 박사 졸업자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정말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각자 지옥이 있다. 네, 각자의 지옥이 있다 하셨는데
0: 진짜.
1: 저도 그 지옥을 맛봤지만 어쨌든 무사히 학위를 잘 마치고 이제 박사가 되었죠
0: 이제. 축하드립니다.
1: 네,
0: 진짜.
1: 그래서 예, 이렇게 또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 박사가 되기까지 아직은 청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민요 좀 청춘도 느껴보실 수 있고 흥겨우실 수 있는 전통 민요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청춘과 창부터랑 뱃노래를 좀 짧게 짧게라도 이어서 한번 불러드릴까 합니다. 아마 민진 씨가 들려주셨던 음악하고 완전히 결이 다르죠?
0: 전병훈 씨의 음악을 제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0: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너무 영광인데요. 아유, 여러분들도 너무 기대되시죠? 아, 전병우 씨의 창구 타령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저도 이제 실물 영접 처음 해보는데요. 다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너무 과찬이시라 민망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네.

0: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아니 이게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0: 아니요, 길었죠.
1: 네. 한 10분 정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0: 아유, 힘들어서 안 됩니다. 네. 아니,
1: 너무 짧게 짧게 보여주셔가지고. 네. 아, 저는 옆에서 진짜
0: 연달아서 좀 경기 민요 여러 곡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네. 흥분한 것 같아요, 제가 좀.
1: 아 그래요? 저는 네. 너무 소녀 팬이 된 것처럼 옆에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라디오를 보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0: 헤드셋을 벗었어요. 이게 MR로 듣는 거랑 마이크를 타고 또 소리를 듣는 거랑 이게 네. 아예 생소리랑 생소리로 듣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이 병훈 씨의 목소리를 이 부드럽고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게 진짜 약간 버터 같다? 약간 정말 이런 목소리를 표현이 안 됩니다. 또, 그런데 이게 제가 진짜
1: 또 민진 씨가 또 과한 또 예 감사합니다.
0: 제가 이렇게 네. 지점을 뜨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시는데 진짜 여러분 네. 과언이 아니죠 진짜. 네. 지금 이제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1: 저기 2324님 아 좋다. 전병훈님 공연하시면 대출 받으셔서 또 우리 딸 돼지 저금통 털어서 표 사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대출 안 받으셔도 제가 초대 드리겠습니다.
0: 저 그 네. 마음 너무 네. 이해해요 진짜. 대출. 나 진짜 나도 다 그럴 네. 것 같아. 진짜 저금통 네. 다 털어야 돼. 이거 공연 진짜. 정말 너무 가고 싶어요. 저 다음에 한번 네. 꼭 초대해 주세요.
1: 초대해 진짜. 드리겠습니다. 네. 네.
0: 또 다음 부산 예. 갈매기님 역시 박사님이라 그래서 안경도 쓰고 오셨군요. 네. 멋지십니다, 박사님 소리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1: 제가 논문 쓰다 눈이 좀 상해가지고 오늘 쓰고 왔습니다.
0: 네. 안경 끼니까 더 멋있죠.
1: 감사합니다. 네.
0: 여러분 진짜 안경 끼니까 너무 저도 아니 영상으로만 뵀다가 이 실물을 못 담으신다. 진짜. 안경 쓰니까 또 너무 또 약간.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섹시한 느낌?
1: 자 민진씨가 기어설 땐 전혀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 상당히 저를 좀 당황시키고 계신데 자 1397님 와 전병훈 명창님 소리는 언제 들어도 또 명창이라고 해주셨는데 민망하고요. 자 근데 오늘 왠지 조금 더 신나 보이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두 분 같이 한번 공연해보세요. 아 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요.
0: 아 진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는 같이 부르는 그렇죠. 곡을 하나 준비했잖아요.
1: 따로 같이 공연은 하는 게 좀 불편하세요?
0: 저는 완전 편하죠. 저는 너무 제가 네. 선생님과 저희 선배님과 무대 네. 설 수 있다 나 진짜 너무 저는 너무 벌써부터 그,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
1: 메와로다 곡에 코러스를 좀 하고 싶어요.
0: 아 정말요? 네. 너무 저 제가 감히 이렇게
1: 아 정말
0: 1호 콘서트 때 혹시 이게 무페이로 가능할까요?
1: 네 너무 주접인 것 같아요 저희.
0: 혹시 1호 콘서트 때 무페이로 살짝만
1: 아 네 네 그럼요
0: 여러분 네, 보셨죠? 네, 무페이로 네, 1호 공연에 코러스를 네,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1: 자 우리 좋은 아이디어 주신 1397님께 또 떡 선물 한번 보내드리고요.
0: 최고 감사합니다.
1: 네, 기여원님 글 읽어주시겠어요?
0: 네, 네. 기여원님이 야 오늘은 여기가 여우락이네요. 여기 경기민요가 있다. 그나저나 어머머 청춘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예쁠까요? 부럽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1호팀은 2024년 제18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나와서 아니누지는 못하리라로 은상을 수상하고 네. 난 다음에 저희가 또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또 올해는 정규앨범을 저희가 11월? 12월 안에 내려고 이제 계속 한 곡 한 곡 싱글 EP 이렇게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번에 이제 사랑도 매화 봄 물결이라는 EP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봄날 꽃사랑 사랑도 매화 요렇게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7월 24일에 또 신곡이 두 곡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신곡을 7월 달에 다른 걸 발매하려고 하다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이 곡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 이 곡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발매는 이제 7월 24일이지만 오늘 밥투의 상사디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음악 선물로
1: 미발매 곡인 거죠?
0: 네 미발매 곡입니다.
1: 제일 먼저 만나보시는 자리네요.
0: 네 사실 이제 공연에서는 몇 번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에 라이브로 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저도 리허설 때 들었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사랑도 매화로다가 1호 그리고 이민진 씨의 가장 베스트곡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깨질 것 같아요.
0: 깨질 것 같아요?
1: 네, 깨질 것 같아요.
0: 저희를 좋아해 네. 주시는 팬분들도 네. 사랑도 매화를 제일 좋아해 주시다가 이 사랑 것을 네. 라이브로 들으시고 나는 이 곡이 최애곡이 됐다고 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1: 더
0: 많으셨어요.
1: 파워풀하고 좋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네, 얼른 들려주시죠.
0: 네, 사랑 곳이라는 신곡 준비했는데요. 이 사랑 곳은 서도 민요인 몽금포 타령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몽금포 타령의 원래 가사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에 관해서 많이 노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1호는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낭만과 사랑 설렘에 관해서 곡을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호의 사랑곳 들려드리겠습니다.

0: 그 민요로 바뀌는 부분이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들으시면 어떨까.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아, 더 안 나오네요. 아, 더 듣고 싶었는데.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0: 이 곡이 살짝 짧죠. 근데 네. 요즘에는 또 곡들을 많이들 짧게 내시더라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노출될 때도 조금 짧은 게 더 좋죠.
0: 그런가 네. 봐요.
1: 아,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문자 난리가 났어요.
0: 문자 난리가 났나요?
1: 네. 4772님이 반하셨는데 저도 반했냐고 물어보시네. 아, 네. 티가 났나요? 네.
0: 반하신 거 맞나요?
1: 네.
0: 계속.
1: 아, 그럼요.
0: 계속 철벽을 치시는데 이거.
1: 아, 아닙니다.
0: 참 이렇게 네,
1: 진짜
0: 네,
1: 최고의 최고의 보컬. 최고의 보컬. 네.
0: 최고의 보컬 감사합니다. 네. 5961님께서 와, 보컬 찍이네. 아. 박력 터지네요. 너무 매력 있어요. 사랑꽃 노래 나오면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할게요.
1: 아, 정말 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유상균 선물 보내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6695님. 이민지님 목소리 정말 좋네요. 여름 능소화 같다고. 네, 좋은 아, 소리 감사하다고
0: 감사합니다.
1: 하십니다.
0: 제가 능소화 꽃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부산 갈매기님. 미랑의 딸 이민지씨 얼씨구 라이브 왜 이렇게 잘하세요.
1: 그러니까요. 라이브 진짜
0: 아 감사합니다. 네. 미랑의 딸 기억해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1: 자, 수도권의 아들 전병훈 해보겠습니다.

0: 자, 올 여름 엄청 더울 거라고 해서 저도 좀 걱정인데요. 이제 날이 더우니까 저희 그렇잖아요. 여름 되면 겨울 생각나고 또 겨울 되면 이제 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좀 이렇게 덥지만 군밤 타령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들 좀 겨울을 잠깐 맛본다고 생각하시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이 한 2014년인가 5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반에 나왔던 곡을 MR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민진 씨가 어찌 보면 정말 2026년에 이렇게 딱 창작 음악을 민유로 보여주셨다면 저는 이제 한 11년 전에 민요 재즈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군밤 타령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 네. 올드하지 않죠?

기타 이런 거 하는 거. 네. 박수 쳐주시고요. 어이씨고.

0: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0: 예, 감사합니다.
1: 아, 이게 곡들을 왜 이렇게 짧게 준비하신 건지.
0: 아, 또 우리 민지 씨 곡이 너무 좋으니까.
1: 제가 곡이 네. 너무 길었나요?
0: 아, 아닙니다.
1: 네. 아, 이게 너무 너무 짧아가지고 네. 아, 이렇게 즐긴다 싶으면 그만하시고.
0: 아, 네.
1: 11년 전에 발매하셨다고 하셨나요?
0: 11년 전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1: 11년
0: 아마.
1: 전에 발매하셨다는 거 치고는 너무나 세련되고.
0: 아, 그런가요?
1: 목소리가 세련돼서 그런가?
0: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받을 칭찬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자 7416님이 일일 DJ 맡아주신 두 분 덕분에 공연장에서 공연 보는 것 같으시다고 귀호강 제대로 하셨다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1: 아유, 저희 긴장 너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긴장이 싹 풀린 것
0: 예,
1: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더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도령림님께서 당신님들은 도대체 누구세요? 앞으로 쭉이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0: 아쉽지만 이제 저희는 오늘까지고요. 네. 이민진 씨랑 전병훈이었습니다. 네.
1: 아, 아니 그래도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0: 아, 또 불러주실
1: 다음에
0: 수도
1: 또
0: 있죠.
1: 저희가 오늘 나쁘지 않게 네.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떠셨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너무 좋았다고 다음에 혹시 네. 또 일정이 생기시면
0: 네.
1: 예, 저희 전병훈 씨와 이민진 씨 꼭 불러달라고
0: 아, 예.
1: 이제 많이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또 5719님 와 오늘 진짜 대박이네요. 진행도 청춘 노래도 청춘 라이브 너무 좋습니다. 공연장 온 것 같아요. 진짜로 두 분 같이 공연해주세요. 꼭 갈게요 하셨는데요. 공연을 네. 많이 말씀하시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그 저희 1호 밴드 이번에 공연 다음에 하게 된다면은
0: 네.
1: 이제 전병훈 씨까지 코러스로 같이 나오니까 그 공연 꼭 보러 와주시면
0: 아,
1: 진짜
0: 예,
1: 될 것 같아요.
0: 제가 코러스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저기 대담도 좀 할까요? 네
1: 너무
0: 그
1: 좋은데
0: 주시면,
1: 사회도
0: 네.
1: 혹시
0: 사회도 보죠. 사회
1: 그러니까
0: 보죠.
1: 말씀 네. 너무 사회 워낙 잘하시니까 네. 사회까지도 제가 네. 사실 네. 제가 이제 오늘은 나가면서 무릎으로 걸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0: 왜 무릎으로 걸어가시죠?

0: 계시죠?
1: 밖에서 밖에서는 너무나 하늘 같은 선배님이신데 제가 아이, 오늘 사실 방송이라는 네네. 그런 과정 하에 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약간 네, 장난을 네. 치고 있는데요.
0: 네네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네. 나가셔서 진짜 무릎으로 걸으시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7416님 문자 좀.
1: 네, 7416님께서 전병훈 소리꾼의 힘차면서도 유연한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0: 감사합니다.
1: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사실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인데 귀에 쏙쏙 박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드러운데 가사는 또 다 들려.
0: 예, 감사합니다.
1: 평생 소리해 주세요, 진짜.
0: 네, 감사합니다. 평생 하겠습니다.
1: 평생 소리해 주세요.
0: 자, 라디오 버스킹 버스킨. 자, 끝곡은 오늘 스페셜 DJ로 함께한 저희 둘이 또 언제 이렇게 또 함께 노래를 해보겠습니까? 추억 삼아서 한번 불러보려고 준비했는데요.
1: 그니까요. 사실 저는 저희 150만 부르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왔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 한 이틀 전에 전화 오셔가지고 한 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0: 그렇죠. 네.
1: 제가 감히 전병훈
0: 그만하시고요. 네, 그만하시고요. 예, 사실은 그 남녀가 같이 저기 또 여기 우리 민지은 씨는 창작 음악을 또 하고 계시지만 저희 전통도 계속 하고 계신
1: 맞아요,
0: 분이고
1: 맞아요.
0: 또 저도 이제 남자지만 여청을 조금은 이제 낼 수 있으니까 또 남녀 소리꾼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면 좀 이색적이지 않을까 하는 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1: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예. 또 영광스럽게 예. 전병훈 씨의 목소리에 제가 살짝 얹어서 잦은 방아 타령을 이제 예. 여름 건강하고 신나게 보내시라고
0: 네.
1: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여창 키에 맞춰가기 때문에 민진 씨가 더 중심이 돼주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잦은 방아 타령.
1: 잦은 방아 타령 불러보겠습니다.
0: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굉장히 아이고. 긴장됐는데 네, 이제 드디어
0: 같은데요. 네.
1: 끝났습니다. 아, 마지막 곡까지. 네,
0: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린다고 또 8172님이 칭찬해 주시는데요. 네.
1: 그런가요? 제가 감히 또 같이 함께 불러봤는데 괜찮았을까요?
0: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았. 감히 괜찮으셨어요. 자, 3004님 또 두 목소리 짱이고 구박소리 진짜 보석이라고. 네, 우리 민요 이렇게 좋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7381님께서 두 분 호흡, 케미 너무 신선하네요. 다음에 꼭 다시 방송해 주세요. 오늘 스페셜 DJ부터 버스킹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듣는 우리는 너무 좋았는데 두 분 힘들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0: 힘드신가요?
1: 전 사실 에너지를 너무 받고 있는데 네, 네, 네. 살짝 기가 빨리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아, 조금 빨렸어요.
1: 아, 그래요? 네, 다음은 없나요? 저 다음에도 꼭 함께 하고 싶은데 이거 조금 어렵나요?
0: 다음에 혹시 민진 씨 나오신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망

0: 영양제 가득 아 도망가신다고요?
1: 농담입니다. 농담.
0: 아니죠.
1: 아, 아니죠. 아니죠. 예.
0: 저는 사실 오늘 네. 처음 뵀지만 이제 관계를 네.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네, 어떠실까요?
1: 네, 네, 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0: 계속 너무 네. 다들 신선하다고. 네, 네. 사실 이제 작가님께서 저희 둘이가 너무 성향이 다르니까
1: 맞죠.
0: 이제 너무 약간 소극적이시고 네. 저는 이제 너무 밝으니까 이 둘이의 케미가 너무 기대된다라고 예. 하셨는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자 케미 신선하다는 말씀도 또 있으시고요. 또 김영기님께서 오늘 두 시간 즐거웠다고 또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시네요.
0: 네, 아 네. 너무너무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이 네. 보내고 계시죠? 지금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지금 많이 써주시고 계신 거죠?
1: 네, 많이 써주고 계세요. 네,
0: 감사합니다.
1: 자, 저희 이제 마지막 곡 1호 팀 곡 하나 듣고 마무리 해볼까요?
0: 마지막 곡을 또 저희 곡으로 선정을 해주셨네요. 제가 아까 저희 봄 EP 앨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 곡 중에 수록곡인 꽃사랑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한들한들 꽃비가 날리는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사실 저는 여러 곡 다 좋지만 사랑도 메아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또 관객분들은 꽃사랑이라는 곡들을 음원으로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매니아층이 있는 곡이어서 한번 언니 들어봐주시고 좋으시면 또 음원으로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기 1호의 꽃사랑 듣고 일단 예 오겠습니다.

0: 네, 전병훈 밴드의 새느라리랑 앞선 곡은 1호의 꽃사랑이었습니다.
1: 네, 또 문자 엄청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꽃할매님께서 얼씨구 잘한다.
0: 얼씨구, 네.
1: 최천수님께서 아, 또 이민진 최고
0: 최고,
1: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감사합니다. 제 지인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0: 그러세요? 네.
1: 네, 이종락 님이 민진 씨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 빨리
0: 아.
1: 가네요. 아,
0: 네, 너무
1: 감사합니다.
0: 아쉽네요. 저도

0: 더 듣고
1: 그러니까요.
0: 싶은데.
1: 저도 네. 제가 할 말이에요. 진짜 네. 너무 더 듣고 싶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0: 도령님님 환상의 조합이네요.

0: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꼭 만나요 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여러분 다 저희 편이시죠?
1: 자, 2390님 오늘 완전 개탄 기분입니다. 전병훈님은 원래 소리꾼으로 그 명성이 유명하신 거 알고 있지만 민지님 어떻게 이렇게 맑고 구성지고 파워가 또 장난이 아니시네요. 앞으로 두 분 더 많은 활약 기대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전병훈 씨가 약간 병훈 씨가 자기 그 칭찬에 되게 그 하신 것 같아요.
1: 민망하죠.
0: 그래요?
1: 네.
0: 저는 사실 칭찬 되게 잘 받아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래서 네.
1: 그럼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0: 복 받으실 거예요. 약간 이런 그, 느낌으로 가시면은
1: 여기 2390님도 민지님 저기 정말 파워가 장난 아니라고 하셨는데
0: 파워가 장난 아니라고 네, 감사합니다.
1: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앞으로 활동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많이 알려지실 것 같고 네. 정말 또 뭐랄까요 어떤 표현이 잘 안 떠오르네요. 진짜 그냥 그 우리 민요계의 행사를 다 쓸어 담는 최고의 활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라이브를 옆에서 들으면서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1: 자,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바투의 상사디아 소리꾼 이상하 김봉영 씨가 돌아오시죠. 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듣겠습니다.
0: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요즘 장마는 소나기처럼 오는 것 같아요.
1: 네, 뉴스 보니까 9호 태풍도 발생했다는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소리꾼 전병훈,
0: 이민진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옛 이야기에서는 악인을 묘사할 때 욕심과 약점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해서 해악적 캐릭터로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놀부만 하더라도 왼쪽 갈비뼈 밑에 심술보가 있다고 해서 심술보가 있으니 심술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게다가 놀부의 행동을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죠. 부자가 된 흥분의 집을 찾아간 놀부는 화초장 하나를 얻어오는데요. 화초장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이름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장자가 붙은 단어를 늘어놓는데요. 이 재미난 대목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선 명창의 소리로 화초장 타령 보내드립니다.
1: 놀부 가만히 듣더니만은 야 흥부야 네 키진 못쓰겄다 썩 버려라. 아 내가 세장가 드려주마. 형님 처분대로 하시지요. 그리고 저 운목에 있는 벌그런 거 저게 무엇이냐? 예 그것이 화초장이옵시다. 화초장? 그러면 그 속에 뭐 들었냐? 은금보화가 담뿍 들었지요. 그러면 그건 나 둬라. 그렇지 않아도 형님 건너오시면 드리려고 목 절어왔지요. 이리 내놔.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지어보내드리지요. 시식잖은 놈. 밤새 좋은 보물은 다 빼내고 빈 괴만 보내려고. 가서라.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 하였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니

초. 초장화.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까마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저 어제부로 들어간

0: 영감오신 줄래 몰랐어. 영감오신 줄 내가 몰랐어. 이리 오시오 이리 와.
1: 김수연의 소리로 화초장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 북 공부

할 때에도 참 많이 듣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놀부가 주워 섬기는 장짜, 초장화, 화장초, 장초화 하다가 초장, 간장, 된장, 떼장, 송장, 고치장, 토장 뭐 이렇게 장짜 붙은 것들이 나오죠. 뭐 아이들 동요로 얘기하면 장장 장짜로 끝나는 말은 뭐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또 판소리의 특징 중 하나이고 노래를 듣는 재미이기도 하죠. 놀부를 표현할 때 일반 사람은 오장육부인데 놀부는 이 심술부가 하나 더 있어서 오장칠부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판소리의 해학적인 표현, 위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화를 덜 내고 좀 더 유쾌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 음악들, 노래들 들으면서 유쾌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도민요 쾌지나 칭칭나네 보내드릴 텐데요. 남해성 안양면 오정숙의 소리입니다.

남도민요 쾌지나 칭칭난에 들었습니다. 남해성 안양년 오정숙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 작가 공명가 보내드릴 텐데요. 묵개월 이창배. 이렇게 성별이 다른데 같이 하시는 경우

하고 하고로 돌아간 채 소유노숙 떨어 하는 말이

같은 모사리 저런 모사를 두었다가는 이루하니 미칠 듯하니 너희 두 장사는 불문 곡직하고 남병산 올라가며 공명의 머리를 물려 들어오노라 마냥 보여

종적을 하지 못하나니라. 서서히 그 말을 듣고 개경하여 산하로 중충 나려가 강구를 점점 당도하니 강구의 흔적은 고요한데 다만 남은 건 좌우 강 지킨 사공뿐이라.

선두에 상큼나사 양손을 파고서 선생을 맞아보시고

선생님 다섯은 잠깐 놓고 다 주옥에 머무르소서. 우리 도덕전에 신신 부탁이오니 말 한마디 들으시고 행선을 하소서. 공녀 입에 머리 성큼 나

서도잡과 공명가 들었습니다. 앞서서 음악 듣기 전에 이렇게 성별이 다른데 같이 잡가를 하시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창배 명창의 소리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띄워서 노래를 하시는 것 같고, 묵결 명창의 소리는 또 여성인데도 대단히 묵직하게 들려서 두 분의 어떤 그 조화, 앙상블이라고 할까요? 이게 참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서도잡과 공명가, 묵계월, 이창배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자학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우리 노래 자학사전. 오늘은 권마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권마성은 말을 보는 마부 혹은 역졸과 사령이 말을 안전하게 잘 몰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 높고 긴 음으로 외치는 소리를 뜻합니다. 말 위에 가마가 실려 있고 그 가마에는 귀한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막기 위한 일종의 구호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맡은 역졸이나 사령이 높은 소리로 길게 외치면 마부인 구마종이 이를 받아 말을 몰았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가마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길에 박힌 숨은 돌을 조심해라, 혹은 굽어진 길을 조심하라는 내용도 권마성에 담았는데요. 이 사인교 같이 사람이 직접 매는 가마의 경우에는 가마꾼들이 권마성을 했다고 합니다. 권마성은 높은 음을 길게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유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단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이 소리가 영향을 준 음악이 영산회상 중 군악과 판소리 더는 중 권삼득의 설렁제입니다. 현악 영산회상의 아홉 번째 곡인 군악의 3장을 보면 높은 음을 길게 지속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대목을 권마성 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판소리에서는 권마성의 영향을 받은 가락을 권마성제, 설렁제, 덜렁제, 권삼득제라고 하는데요. 권삼득의 더음인 흥보가 중에서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이 대표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은 권마성처럼 높은 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크게 외치듯 질러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밖에도

0: 또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 심청가 중 남경선인 외치는 대목, 수군가 중 방개가 외치는 대목 등도 권마성제에 포함이 됩니다.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데부터 갈까 보다까지 김소희 명창의 소리, 그리고 유초신 지곡 중에서 군악을 서울 악회의 연주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1: 굴로

서로 이름 부르면 나오난디 이에 김본소야 왜야 이에 박본소야 무엇하라느냐 걸리었다 걸리여 개해로가 걸리여 이에 춘향이

서방을 하였다오. 우리를 보며 초대로 보고 댕여만잘잘 그리고 교만이 더보 많더니만 잘되고 잘되었다. 다 나온 강아지 밤에 보러 가고 물도 가득 차면 넘쟁이라. 이나 내나 일본 사정도 논도 문제 고물을 부르리라. 청룡꼬나 오르째 세소양 받을 썩적 철우의 벌로 담문 막승내 달러 영주가 그를 당도 오작교 다리 호독 썩 안하였다 춘향아 하고 불운한 소리와 전전히 땅을 으깨 돌린다. 사또 분보 같이 험허니 지체 말고 나오는

여보 아 주의 꼭 일장 수석.

하나를 증여서건 은하 속아 맞췄어도 일견질 또 보만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산물에 맺혔기

가지고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저마 끝에 비불을 짓고 내가 눈이 다가

흑쌉싸리 콩콩이 꼬나 소난 개느리 남의 개를 끓이지 키나 문틈으로 가마

손야 다니란나보다. 내가 전일로 장공방증 사령들께 진심을 과일었더니 호출이를 내가 물으리라. 진자달이 그린 유문지우사로 머리를 받으덕 줄라매고 반물지마를 떨쳐 입고 사륵을 두르러 나오난 뒤

양반을 모시자니 차연청이 배면 헌지를 부디 섭수급이 생각나서 우소랄 벗듯 뜨럭힌 본소 소매를 부여야고

와서 주저만은 온가 이리 오소 이리 오선 해방 그로 들어가세.

춘향가 중에서 굴로사령 나가는 데부터 갈까 보다까지 김소희의 소리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연주곡 유초신 지곡 중에서 군악이었는데요. 서울악회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수양산가 보내드릴 텐데요. 황규남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는 모든 곡 중에서 초반 5에서 10초 정도가 가장 멋있는 노래가 수양산가가 아닐까라는 생각 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김윤덕 명인의 연주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휘모리부터 단모리까지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황규남의 노래로 수양산가, 그리고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휘모리부터 단모리까지 김윤덕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경기제 정선아리랑 김영임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0: 제목이 재밌습니다. 제주도의 우럭삼촌, 꽝꽝 장서방, 김경성, 김순녀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제주도의 노래 보내드렸는데요. 이어서 조도의 닷배 노래 준비했습니다. 조오환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1: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티야, 가자.

잊어라. 아, 더 빨리 져라. 한쌈을 간다. 힘차게 져라. 한쌀 물에 노조지 빠지면 우리는 죽는다. 아기야디야. 아기야디야.

0: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길산 바다다
1: 인자
0: 불똥이 있으니
1: 인자
0: 조심해라
1: 인자
0: 하자자
1: 하자자
0: 하자자
1: 하자자
0: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달 넘게 배가 잘 간다. 아, 이렇게 해서 칠산 바다에 도착하여 그물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조기 그물을 올렸더니 고기가 조기가 칠산 바다에서 아주 있는 조기는 싹 다 들어서 들물어도 천냥 썰물어도 천냥 아람팡 너물에 사오천냥 실어서 하 우리 배가 여 도장원하였구나.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어째 그냥 가겠냐. 자, 재밌게 놀다들 가세. 그래.

묵직한 그 성음이 참 매력적이죠. 조오한 명인 외 여러분의 소리로 조도 닷배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 잡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구리 타령까지 들어볼 텐데요. 박초월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박초월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잡가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구리 타령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 음악에서 시집살이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남자들의 신세한탄 소리죠. 어사용 소리 준비했습니다. 어사용은 경상도 지역의 나무꾼들이 주로 부르던 노래인데요.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풀을 뜯으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독백 형식의 노래로 전해지는데요. 경상도 노래 특유의 메나리 조로 부르죠. 첫 소리를 구야구야 까마구야처럼 까마귀를 부르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노래 중간중간에 이후후후 뭐 이런 의성어가 담겨 있는데 이런 소리는 힘을 내기 위한 구호이기도 하고 이후라는 무서운 짐승을 불러서 다른 무서운 짐승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지역의 어사용 중에서 대구시 동구 평광동의 어사용을 감상해 볼 텐데요. 이 노래는 입타령으로 시작을 하고 갈가마구 그러니까 까마귀에게 내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시작합니다. 노랫말을 보면 의복이 남루하니 골목 출입이 번개로세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희롱하며 살건만은 이내 팔자는 왜 이러나 죽자하니 청춘이오 살자하니 고생이네 이렇게 신세타령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노래 중간중간에는 히오 히에 이오 후후후야 이런 의성어가 등장해서 힘겨운 노동의 호흡과 감정이 드러납니다. 오늘 노래를 부른 송문창 어르신은 10대 시절부터 팔공산 일대에서 나무를 하며 어사용을 불렀다고 하고요. 이 들을 음원에 실제로 지게를 지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지게 목발을 두드려 가며 부른 소리라고 합니다. 송문창의 소리로 경상도 대구에 어사용 보내드립니다.

컬거먹구이니 소식을 전해다오.

주야장총 흘러간 물을 내 물이라고 할 수

살근 마린 이혼

얼굴 또 다친디. 이어

0: 참 굽이굽이 처량함을 처량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노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사용 아니면 시집살이 노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집살이 노래는 여럿이서 있을 때 부르는 노래니까 좀 덜한 것 같은데, 어사용은 혼자 부르는 노래라고 하니까 진짜 처량하기가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곡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가야금 병창 곡 준비했습니다. 강정숙의 가야금 병창으로 수군가 중에서 고고천변부터 관대장자 대목까지 보내드립니다.
1: 그때여 별주부, 세상을 찾아 나가는 뒤 수정 문밭 썩나서서 사면 경치를 살펴보며 나오는 뒤꼭 이렇게 둘러보며 나오겠다.

꼴머리 칼칼 열이 열도 꼴머리 한두루 한수쳐 전방겨 채워

이렇듯 별주부는 세상을 나와 가진 고생 끝에 토끼를 만나가지고 겨우 수궁을 들어갔지. 에? 수궁을 들어가서 토끼란 놈 꼭 용왕한테 배를 따이게 되었는데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왠가 태교를 다 부려 용왕을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올 적에 자라등이 옆에서 나오겠다.

이렇듯 토끼란 놈 산천으로 깜짝 뛰어내려 서더니 자라를 실적 돌아다 보고 욕을 지립디 퍼붓고 달아나는 뒤 이런 가관이 없겄다. 제 1월부터 발키는

이렇듯 토끼란 놈 시손수 수궁에서 살아나왔대서 화전 방정을 떨어가며 길을 타달 탈탈 털고 발을 떨며 웬갓 개교자랑을 하면서 한번 놀아보는디.

수군가중 고고천변부터 관대장자까지 강정숙의 갉은 병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방송 끝곡은 경기 잡가 준비했습니다. 여러 곡 중에서 오늘은 달거리 준비했는데요. 강효주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예술 치유 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의 열린 콘서트가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대치동 C스퀘어에서 열립니다. 하바해는 하늘, 바람, 햇살의 앞글자를 따 만든 이름인데요. 장애 아동 가족들에게 위로와 쉼을 전하고자 결성된 예술 치유 그룹입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 아동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는 배드사이드 콘서트를 꾸준히 이어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하바해의 활동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장애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인데요. 공연에선 하늘이가 햇살 누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

그리고 그 길을 함께하는 바람의 이야기가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온 국악인들의 이야기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레퍼토리 국악극 대청여관 2가 7월 3일과 4일 그리고 8일부터 11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대청여관 2는 6.25 전쟁 당시 피란 수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갈 곳을 잃은 국악인들이 부산 대청동의 작은 여관에 모여 서로를 의지하며 전통예술을 이어갔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리와 춤을 놓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삶, 그리고 예술로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낸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지는데요. 특히 경기민요와 정가,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성악이 극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국악의 매력은 물론 인물들의 감정까지 더욱 깊이 있게 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예술을 지켜낸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 그리고 전통예술이 가진 위로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국악극 대청여관 2, 올여름 부산에서 우리 예술의 뿌리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됩니다. 정재만 추모 12주기 공연, 커다란 태산을 등에 짊어지듯이 7월 12일 일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이자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고 정재만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 공연인데요. 명무 한성준, 한영숙, 정재만으로 이어지는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벽사 전통춤 보존회가 준비했습니다. 공연 제목도 참 인상적이죠. 커다란 태산을 등에 짊어지듯 무거운 바윗돌을 발에 매단 듯이 춤을 추라. 생전 정재만 선생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는요, 그 가르침과 예술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재만 선생이 생전에 아끼고 사랑했던 대표 전통춤들이 무대에 올라 선생의 춤을 이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 깊은 예술 세계를 관객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춤이란 게 동작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신까지 함께 이어지는 예술이잖아요.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춤의 계보와 전통춤의 깊은 울림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혹시 엉덩이와 궁둥이 그리고 볼기의 차이를 아시나요? 셋 다 같은 부위를 가리키는 말 아닌가 싶지만 국어사전엔 다르게 풀이되어 있는데요. 우선 볼기는 뒤쪽 허리 아래 허벅다리 위에 양쪽으로 살이 불룩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볼기를 위아래 반으로 나눠 윗부분이 엉덩이, 앉으면 바닥에 닿는 아랫부분은 궁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앉으면 바닥에

0: 닿는 부분은 엉덩이가 아닌 궁둥이라면 엉덩방아는 대체 어떻게 찢는 걸까요? 이렇게 사전적 의미와 실제 말의 쓰임이 같지 않을 땐 결국 사전이 실제 쓰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게 돼 있죠. 그래서 2019년 표준국어대사전의 엉덩이 항목에는 원래 있었던 볼기의 윗부분이라는 풀이에 더해 볼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풀이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사전적 정의에만 갇혀있기엔 너무 무궁무진한 우리의 말맛, 그걸 가장 맛있게 느낄 수 있는 노래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1: 놀러 우리 장모야, 장모님은 애를 헐라면 이내 모든 걸 빼어서 온 동네에다 팔아도 장모님 은혜를 못하여.

반다 반들 우리 장모님.

요네 궁둥이 떼어서 복숭아 가게에 팔아도 장모님 은혜를 못하오라는 가사가 나오는 남의 소리 프로젝트의 장모 타령 들으며 7월 3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엉덩이와 궁둥이 그리고 볼기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2019년 표준국어대사전이 수정되기 이전까지는 이 세 단어가 다 다른 의미였다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원래는 앉으면 의자나 바닥에 닿는 아랫부분이 궁둥이, 바닥에 닿지 않는 윗부분이 엉덩이, 그리고 엉덩이와 궁둥이를 합친 것이 볼기였다가 지금은 볼기와 엉덩이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걸로 수정된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볼기 전체를 뜻하는 의미로 볼기보단 엉덩이란 말을 훨씬 많이 써왔죠. 우리가 일상에서 늘 쓰는 말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볼 일은 없으니 사전적 의미가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과 달랐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텐데요. 사실 판소리나 민요 같은 우리 노래에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사투리나 은어적인 표현들도 참 많이 나오죠. 만약 언어가 사전적 정의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면 판소리나 민요에 담겨 있는 무궁무진한 말맛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사전적 정의를 뛰어넘어 여러분만의 언어 감각으로 빚은 맛깔스런 이야기들 문자 냉빙고에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리광대의 연주와 노래로 꽃잠 듣고 올게요.

소리광대의 연주와 노래로 꽃잠 듣고 왔습니다.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공연 티켓 선물이 있죠. 7월 22일 저녁 7시 30분 남산국악당 무대에 오르는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인데요.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이 작품은 영조와 정조의 능에 백토로 만든 도자기 편경을 함께 묻었다는 국장도감의 기록을 모티브로 창작됐고요. 신비로운 흙을 찾아 헤매는 도공 심은산의 고뇌와 예술을 향한 집념, 그리고 그가 빚어낸 소리가 어떻게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군주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그려낼 예정인데요. 창작 프로젝트 그룹 공간 서리서리의 대표이자 창작 타악 그룹 공명의 멤버로도 오랜 시간 활동해온 송경근 대표가 총감독과 극작을 맡았고요. 송경근의 대금, 송훈, 디저리두, 김은경의 소리, 임보현의 피아노, 강선일과 장경희의 율기와 타악, 윤보연의 첼로,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도 함께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질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만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연주와 노래로 제비몰이 듣고 올게요.

0: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긴 이야기를 소리와 안이리로 엮어 펼쳐내는 판소리에서 특히 중요한 소리 대목을 눈 대목이라고 칭하죠.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인 대목이나 음악적 기법이 뛰어난 대목이 보통 눈 대목이라 칭해지며 자주 불리고 사랑받아 왔는데요. 어떤 대목이 눈 대목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판소리 심청가의 눈 대목 하면 아마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첫 손에 꼽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이 대목이 서사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며 가장 극적인 감동을 선사해 주니까요. 그런데 판소리에선 이런 감격스러운 반전을 주인공들만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자 만좌맹인, 즉 맹인잔치에 온 좌석에 앉은 맹인들이 모두 함께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만좌맹인 눈 뜨는 대목은 자진몰이 또는 휘몰이 등의 빠른 장단 위에 가지각색 눈 뜨는 모양을 신명나게 읊어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이런 식으로 모든 맹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눈을 뜨는 모습을 해학적인 사설로 숨가쁘게 나열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사설 구성 왠지 낯설지가 않으시죠?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만나본 적벽가 중 적벽화전 대목에도 비슷한 사설이 나왔었는데요.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이런 식으로 조조의 군사들이 한순간에 몰사하는 모습을 해학적인 사설로 나열했었죠. 적벽가의 원작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선 군사들의 죽음이 매우 간단하게 서술되는 데 반해 판소리에선 이름 모를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해학의 언어로 부각시키는데요. 비슷한 사설로 숨가쁘게 나열하는 장면이 하나는 비극이고 하나는 희극이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요. 적벽가의 이름 모를 군사들이나 심청가의 만좌맹인 모두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급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주인공만이 아닌 보통의 인물들 하나하나까지 모두 아우르며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게 판소리식 서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고요. 아마 판소리가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심청가 중 신봉사 눈 뜨는 대목부터 만좌맹인 눈 뜨는 대목까지 이난초의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1: 그때야 수백 명 봉사들이 궐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때 신봉사는 말썽 참내하였겠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 때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명이시다. 신봉사를 메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이랑 제가 있난지라 어쩌려고 이러시오? 놈종캐 죽을 때 잘 찾아 들어왔다. 내궁에 들어가니 그때의 심황후는 은간 용궁의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는지 더욱 백수가 되었으니 심황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인 나무로 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흐르지며 예. 예. 예. 아리리다.

안심하구요. 중년 3월 따르 산호탈로상 저고 우미길은 딸자식

하면서 통장 쩌도도 먹여 개우개우 길러내요.

밥을 빌어 큰 건도 세지네 갈제 요망한 중이 찾아와서 공양비 삼백석을 몽원사로시 주헌면 소맹이 눈을 뜬다으니 효성인 등 내 딸 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의 몸이 팔려 임당수 최수로 죽은 지가 3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옵고 저 식파라

끊어주어. 심황후가 부친을 모를 리가 없지만은 소리를 허자니 자연적 듣게 알았던가 보더라. 심황후가 동바라 이 말이 지듯마다 산호주름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을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에이 아버지라니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요.

나를 보옵소서. 임당수 빠져 죽은 불우여 식심정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예. 아버지의 눈을 떠서 정의를 보옵소서. 신부사의 말을 듣고 먼 눈을 번덕거리면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돌뿐이야. 조금 없는 내 뜻인 저 여기가

야, 내 딸을 보지.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지? 우도를 끔쩍거리더니 눈을 번쩍 떴구나.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구나. 신봉산 눈뜬 바람에 만자 맹인이 모두 일시에 눈을 뜨는 뒤 눈 뜨는데도 장단이 있던가 보더라. 만자 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무 뛰는 소리가 쫙쫙쫙 얻어지만은 모다 눈을 뜨 근잔치에 먼저 와서 잡내하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저 그 집에서 눈을 뜨고 이차 당동무담맹인 종로에서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해내다가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무단히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끈적거리다가 뜨고 눈을 비벼 보느라고 뜨고

강산재 심청가 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 이난초의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정말 이 대목은 심청가 최고의 눈대목이죠. 신봉사가 눈을 떠서 심청이 부녀의 완벽한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피엔딩일 수 있었지만 주인공들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됐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전통 판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한 음악들 만나볼 차례죠. 먼저 판소리 공동 창작 그룹 입과 손 스튜디오와 오디오 비주얼 그룹 무토가 함께한 두 개의 눈을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눈은 2020년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창제작 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후에 2021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 공연과 국립무형유산원 K무형유산 페스티벌 폐막 공연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굵직한 무대에서 재현된 작품인데요. 판소리 심청가를 심청의 효의 가치를 두던 원안의 무게 중심에서 벗어나 눈먼 남자 심학규의 로드무비로 재탄생시켰고요. 검은고와 신디사이저가 어우러지는 무토의 음악과 입과손 스튜디오의 판소리 재해석을 통해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신봉사를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타이틀곡이라 할 수 있는 두 개의 눈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만자맹인 눈뜨는 대목만을 따로 재해석한 곡까지 심영섭 편곡 조엘라의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봉사 눈뜬 바람에 각처에 있는 천하맹인과 만자맹인이 일시에 모다 눈을 뜨라니 만자맹인이 눈을 뜬 바람에

0: 많이 눈을 뜬다.
1: 심형섭 편곡 조엘라의 소리로 심청가 중 만좌맹인 눈뜨는 대목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입과손 스튜디오 그리고 무토가 함께한 두 개의 눈이었습니다.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시즌2. 계속해서 만좌맹인 눈뜨는 대목을 재해석한 두 곡의 음악을 더 만나볼 건데요. 먼저 만나보실 곡의 제목은 피어오르다입니다. 소리꾼 유성실과 크로스오버 재즈밴드 판이 함께한 프로젝트 앨범 번쩍 떴구나의 수록곡이고요. 기존 판소리의 북장단을 드럼, 베이스, 건반으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의 밴드 사운드로 재구성해 더욱 입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극대화시켰다고 하네요. 이 곡에 이어 이희정 밴드의 만좌맹인 눈을 뜬다를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소리꾼 이희정이 판소리 사설

0: 를 개사하고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김휘상의 작곡과 편곡으로 만들어졌고요. 판소리에서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모리 장단을 서양의 소울 펑키 리듬을 접목시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럼 먼저 유성실과 프로젝트 그룹 판의 피어오르다, 그리고 이희정 밴드의 만좌맹인 눈을 뜬다까지 두곡 이어드리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 아니, 여기가 어디요? 신봉사 눈 뜨는 바람에 천하에 있는 맹인과 각처 맹인들이 예시에 못한 눈을 뜨는!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라이 DJ의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추다해, 지박, 그리고 VRI 스트링 콰텟의 연주와 노래로 흉영 삼각 3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황해도 민요 싸름을 새롭게 해석한 곡입니다.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매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여름날의 풍경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매미 소리입니다. 이 싸름은 황해도 지역에서 매미의 울음소리를 묘사하는 말인데요. 이 민요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매미의 울음소리 맴매미, 어떤 지역에선 싸름싸름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소리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는 게 참 신기하죠. 재창작하는 과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민요를 듣고도 아티스트들마다 각기 다른 정서로 새롭게 표현하는 것. 예, 우리 만나에서 들려드리는 많은 민요들의 새로운 버전들로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 황해도 민요 싸름도 새롭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추다의 노래, 지박, 그리고 VRI 스트링 콰텟의 연주와 노래로 흉영삼각3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또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예결 밴드의 배치기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이번 주 공연 티켓 선물은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만 신청받으니까요.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늦기 전에 문자 보내주세요. 7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고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능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이야기부터 꺼내볼게요.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이번 주도 말없이 그냥 금요일이 되었네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이희문의 달거리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한 주가 또

플러 갑니다. 신청해 주신 곡 오늘 방송의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김영기 님께서요. 한 주가 정말로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수고들 하세요 해주셨는데 우리 김영기 님께서도 시간의 빠름을 느끼셨나 봅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2242 님께서요. 뽀미 언니야 반갑습니다. 이제 2달 26일째 전혀 색다른 분위기에 자전거로 약 20km를 1시간 전후로 왕복하며 자연과 벗삼고 있어요. 새소리, 물소리 등등 사진은 잉어입니다 하시면서 이 맑은 물속에 잉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 사진 함께 보내주셨고요. 우리 가락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재구님의 사이다 부탁드려요. 이렇게 신청곡도 남겨주셨네요. 그래요. 아우, 자전거로 이렇게 1시간을 왕복하면서 출퇴근을 하신다니까 건강도 챙기시고 자연과 벗도 삼으시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능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2242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최재구의 노래로 사이다.

0: 땀묻기 딱 좋은 날씨네.
1: 최재구의 노래로 사이다 2242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냉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남겨주신 흔적들 더 꺼내볼게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벽오동 나무 꽃입니다. 지난해 찍은 꽃인데 출퇴근길에 스쳐 지나가다 눈에 든 지 3일 만에 가서 찍어왔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아서였는데 때를 맞춰 사진으로 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고 지는 시기는 변함이 없을 텐데 그 꽃을 보고 꽃피는 시기를 아는 건 제 몫이라 간간히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게 담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길가에 주차를 하고 갓길 따라 걸어서 사진 찍고 돌아오는 것도 참 낭만이 있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매일같이 1790님의 꽃편지를 마주하면서 느끼는 건요, 우리 1790님 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이 세상에 대한 통찰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아유, 참 멋지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19님께서요. 반가 봄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콘크리트 타설하고 오늘은 몸 생각해서 탕슉 맹글어서 찍먹하고 있어요. 산골짜기 배달이 안 되니 자급자족. 역시 오늘도 선곡 맛집 만나 해주셨는데 와, 지난주에 마파두부 덮밥 만들어 드신 사진 보내주시더니요. 이제는 탕수육까지. 어우, 정말 이 음식 배달이 안 되는 곳에 사시는 게 요리 실력의 비결인 걸까요? 대단한 음식들을 만들어 드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화요일 청해 주신 승승장구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오늘의 문자냉빙고는 문 닫을게요. 별이 국악단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함양양잠가.

별이 국악단을 연주한 노래로 함양 양잠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7월 3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합니다. 프렐류드의 연주, 이희문의 노래로 달거리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 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 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

효과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물을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 그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쳤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쳤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물을 친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임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지난 2025년 여름 서울 강남 기온이 섭씨 39.6도까지 오르면서 체감 온도는 44도에 달했었죠. 또 2024년 여름에는 서울의 한 택배 캠프에서 60대 한 배송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 찾은 환자가 3,704명이었고 사망자도 34명이나 됐는데요. 이렇게 기온은 해마다 조금씩 더 오르고 있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도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이제 그저 더운 날씨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습니다. 한여름 폭염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맹소영 경영본부장, 또 방문진료전문병원이죠. 건강해집 의원의 홍종원 원장, 이렇게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자, 맹소영 본부장님께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보통 뉴스 보다 보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런 말 자주 들을 수 있는데 기상청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걸 발령하는 겁니까?
1: 일반적인 날씨 예보와는 특보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얼마나 오겠습니다와 호우특보가 내려진 거랑도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상특보는 단순히 날씨가 나쁘다는 뜻이

0: 아니라 지금부터 이에 해당되는 기상 요소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 예.
0: 기상청은 일단 위험 기상이 예상이 될때 특보를 발표를 합니다. 폭염특보 말고도 강풍, 풍랑, 호우, 대설 10가지 기상현상에 대해서 특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대부분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죠. 아무래도 주의보는 옐로우 카드, 경보는 레드 카드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그 피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폭염도 주의보가 내려지면 더위를 조심해야 하는 단계고 경보가 내려지면은 이제 적극적인 행동, 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작업을 줄여야 되거나 중단해야 되는 단계,
1: 네.
0: 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폭염 중대 경보 도입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0: 일단 기준은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내가 체감하는 더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그리고 레드카드인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최소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1: 예. 자, 근데 요즘 우리나라 여름을 예전 생각해보면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0: 폭염이라는 단어가요.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오늘도 폭염이구나. 올여름 폭염은 또 얼마나 심각할까 이야기를 하지만 2008년부터 폭염주의보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런데 이 2008년에 도입을 하게 된 폭염특보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해가 1994년입니다. 무려 38도 이상의 기온이 올랐고요. 장마가 끝난 뒤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40일 가까이 무더웠습니다. 그 당시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4천 명이 넘었 라고 하는 것은 2011년에 질병관리체계에서 온열질환수로 카운트를 했던 그 기준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인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폭염도 재난이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2008년에 도입이 된 거고요.
1: 네.
0: 그리고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을 통해서 이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도 폭염이 명시해야 된다. 재난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2026년 6월 1일부터는 폭염 중대 경보로 이제 폭염을 재난 그 이상의 수준으로 대응을 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1: 네.
0: 근데 실제 기록만을 보더라도 굉장히 과거와는 폭염의 일수나 열대야 일수의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두세 배 이상의 그 기간이 늘어났고요.
1: 그렇네요.
0: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는 현상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저 홍정원 원장님은 방문진료 전문 병원을 운영하시니까 방문진료 직접 하시다 보면 폭염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직접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 저 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집에 찾아가서 환자를 만나다 보니 이런 온도들을 제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1: 예.
2: 이제 폭염 피해가 주로 야외 노동자들이나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실제로는 굳게 닳은 실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1: 예.
2: 작년 여름에 제가 방문 진료를 갔던 독거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서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또 사시는 곳도 오래된 주택의 3층 꼭대기 방이었습니다.
1: 예.
2: 한여름에 달궈진 콘크리트 열기가 정말 뿜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집안은 훨씬 더 덥습니다.
1: 네.
2: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은 이미 찜통 그 자체였고
1: 예.
2: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 뭐 창문을 열어 환기도 수시로 할 수 없고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선풍기조차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1: 예.
2: 이제 어르신은 피부가 엄청 뜨거웠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땀 배출도 잘 안 됩니다.
1: 네.
2: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이미 속에서는 체온 조절 능력이 마비되고 심지어는 장기 손상까지 올 수 있었을 텐데요.
1: 예, 예.
2: 저희가 수분 섭취하도록 하시고 긴급한 조치들을 취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갈수록 여름이 더 길어지고 더 뜨거워진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0: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보면은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는 결국에 지구가 뜨거워진 건데 지구 전체의 기본 체온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또 장마가 오면 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폭염이 쉬어갔다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장기화, 지속적인 폭염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타났다라는 특징 그리고 낮에만 더운 게 아니라 이제 밤낮으로 더운 그런 날씨 대표적인 것이 대기의 온도만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약한 이유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해양온난화 다시 굉장히 커요.
1: 예.
0: 바다가 뜨거워지면 뜨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기 중에 엄청난 수증기를 방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증기들이 낮에 올라갔던 열들을 잡아둡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열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지치는 그런 더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온 조절 능력이 결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땀을 배출해서 이 땀이 증발을 함으로써 우리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버리면은 증발해야 될 땀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체온의 어떤 온도 조절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데 기후 변화의 가속화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치를 찍는 그런 날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1: 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폭염은 이제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재난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재난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홍 원장님, 우리가 더우면 몸 힘들고 빨리 지친다, 이건 다 직접 겪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볼때 폭염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2: 흔히 더우면 기운이 없거나 몸이 지친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폭염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비상 상태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환경에서도 체온을 36.5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이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죠. 기온이 치솟으면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쓰게 됩니다. 피부를 혈관을 넓혀서 바깥쪽으로 피를 몰아서 열을 방출하거나 땀을 흘려서 기와 열로 몸을 식히죠. 이제 하지만 폭염이 지속되면 이 체온 조절 기능이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조절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의 주요한 장기들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혈관계에도 과부하가 됩니다. 이제 피부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니까 심장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뛰어야 되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 피가 또 끈적해집니다. 이제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과 같은 정말 치명적인 질환에 이르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수분 배출은 이제 콩팥에서 하는 건데 신장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물을 쥐어 짜내다가 세포 손상이 있게 되면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도 굉장히 손상을 입기 쉬운 부위입니다. 체온이 40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두통, 오한 이런 것이 생긴 이후에 헛소리를 하거나 의식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체온 조절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 장기들이 손상되는 그런 결과 온열 질환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가볍게는 일사병이라고 할수 있고 그것이 정말 심각해질 때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열사병까지 이제 치닫게 됩니다.
1: 뭐 온열 질환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열사병, 뭐 열탈진 이런 온열 질환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다 다르고 어떤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풀어주실까요?
2: 네, 뜨거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온열 질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열탈진, 열사병, 그리고 열경련, 열실신 이런 여러 종류가 있고 위험도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찾아오는 단계가 열경련 혹은 열탈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몸속에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쥐가 나고 그리고 근육이 뭉치는 그런 현상을 열경련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사병 이라고 부르는 열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는 체온이 40도는 넘지 않았고 그리고 의식은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넘어가서 온열 질환 중에 가장 위험한 단계인 열사병으로 가게 되면 체온 조절 중추가 완전히 고장나서 우리 몸 온도가 40도까지 되고 장기 손상까지 진행되게 되는 응급 질환까지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일사병, 열사병 중증으로 가르는 그두 차이점은 의식의 뚜렷함, 흐릿함 여부 그리고 땀의 배출 여부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일사병인 경우 초기까지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땀 배출이 많이 돼서 축축합니다. 하지만 열사병 단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헛소리를 하고 의식이 없고 땀이 나지 않고 몸이 엄청 뜨거워지는 마르고 건조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되고 초기 단계, 열탈진, 일사병 단계에서 수분 섭취와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아, 그래서 사람들이 열사병은 이제 한번 겪고 나면 후유증이 꼭 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겁니까?
2: 네, 열사병은 우리 몸이 높은 온도에서 정말 구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장기적인 손상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 신장, 심장 세 가지의 주요 장기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뇌세포도 고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뇌세포가 열사병으로 손상이 되게 되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언어장애 그리고 인지기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도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심장 근육이 손상 단계까지 가버리면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달고 살게 되는 심부전증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콩팥 신장이 망가져버리면은 나중에는 투석을 받아야 되는 만성 신장병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진료를 통해 만난 어르신 중에서도 야외 외출 많이 하시고 텃밭 가꾸기도 하시고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대낮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쉬면 낫겠지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하셨는데 활동이 계속 길어졌고 어느 순간 집안에서 쓰러져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의식이 흐릿한 채 다행히 발견이 되었고 예. 큰 위기를 겪진 않았지만 그 후유증이 좀 오래 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초기 단계에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자, 낮더위도 문제지만 밤이 돼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니까요. 맹모 부장님, 그 앞서 열대야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기상학적으로 열대야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최근에 열대야가 얼마나 길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돌아오는 밤이 열대야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전날 다가올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를 열대야라고 정의를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2026년 6월 1일부터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을 한 것도 요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지는 건데요.
1: 네.
0: 열대야가 위험한 이유는 밤에도 몸이 식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밤에가 더우면 잠을 못 잔다.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잔다. 뭐 요 정도의 이야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폭염에 이 폭염 관련한 이야기들도 원장님께서 앞서서 계속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폭염에 노출된 몸이 밤이 되면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온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피로와 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야는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날 온열질환 위험을 키우는 조건 인데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열대야까지 겹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온열질환 환자 수가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은 이런 어떤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경고 수준의 주의보를 내려진다라고 하는 게 열대야 주의보겠죠. 근데 문제는 도시가 더 취약합니다.
1: 예.
0: 일반적으로 해가 지고 뜨는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습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낮 동안의 열기를 밤에도 잡아주는 역할 때문에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습니다.
1: 예.
0: 도시가 더 취약한 이유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낮에 바른 열을 밤에 천천히 내보내거든요. 냉방기 실외기나 차량, 조명과 같은 인공열들도 이 폭염과 함께 또 인공적인 열을 내는 데 더 가세하거든요. 기상청 분석에서도 도시 지역은 비도시 지역보다 최저기온의 온도가 높고요. 열대야 일수도 무려 2.2배나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환경에 위치하느냐가 똑같은 더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하고 영향을 주는 그 더위의 강도, 피해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기온 얘기 중심으로 일단 풀어봤는데 앞서 습도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사실 온도계 똑같은 35도라고 나오더라도 습도 높으면 훨씬 더 덥게 느껴지잖아요. 습도가 폭염의 위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2023년에 폭염주의보, 2008년부터 시행됐던 폭염주의보의 기준값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1: 예.
0: 시범 운영을 거치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상청에서 특보의 기준을 바꾸게 되면 한 1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하거든요.
1: 네.
0: 사계절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 적당하다 싶을 때 이제 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폭염특보는 3년이나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달라지냐면 과거에는 온도계에 찍힌 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가 폭염주의보였다면 지금은 체감더위가 그런데 실제 35도까지 기온이 높게 올라갔는데 습도가 30%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몸의 더위는 33도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였지만 지금은 폭염주의보가 아닐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과거에는 폭염주의보 정도의 수준의 더위였지만 지금은 폭염경보의 수준의 더위 더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습도거든요. 대기의 기온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양에서 그동안 저장했던 많은 열들이 습기와 함께 지금 방출되고 있는 습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건식 사우나는 거의 100도 가까이 있는데도 견딜 수 있지만 이에 절반도 안 되는 온도에서 못 견디는 습식 사우나가 결국에는 습도와 함께 기온이 같이 높게 올라서 땀도 식히지 않아서 열 조절 기능도 떨어뜨리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6월 달에 일찍 시작되고 급기야는 10월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날씨가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습도까지 얼마나 높게 올라갔느냐를 균형 잡게 따지는 그런 폭염의 강도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이젠 체감 기온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군요. 홍 원장님, 폭염이 만성질환 있는 분들한테 특히 더 위험하다고들 하는데 이유가 어떤 걸까요?
2: 네, 폭염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물론 힘들지만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폭염 자체가 몸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예. 질환이 악화됩니다.
1: 예.
2: 뭐 예를 들어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더위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탈수가 오고 혈액 속에 수분이 줄어들면서 당의 농도가 더 치솟게 되고요.
1: 네.
2: 또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환자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피를 피부로 보내려면 또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몸을 지키기 위해 먹었던 약이 폭염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 네네.
2: 환자 중에 고혈압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에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데
1: 예.
2: 그중에 이제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방 안에서 평소처럼 약을 드시는데 과도하게 땀 배출과 이뇨 작용이 겹치면서 탈수와 저혈압 증상이 급격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다 보면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평소처럼 먹은 약이 오히려 폭염에서 몸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성질환자분들께서는 여름철에 평소보다 더 몸을 살피셔야 되고요.
1: 예.
2: 질환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드시고 있는 약이 몸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약 복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주치의와 상의해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폭염은 우리가 하루 이틀 버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에 누적되는 손상을 입히는 재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만성질환자처럼 폭염 앞에서 특히 더 취약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더 폭염이 위험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 원장님, 폭염 취약계층이다 하면 어떤 분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2: 네,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2: 첫 번째로는 어르신이나 영유아 같은 생애 주기별 취약층이죠. 어르신들은 체온과 갈증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영유아들도 반대로 그 체온 조절 능력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2: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질환자분은 특히 취약계층이죠.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환 자체로 인해서 약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오기 쉽습니다.
1: 예.
2: 그리고 건설 현장이나 택배, 농업에 종사하시는 야외 노동자분들도
1: 네네.
2: 폭염의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2: 이분들은 직사광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예.
2: 문제는 본인들 스스로도 다른 이웃들도 이분들이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선뜻 떠올리기가 쉽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폭염 취약계층일 수 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1: 예.
2: 야외 노동자들도 일하실 때 자신의 건강을 너무 믿지 마시고 수분 섭취라든가 휴식 같은 것들을 적절히 취해 주셔서
1: 예.
2: 폭염 시에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우리가 갈증을 잘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또 폭염에 더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2: 어르신들이 명백히 폭염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몸엔 피의 농도를 항상 감지하는 센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1: 예.
2: 물을 마셔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1: 네.
2: 신장에서도 소변을 줄여서 수분을 아끼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르신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3: 예.
2: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처하는 시스템 전체가 노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목마름을 인지를 하는 것이 좀 늦고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해야 되는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3: 예, 예.
2: 노화로 인한 대처 능력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0: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1: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잘 챙겨주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있을 때 수분 섭취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꼭 직접 봐주시고 예. 계속 말로써 조언해 주신다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폭염 피해 가까이서 직접 지켜보신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요?
0: 방문 진료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많고 주거 취약계층 반지하라든가 옥탑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사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환경 자체가 폭염에 더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독거 노인이시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80대 어르신이었는데요. 반지하에 살고 계셨고 그분은 네. 집을 들어갈 때마다 저희가 느꼈던 것도 거의 사우나 같은 밖에 기온도 35도 어르신도 체감상 40도에 이제 육박하는 그런 예, 예.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환기 같은 걸 좀 하기가 어렵고 왜 그러냐면 이제 안전의 문제도 좀 있고 창문을 꽁꽁 닫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가 전혀 순환되지 않아서 방 전체가 이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니까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왔다 갔다가 힘들고 소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물을 좀 적게 마시려는 경향도 보이십니다.
1: 예.
0: 이미 탈수가 좀 심한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고 어르신께 폭염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 환기, 수분 섭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1: 예.
0: 그래서 다행히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이런 독거 어르신들은 정말 폭염에 취약하고 물을 마시는 거, 창문을 여는 게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은 고독사의 위험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폭염 속에서는.
1: 예.
0: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족 친지분 포함해서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맹보문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폭염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2: 기온과 습도에 따라 체감 더위가 다르다면 똑같은 더위다 하더라도 어떤 주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에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예.
2: 특히 옥탑방은 지붕이 햇볕을 직접 받아서 실내가 쉽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1: 예.
2: 밤에도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반지하의 경우에는 환기가 어렵고 습도가 높아서 땀이 잘 마르지가 않습니다.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쪽방이나 고시원은 공간이 좁고 또 냉방과 환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폭염 때 실내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폭염 피해는 단순히 오늘 몇 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시원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지 냉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혼자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 네.
2: 우리가 폭염을 불평등의 어떤 문제들 그런 우리의 사회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폭염 피해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기도 한 것 같습니다. 폭염 대비 요령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인 수칙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 권장량을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것은 뭐 1.5리터 정도 기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적게 잡아도 1리터는 넘어야 될 텐데요.
1: 예.
0: 1.5리터라고 했을 때 폭염 시기에는 땀으로 배출되는 양이 더 크기 때문에 한 500ml 정도는 좀 더 드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뭐 200, 400씩 좀 나눠서 틈틈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0: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다면 여름에 더우니까 음료를 많이 섭취하는데 그중에 이제 커피죠. 대표적으로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탈수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 같은 것도 시원하지만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커피, 맥주 같은 그런 음료들을 좀 마시게 된다면 조금 더 물을 마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수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보리차나 생수가 제일 좋으실 것 같고 목이 마를 때 마신다보다는 지금 당장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마신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여름엔 좀 안전하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소변을 매번 보실 때 소변의 색깔이라든가 소변의 양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내 몸에 물이 좀 적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투명도라든가 색깔의 농도 양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너무 진하면 조금 더 물을 많이 마셔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폭염 얘기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냉방병입니다. 냉방병은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예방하면 될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의학적으로 냉방병은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가 지쳐서 생기는 증상이고 우리 몸은 외부 온도가 바뀌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밖은 찌고 에어컨은 세서 춥고 이런 곳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증상으로는 이제 뭐 콧물 재채기, 코막힌 같은 감기 증상과 두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설사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1: 예.
0: 여기서 좀

0: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를 너무 크게 두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약간 덥더라도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환기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찬물을 마시기보다는 좀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예.
0: 우리가 이제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0: 도안 됩니다. 삼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럴 때는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좀 빠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해마다 폭염 지속될 때는 차 같은 밀폐 공간에 뭐 아이나 반려동물 두고 잠깐 내렸다가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2: 도로교통공단에서 여름철 실외 주차 차량의 실내 온도가 50도에서 60도 심하면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온도는요. 생명에 위협을 주는 수준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잠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함께 내리셔야 되고요. 폭염 속 차는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밀폐된 온실이다. 잠깐은 괜찮겠지가 가장 폭염 속에 위험한 생각이다.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재난 예방 캠페인 혹서기 폭염편 오늘 함께 했는데요. 폭염은 해마다 찾아오는 재난이지만 우리가 함께 잘 대비하면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주변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여유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맹소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 또 홍종원 건강의 집 의원 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5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한 전주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공연실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주시립국악단이 기획한 부활이란 제목의 그 네 번째 시리즈의 공연입니다. 특별히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공연으로 국악관현악과 전통무용, 산조, 창작, 성악곡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의 공연이었습니다. 특별히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공연으로 국악관현악과 전통무용, 산조, 창작, 성악곡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 형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공연의 시작은 황호준 작곡의 다시 피는 녹두꽃, 서곡으로 시작해서 이재영 작곡의 위촉초용곡, 소고춤을 위한 무용환상곡, 디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작곡의 한여름밤의 산책을 위한 오늘의 노래와 가야금의 깊은 울림을 준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 심수로 무대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정호 작곡의 국악관현악 아브레이스나로 마무리된 공연이었습니다. 그럼 첫 곡 황호준 작곡의 국악관현악 다시 피는 녹두꽃 서곡 감상하겠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황호준의 곡으로 민중의 염원과 시대의 아픔, 희망의 메시지를 웅장한 국악관현악으로 담아냈는데요. 이날 연주에서는 국악관현악의 긴박한 박자감을 자지모리의 타악장단이 선율을 리드하며 동학사상의 정신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럼 다시 피는 녹두꽃 서곡 감상하겠습니다. 연주에는 전주시립국악단입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한여름밤의 산책을 위한 오늘의 노래 다냐 청산유람 동네 한바퀴입니다. 첫 번째

뜨곡 단야는 김제 지역의 벽골제의 단야 낭자 설화를 바탕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정가의 맑고 단아한 음색이 돋보이는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과 현악과의 조화를 위해 새롭게 편곡 초연됐습니다. 가객 이주아의 깊은 목소리가 한여름밤의 고즈넉한 정취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줬는데요. 두 번째 곡은 청산유람으로 이번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위촉 초연곡입니다. 소리꾼 이경래의 시원하고 힘있는 가창으로 자연을 거니면서 느끼는 호방함과 여유가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사운드와 만나 가슴을 시원하게 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세 번째 곡은 동네 한바퀴인데요. 가객 이주화와 소리꾼 최경래가 호흡을 맞추는 듀엣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두 창자가 함께하며 따뜻한 음색의 조화가 미소를 자아내며 전통의 깊이 위에 현대적인 감성으로 표현된 김소연 작곡의 단야, 청산유람, 그리고 동네 한바퀴까지 세 곡 이어서 감상하시죠.

이어서 소공철류 가야금 3조 협주곡 심수 감상하겠습니다. 소공철류 가야금 3조는 한숙구째 가야금 3조를 바탕으로 소공철 명인이 자신만의 가락을 첨가해서 구성한 3조입니다. 다른 3조에 비해 기교가 많고 장단의 다양한 즉흥성으로 연주가 까다롭고 개성이 강한 3조인데요. 특히 진양조에서 화려한 여음 처리가 돋보이고 감정의 굴곡과 강약 대비가 분명한 산조입니다. 휘모리 장단에서 개면조의 즉흥성이 엿보이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이날 협연에는 가야금 연주가 이지연이 함께했는데요. 가야금 연주가 이지연은 현재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이자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보존의 이사입니다. 그럼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 심수 감상하겠습니다. 가야금 협연에는 이지연입니다.

마지막 곡은 이정호 작곡의 국악 관현악 아브레이 수나입니다. 이 곡은 통영 지방의 농요인 아브레이 수나와 돔소 소리의 선율을 주제로 삼아 현대적인 관현악 기법으로 새롭게 옷을 입힌 작품인데요. 농요 특유의 토속적이고도 정겨운 음계가 국악 관현악의 웅장한 사운드와 만나면서 아주 신비롭고도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곡은 국악기 고유의 음색을 세밀하게 살리면서도 악기들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과 무대를 채우는 입체적인 공간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옛 조상들이 논밭에서 부르던 소박한 농요가 오늘날 현대적이고 장엄한 국악 관현악으로 재탄생한 이정호 작곡의 국악 관현악 아브레이 수나 감상하겠습니다. 연주에는 전주시리 국악단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5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주홀에서 공연한 전주시립국악단 정기연주의 공연실황과 함께했습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이 국악의 날을 기념한 부활이란 제목의 그 네 번째 공연이었는데요. 전통의 기반 위에 새로운 예술의 꽃을 피워낼 전주시립국악단의 다섯 번째 부활의 무대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김계희의 바람꽃 보내드리며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당 지금까지 정미정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것을 정말 원하는지 묻느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신원경 시인의 시 포옹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말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송소희의 나러 드림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온 신원경 시인의 시 포옹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나 자신에게 그걸 정말 원하는지 묻느라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한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죠. 오늘도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I Wish,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입니다.

네, 체제의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로 I Wish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 온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애니큐의 까마귀와 백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애니큐의 까마귀와 백로였습니다.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을 만나보시죠.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이런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책 읽기를 어려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런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인데요. 한소범 기자의 책 읽기 에세이, 독자 되는 법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책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와 마음에 대해 말하는데요. 왜 우리는 소위 고전 명작이라 불리는 양서를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팬픽이나 웹소설을 추천도서에 올리지는 못하는 걸까요? 책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와 생각들을 솔직하고도 깊이 있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책, 독자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소범 기자는 문화부 기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문학과 관련하여 다채로운 활동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문학에 대한 애정이 워낙 깊은지라 지금은 문학 관련하여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좋아해서 읽고, 일이라서 읽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작가가 책에 대하여 솔직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책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명화의 여러분의 연주로 시간의 춤 듣고 돌아올게요.

춤영화의 여러분의 연주로 시간의 춤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한소범 기자의 독서 에세이 독자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 읽기에 대한 작가의 여러 생각을 담은 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책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읽기가 마음의 양식일지라도 그 중에 특히 어떤 식사는 잊을 수 없는 법이다. 그렇게 읽은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 더 속속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 책은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고 그렇게 쌓인 것이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책을 꾸준히 읽어야만 하겠죠. 사실 독자되는 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냥 책을 읽으면 독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책을 읽기가 어렵다는 데 있겠죠. 작가는 책을 읽을 시간을 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책이란 남는 시간에 읽는 게 아니라 책 읽을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만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위해 작가는 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장소에 따라 읽을 책을 나누고 시간을 계산하면서 읽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침대에 누워 읽을 때 좋은 방법 등 다양한 꿀팁을 전해주기도 하죠. 네, 어떠신가요? 저희 그론도 식구들도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여러 이유로 읽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이 책, 독자 되는 법이 정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주보라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북끝 서점 여행의 시작 감상하셨습니다. 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구이임의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이임의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그리고 이어서 무토의 마운틴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는 혹 낸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대처럼 이러하랴. 마음은 혹 이러하더라도 소리를 누가 그대처럼 내겠나. 그대 마음이 은연중에 천지 조화와 합치되어 검은 고줄에서 나는 온갖 소리 마음 사이의 일이니 내가 매양 들을 적마다 고기 맛을 잊는다오.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반금에게 주다였습니다. 반금은 권해라는 사람의 호인데요. 검은 고 연주를 잘해서 검은 고와 짝이란 뜻으로 반금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윤선도는 권해의 검은 고 소리를 듣고 마음이 내는 소리라면서 감탄했습니다. 또 음악을 들을 때마다 고기 맛을 잊는다고 했는데요. 공자의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공자는 성군으로 알려진 순인금의 음악, 소악을 접하고 진미, 진선, 지극히 아름답고 또 더할 것 없이 좋다라고 하면서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모를 정도로 심취했다고 합니다.

한갑득의 검은고 연주로 하연 해탄 감상하셨습니다. 옛글의 온기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방금에게 주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검은고 유물로 고산 유금이 있습니다. 고산은 윤선도의 호인데요. 윤선도가 직접 만들어 사용한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고 나무판엔 평소 가깝게 지냈던 방금 권해에게 지어준 식구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제목은 금객구시 위작금계로 검은고 연주자가 시를 청하기에 검은고 타는 이의 마음가짐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윤선도는 이 밖에도 이백, 두보, 도연명 같은 유명한 시인들의 식구를 뽑아 권해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고산 윤선도의 시조 오우가 중 더우면 꽃 피고 하윤주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하윤주의 노래로 시조 5우가 중 더우면 꽃 피고 감상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엔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명인 명창들이 지내온 삶을 목소리로 기록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7월의 주인공은 국가무형유산 승무와 살풀이춤 이수자면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전승교육사 최양순 명무입니다. 네, 그래서 그론도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승무의 반주 음악이죠. 대풍류 중 국거리부터 끝까지 박용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용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대풍류 중 국거리부터 끝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선 7월 첫 번째 주말,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마음만은 언제나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숲으로 황혜정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마음이 막 바빠지는 말 들려드릴게요. 마감 임박. 할인 쿠폰이 곧 만료됩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 어떠세요? 이런 말에 당장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지금 사야 되나? 마음이 바빠진 적 있으시죠?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런 말들의 지갑을 열기도 하는데요. 사람은요,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아쉬움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대한 피하려는 심리가 있대요. 이 심리를 마케팅에 이용해서 지금 안 사면 손해 같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급한 건 할인 쿠폰의 유효기간일 뿐 우리 마음까지 급해질 필요는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어떤 유혹에도 여유를 붙잡길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사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이건 안 사는 게 더 이익이었는데 이런 후회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정없이 흔드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김장훈 씨입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김장훈 씨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 티켓 드리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데요. 삼산과 서희철 가단의 공연 여기 우리 MG가 있다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12일 일요일 3시 공연이에요. 장소는 국립극장 하늘극장. 자,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말머리 여우락 달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 받을 거고요. 방송 끝난 다음에,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 선곡표에 당첨자 명단 5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5분께 2장씩 총 10장의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금요일이네요. 예, 방우 성우님과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함께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털어놓기 애매한, 그래서 혼자서 끙끙대는 고민들 이 시간에 우리 이 무거운 AI 루미와 함께 해결해 보시죠. 2부의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멋진 국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씨의 뭉게구름 그리고 박기영과 우터 하멜의 샴푸의 요정 두 곡 들려드리고 나서 우리 방어 성우님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털어놓기 애매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려야죠. AI 루미에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호성우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전통음악님께서 지난주 방송 들으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연 읽어주는 목소리가 재미있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성우님 목소리 연기 몇 가지 정도 가능하실까요?
1: 사실은 제 목소리로 이렇게 느낌만 바꿔서 하는데 이게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때 이렇게 좀 다르게 느껴주시는 게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사실 몇 가지가 가능하세요라고 묻는 게 사실은 약간 의문인 것이 몇 가지를 설정할 수 있으세요? 이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이것도 할 줄 아세요? 이것도 할 줄 아세요? 그러면 보기를 100가지를 가져오면 100가지 다 하실 거 아니에요?
1: 다 해드립니다.
0: 다 해드리는 거죠. 아니 SNS에 저의 그 30주년
1: 보셨어요?
0: 예예. 예. 오. 그 뭐였지? 뭐 벌써 30주년이야.
1: 그게 아마. 연기 챌린지라고요.
0: 예예. 예. 예,
1: 벌써 데뷔 30주년이야? 그거 가지고 연기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저희도
1: 한번 해보시겠어요?
0: 저요? 저한테요?
1: 예, 버전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0: 아니 성우님한테
1: 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0: 대사를 주셔야죠.
1: 예. 벌써 데뷔 30주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네, 원래 성우님께 부탁드리려고 한 건데
1: 네 가지입니다.
0: 당했네.
1: 자, 첫 번째는 기쁨.
0: 벌써 데뷔 30주년이야?
1: 자, 두 번째는 슬픔.
0: 벌써 데뷔 30주년이야?
1: 자, 분노입니다.
2: 벌써 데뷔 30주년이야?
1: 자, 귀여움.
3: 벌써 데뷔 30주년이야?
1: 네, 고생하셨습니다.
0: 아니, 이거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지, 주도권이?
1: 아이고, 알겠습니다.
0: 아, 성우님은 데뷔 몇 년 되셨어요?
1: 저는 지금 2005년에 데뷔를 해가지고요. 네. 22년 된 것 같습니다.
0: 벌써 데뷔 22년이야.
1: 22년.
0: 아우, 아직 애기네.
1: 네.
0: 더 아주 파릇파릇 새싹답게 아유. 쭉쭉 뻗어 나가시길 바라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방송우님이 AI 루미 역할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 드립니다. 자, 여기 루미는 우리 한국민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
4: 안녕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고민이 깊어져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취향이 마이너한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보다는 바둑 보는 걸 좋아하고요. 책도 베스트셀러보다는 비주류 작가의 글에 꽂혀서 읽을 때가 많아요. 친구들이 재미있게 얘기하는 드라마나 예능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회사 동료들과 대화할 때는 주로 듣는 입장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서 저 스스로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저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이너한 취향을 가진 저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고유한 취미를 가진 분이신데 본인의 취향이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들과의 대화에 고민이 생긴다. 뭐 이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 사연에 우리 이은밤 청취자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 인별그램 댓글 확인부터 합니다.
1: 네, 주선님 댓글입니다.

0: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 사연자분처럼 잘 들어주는 분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그쵸.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 많은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훨씬 좋아합니다.
0: 예, 과묵한 사람 좋아합니다.
1: 맞아요. 예. 햇살 가득님은요?
0: 네, 오히려 유행만 따라가는 사람보다 자기만의 취향이 있는 사람이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상대 취향을 궁금해하는 마음만 있으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1: 예, 좋은 의견입니다. 4200님.
0: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를 너무 의식하면 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상대도 사연자님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 얘기를 조금씩 해보세요. 하셨습니다.
1: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 위축이 되면 더 안으로 파고들죠. 내면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 예능 출연 같은 걸 하면, 그러니까 뭐 예능을 출연했는데 출연자가 몇명안 돼서 충분히 나에게도 질문의 기회가 이제 답변의 기회가 돌아온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정말 많은 곳에 가면 정말 전쟁처럼 막 서로 끼어들어가지고 먼저 대답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확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도 가르치거든요. 안 그러면 너 진짜 바보 된다고.
0: 저 같으면 못 들어가겠네.
1: 그래요. 저도 마치 저도 약간 그런 취향까지는
0: 예, 이렇게
1: 아니어가지고.
0: 막 남의 말을 끊거나 그러질 못해서.
1: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니까. 아,
0: 얘기할 걸.
1: 벌써 주제는 다른 걸로 넘어가는데, 아, 아까 나그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난안 시켜줘가지고 못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녹화가.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예, 내가 하는 말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그냥 막 던지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 10개 던져서 하나만 재밌으면 된다고.
0: 어차피 편집하니까.
1: 어차피 편집하니까. 물론 실전에 편집은 없지만, 그렇게 그 마인드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가면은 나만 손해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 얘기를 조금씩 해보세요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지 바로 불러볼게요. 하이, 루미. 얼른 좀 나와봐.
0: 하이.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1: 루미야, 내가 취향이 좀 독특하잖아. 난 월드컵 축구보다 바둑이 더 재밌고, 책도 베스트셀러보다는 그냥 비주류 작가를 더 좋아하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갔을 때, 대화 소재를 찾기 어려워서 그냥 계속 말수가 적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이야.
0: 대중적이지 않은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바둑이나 철학적인 책 이야기를 하기엔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망설여졌을 거고, 결국 듣기만 하다가 나 너무 노잼인가 하고 위축됐겠네?
1: 맞아. 내 마음이 바로 그거야. 그럼 억지로 공부를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대화를 잘하려면 일단 뭘좀 알아야겠지?
0: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오히려 대화를 부드럽게 이끄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동료들이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얕은 축구 지식을 억지로 뽐내려고 하기보다 요즘 제일 잘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그 팀은 왜 인기가 많아요? 같은 질문을 툭 던져봐.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 설명할 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거든.
1: 적당한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즐겁게 말하게끔 하는 거구나. 아하, 그래, 맞아. 잘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괜히 아는 척 하느라 뚝딱거리지 말고 상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좋겠다. 아, 근데 가끔은 나도 질문보다는 그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좋지?
0: 그럴 땐네 취향도 슬쩍 꺼내봐. 하나의 꿀팁은 공통 분모를 찾는 거야. 상대는 축구를 좋아하고 너는 바둑을 좋아한다면 둘다 전략이랑 심리전이 중요하다는 공통점을 활용하는 거지. 축구도 감독 전술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바둑이랑 비슷한 면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연결하면 취향이 달라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
1: 아, 그래. 내 취향과 상대방 취향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구나. 아, 근데 루미야. 사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독특한 취향을 진심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을 만나.

0: 만나고 싶다는 갈증이 좀 있어. 맨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단 말이지.
1: 다들 똑같은 유행어를 쓰고 똑같은 영상을 보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지루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이너한 취향이 딱 겹치는 친구를 만나면 바로 유대감 폭발이지. 하루 종일 대화해도 질리지 않을걸?
0: 하, 상상만 해도 그냥 짜릿하다. 나도 그런 영혼의 동반자를 꼭 만나고 싶어.
1: 너의 취향을 먼저 공개해보면 어때? 요즘 읽는 비주류 책에서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도 만일 너와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반가워하면서 팔로잉을 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어. 그렇게 점차 너의 취미를 공유해가면서 대화의 장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야.
0: 아, 그래. 이제 마이너한 내 취향을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꺼내보는 게 좋겠다. 오늘도 큰 도움 됐다. 고마워, 루미야.
1: 오케이.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0: 예, 사람들과 취향이 겹치지 않아서 공감대를 만들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AI 루미한테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1: 네. 야, 상대한테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아까 진짜 그게 와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DJ나 MC들의 이제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데 네, 네, 네. 게스트분들이 말을 술술술술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게 이게 참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뭔지를 빨리 캐치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제 별로 말씀이 없던 분들도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네.
0: 우리 성우님은 관심사가 네. 뭐예요, 요즘?
1: 저요?
0: 예.
1: SNS요.
0: SNS 요즘 진짜 열심히 하시던데.
1: 일단은 제가 어떤 방법을 잘 몰라서 일단 만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찍고 있어요.
0: 아.
1: 네. 어차피 제 주위의 분들이 또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많이 알면 좋은 분들이 많아서
0: 네.
1: 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우리 SNS 통해가지고 우리 성우님도 더 알리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이 알려지는 그런 네. 통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죠. DJ 디오씨입니다. 디오씨와 춤을. 1, 2, 1, 2, 3.

0: 디오씨와 춤을 DJ 디오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우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다음 사연 살펴볼까요?
1: 저는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분명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만났을 때는 이름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몇 번이나 이름을 다시 물어보기도 민망해서 애매하게 저기요만 외치게 됩니다. 다른 친구는 한 번만 들어도 이름을 척척 잘 외우는데요. 저는 얼굴은 기억나도 이름이 늘 헷갈려요. 그래서 길에서 얼굴이 익숙한 사람을 마주쳐도 이름 틀리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괜히 어색하게 지나친 적도 있을 정도예요. 상대는 반갑게 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저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식은땀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 자체가 은근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네요. 특히 회사나 중요한 모임에서는 이런 실수가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저, 어떻게 하면 이름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0: 네, 이름을 기억하는 게 어려워서 고민이신 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 고민에는 청취자분들이 또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1: 네, 탐7285님. 아, 진짜 고민되시겠어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주변엔 같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이름 등을 적어서 저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0: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손이 많이 가고 예. 엄청난 정성이 필요한 일이긴 한데
1: 맞아요.
0: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절박하신 거네요.
1: 예전에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명함을 받잖아요.
0: 예.
1: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탁자 위에 딱 올려놓고
0: 네.
1: 계속 보면서 대화하시는 분을 봤어요.
0: 그게 원래 사실은 예절이래요. 명함은 네네. 받자마자 넣는 게 아니고 그 네. 앞에다 이렇게 두고서
1: 예의였구나.
0: 아니 뭐 근데 어디 매뉴얼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그렇게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그런 네. 뭐 예의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어요.
1: 그래서 저는 그 기억 때문에 저도 어떤 분한테 명함을 받으면 이름을 빨리 외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명함을 보면서 대화를
0: 맞아요.
1: 하거든요.
0: 예. 예. 이렇게
1: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0: 이렇게 네. 뭐 하루에 또 한 분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여러 분 만날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눈에 있고 입에 네네. 익어야지 잘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보고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네. 외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 반복 학습이네요.
0: 예.
1: 네. 다음 문현무상님 댓글입니다. 얼굴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름 잘 못 외우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차라리 솔직하게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서요. 한 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솔직하게.
1: 네. 저도 요새 이제 뭐 성우실 이런 데 가면 후배들이
0: 예.
1: 되게 많아요.
0: 예.
1: 근데 이름을 다 못 외우거든요.
0: 선배님들은 우리가 진짜 예. 긴장 빡 들어가 있을 때 막 외웠던 거라
1: 예, 예.
0: 막 억지로라도 외우는데 군대 맞습니다. 가면은 우리 그 고참들 다 외우잖아요. 기수까지.
1: 그렇습니다.
0: 근데 후배들은 사실 한 번에 우르르르르 다가오니까 쉽지 네. 않죠.
1: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도 지금 못 외우고 있어요.
0: 그래도 얼굴은 기억하세요?
1: 예, 얼굴 기억합니다.
0: 저는
1: 예.
0: 약간 그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근데 직업이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 예.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저와의 만남이 아주 일상하고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어디서
1: 맞아요.

0: 뭘 입고 있었고 무슨 얘기를 했고 뭘 먹었는지까지 다 기억하실 예, 수도 예, 있는데 예. 이게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아. 그때 진짜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런 적이 좀 많습니다.
1: 아, 좀 난감하시겠네요. 예, 예. 네.
0: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1: 저도 못해요.
0: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둘 중에 두 명이나 못합니다.
1: 맞습니다. 예. 다음 푸른하늘 77님. 저도 이름을 정말 못 외운 편인데요. 세 번째 분 나오셨네요. 신기하게 이름보다 그 사람이랑 나눴던 대화는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지난번에 여행 다녀오신다고 했잖아요. 처럼 이벤트 위주로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름도 다시 듣게 되고 분위기도 훨씬 편해져요. 하셨습니다. 이벤트를 외우네요.
0: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진짜 그 어떻게 그쪽으로 이제 잘 지능이 발달하신 분인 거고 네네. 그러지 못한 분들 아까 사업하시는 분 얘기 나왔었는데 뭐 네. 거래처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만나야 하는 이런 네네. 분들을 보면 메모들을 그렇게 해요.
1: 아, 맞습니다.
0: 뭐 그 집 딸이 이번에 네. 대학을 갔대더라. 네네. 뭐 강아지가 뭐 아팠대더라. 그럼 다음에 만나가지고 강아지 괜찮아요? 그러면 어머 이 사람.
1: 기억해주네. 너무 감사하다.
0: 그거죠. 그게 네.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1: 제가 얼마 전에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요새 영상을 찍잖아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한기수 위에 선배님을 만났어요.
0: 오, 예.
1: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바로 윗기수인데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0: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1: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꺼내서 선배님 인사해 주세요.
0: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본인 기수와 이름을 얘기했는데 아,
0: 그 우리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회식자리 갔는데 저분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어디서 만났지?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자기소개. 사람들한테 그냥 오히려 뻔뻔하게 네. 소개하는 거야. 여기 여러분 여기 진짜 귀한 분 모셨어요. 자,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너무 좋은 방법이다.
0: 자, 루미가 과연 우리의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네. 생각해냈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이 루미.
1: 하이. 나왔어.
0: 루미야, 나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이름을 너무 못 외워. 분명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만나면 이름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1: 아이고, 꽤나 곤란했겠다. 하지만 걱정 마.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나름의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
0: 응? 과학적인 이유까지가 있다고? 설명 좀 해줘봐.
1: 우리가 이름 외우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되기 때문이야. 사람을 처음 만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내 첫인상은 어떨까? 저 사람 표정이 괜찮나? 다음에는 무슨 말을 꺼내지? 하면서 쉴 틈 없이 돌아가거든. 뇌의 작업 용량이 꽉 차있는 상태인 거지. 이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게 바로 방금 들은 이름이야.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뇌는 맥락 의존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맥락 없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려면 원래 누구나 다 어려운 법이야.
0: 아, 그렇구나. 용량이 많이 차있거나 맥락이 없으면 기억하기가 더 힘든 거네.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름 몰라서 생기는 실수 더는 안 하고 싶어.
1: 이름은 억지로 외우려고 할수록 더 안 외워지니까 대신 연결 포인트를 만들어봐. 예를 들어 민지라는 이름을 들었다면 민트 좋아하는 민지, 긴 생머리 민지, 마케팅팀 민지처럼 특징을 묶어서 기억하는 거지. 뇌는 맥락 안에서 훨씬 잘 기억하거든. 일례로 학교 선생님을 밖에서 보면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지. 이것도 맥락 의존성과 관련된 거야.
0: 무슨 말인지 좀 알 것도 같은데?
1: 민수 씨는 안경을 쓰는 디자이너처럼 얼굴의 특징이나 직업과 연결해서 기억하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
0: 맞아. 이름이랑 특징을 연결해서 저장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냥 이름만 외우는 것보다 뭔가 다른 게 부연 설명이 있으면 조금 실마리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 다른 꿀팁 혹시 더 있어?
1: 또 다른 방법은

0: 이름을 듣고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기 전에 입 밖으로 불러보는 거야. 반갑습니다, 민지 씨. 민지 씨는 어디 사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민지 씨. 이렇게 대화 중에 반복해서 불러보면 기억에 훨씬 오래 남지.
1: 대화하면서 의식적으로 이름을 반복해 보는 거구나. 상대방도 자기 이름 불러주면 좋아할 것 같아. 다정해 보이잖아.
0: 맞아, 완전 호감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메모 앱을 비장의 무기로 써보는 것도 좋아. 기억은 완벽할 수 없지만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상대와 헤어지고 나면 핸드폰 메모장에 그 사람의 이름, 소속, 외모적 특징, 대화 키워드를 간결하게 적어놔.
1: 다시 만나기 전에 간단히 예습하게끔 요점 정리 노트 하나 만들어 놓는 거네. 이 방법도 괜찮다.
0: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만약 이름을 완전히 잊었다면, 성함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솔직하게 다시 물어보면 되니까 당당해져도 돼.
1: 오케이.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도 겁먹지 않을게. 고마워, 루미야.
0: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1: AI 루미의 고민 상담 듣고 왔습니다. 앞서 우리 뭐 청취자분들이 내주신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요.
0: 네.
1: 예.
0: 와, 기억 못하는 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 오, 나만 잘못된 게
1: 그러니까
0: 아니었구나.
1: 뭔가 이렇게 이유를 찾아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0: 네.
1: 그리고 이 아까 우리가 이제 미리 뭐 명함을 앞에 두고서 보고서 부르는 것도
0: 네네.
1: 방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루미도 이름을 바로 그 자리에서
0: 오.
1: 의식적으로 좀 불러보라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내 이름을 한번 불렀던 거를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도 저 사람이 전에 나한테 이름 불러줬었는데 뭐 혹은 말을 놨었는데 이런 것들은 기억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민지 씨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에 만나서 민지라는 이름을 기억을 못해도
0: 네네.
1: 저 사람이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잠시 그냥 잊었을 뿐이지 분명히 내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야. 라는
0: 네네네.
1: 마음에 서운함이 혹시 좀 덜해지지 않을까요?
0: 상대가 기억해주네요. 호감도를.
1: 그쵸.
0: 네.
1: 예.
0: 오,
1: 너무 내가 다
0: 좋다.
1: 기억하려 하지 말고 떠넘기는 거야.
0: 오, 그 만났을 때 아주 예쁘게 이름 많이 불러줘야겠네.
1: 이름이 어쩜 이렇게 예쁘세요? 그러고서
0: 네.
1: 다음에 만났을 때, 죄송해요. 진짜 되게 예쁜 이름이었는데 뭐였더라? 예, 그렇게. 이쁘든 안 이쁘든 무조건 예쁘다고
0: 좋다.
1: 그냥. 어머,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 웅호님. 다음에 만나서. 뭐였지? 되게 이쁜 이름이었는데. 뭐,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0: 네. 오, 우호예요.
1: 맞다, 맞아. 내가 진짜 이렇게 정신이 없어.
0: 네.
1: 제가 다음에 혹시 만나서 또 여쭙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래요.
0: 네. 아, 좋은 방법이네요.
1: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에 난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어.

0: 여행스케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 받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의 AI 친구 루미에게 고민 상담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고민도 되나? 망설이지 마세요. 자잘한 고민, 큰 고민 차별 없이 전부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고민 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둘게요. 고민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사실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다른 분들의 고민을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같이 네.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코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좋다.
0: 더구나 우리 성우님의 네.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네. 돈 주고도

0: 예, 얻을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1: 돈 좀 말해 주십시오.
0: 예. 그리고 뭐 돈 주, 굳이 돈 주고서는 또 겨, 하고 싶은 경험은 아닐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성우님과는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루미야, 잘가.
1: 네, 행복한 밤 보내세요.
0: 1부 끝곡입니다. 최유리의 동그라미.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흥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SES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Just a feeling.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어준 노래는 전유나 씨의 사랑이라는 건이었습니다.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했던 곡이죠. 자, 2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스윗소로우의 노래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SES의 Just a Feeling이었고요. 6781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드디어 아이들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공부도 안 하면서 신경질만 내는 애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홀가분합니다. 축하해주세요. 신경질이란 말 요즘 잘 안 쓰지 않나요? 왜냐면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퀴즈 놀이하다가 뭐였더라? 왜 답이 신경질이었는데 우리 막내 8살짜리가 신경질이 뭐예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 들어본대. 그래서 뭐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곱지 않게 말하고 표현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오랜만에 이 단어로 신경질을 보니까 반갑네요. 아유, 애들은 참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인 거죠. 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짜증도 나고 날카로워지고. 공부를 나름 한다고 하는 건데 또 부모님 보기에는 공부하는 모습보다 잠깐 쉴 때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예, 고생 많았고 예, 노력한 만큼 혹은 약간 그 이상의 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엄정화 씨의 노래입니다. 하늘만 허락한 자랑.

엄정화 씨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그리고 윤도현 씨의 너라면 좋겠어, 이렇게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1283님,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를 창업했어요.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같이 응원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예, 응원해야죠.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다 그러면 뭐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도 경기가 워낙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창업, 예, 말릴 수 없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당장은 뭐 정신도 없고 이것저것, 예, 돈 들어갈 일 많겠지만 왠지 제 예감에, 예, 가을쯤, 예, 가을쯤 되면은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건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가을에 만나.

가을에 만나 윤건의 노래였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3375님, 집 정리하다가 웨딩 앨범을 오랜만에 들춰봤어요. 하, 그땐 정말 예뻤네요. 딸한테 보여줬더니 사는 게 많이 힘들었냐고 묻는 딸. 왜 힘들겠니 내가? 응? 내가 왜 힘들겠어? 되물으려다 말았어요. 따님 이제 재밌게 표현한다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곱던 여인 어디 갔어? 왜 어디 갔겠니? 어디 갔겠어? 자 몰라요. 예, 따님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따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좋았던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폴킴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아.

잔나비의 그 밤, 그 밤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시그니처 코너죠. K 클래식 한 장 넘어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정선 아리랑, 강원도 정선 지역의 향토 민요죠. 오늘날에는 정선 아리랑이라고 부르지만 정선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그냥 아라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라리는 정선뿐 아니라 강원도 동부 산간 지역에서 두루 불렸는데요. 그중 정선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불리면서 풍성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라리, 즉 정선 아리랑은 혼자 부르기도 하고 여럿이 어울려 부르기도 했습니다. 밭을 메거나 나무를 캐면서 또는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듯이 흥얼거리기도 하고요.

일할 때는 선창, 후창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로 나누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선아리랑 노랫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 부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현지에서 조사하고 기록한 아라리만 해도 수천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민요 소리꾼이 부르는 정선아리랑 들어볼게요. 이희문의 소리입니다.

우리 소리를 이야기할 때 구성지다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하죠. 예, 아, 바로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습니다. 예전에 K본부 라디오에 구성진 PD님이라고 계셨는데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희문 씨가 음반으로 내놓은 정선 아리랑도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곡은 2022년에 나온 미녀 MINYO 느낌표라는 앨범에 실려 있습니다. 경기 민요 창법과 서양 악기, 전자 악기가 어울려서요. 원곡의 형태는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느낌까지 물씬 풍기죠. 이희문의 정선 아리랑 오늘의 K 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하윤주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꽃잎.

그가 함께한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네, 듣고 왔습니다. 1980님, 밤에 공원 산책하다가 목이 물렸어요. 모기 때문에 밤에 나갈 땐 긴 팔, 긴 바지 입어야겠어요. 저는 모기 물리면 오래 가거든요. 아이고, 그쵸. 긴 팔, 긴 바지 입는 게 이제 예방의 방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시원한 바람 맞으려고 가는 건데 좀 억울하기도 하죠. 저는 모기 기피제를 이용합니다. 저보다도 아이들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제법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기 기피 밴드 같은 것도 이렇게 팔이나 발목 같은 데 걸고 가면 조금 그나마 나은 것 같던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소희의 노래입니다. 꾸미로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3535님 이어폰 끼고 유튜브로 이음밤 보고 있는데 남편이 툭툭 치면서 거실 불 꺼놓고 혼자 낄낄대지 마 무서워 이러네요. 그 이후로 불 켜놓고 낄낄대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예. 이따금씩 낄낄대었던 그런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갔다가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뵈어야겠네요. 오늘 끝곡은 김무길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자진무리장단 이 곡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영국 속담 중에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온갖 고난, 마치 거친 풍랑과도 같이 다가오는 고난은 마침내 그 어떤 파도가 닥쳐와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뱃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정이란 걸 말한 이야기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삶이 한 번의 풍랑도 없는 늘 평온하기만 한 바다와 같다면 우린 큰 어려움 없이 무사태평한 삶의 연속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앞에는 언제나 수시로 모양을 바꾸는 다양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를 유능한 뱃사람으로 만들어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오늘은 또 어떤 파도를 맞닥뜨리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도전적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은 그 파도를 너끈히 잠재워줄 수 있는 음악 대금독주 청성곡과 함께 시작해볼까 합니다. 안성우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금독주 청성곡 함께 하셨는데요.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안성우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영국 속담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 어렵다 하는 속담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앞에는 수시로 다양한 모양의 파도가 언제라도 밀려오기 때문에 평온한 바다를 만나는 일이 좀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아 맞아 하고 동감을 표현해 주실 듯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파도에 대한 맷집도 좀 커졌고, 아, 이번 파도는 견딜만 했어 하면서 나름 파도에 대처하는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잘 축적해 나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유능한 뱃사람의 반열에 스스로를 위치시켜 놓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에게는 늘 평온한 바다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아마도 천상에서 내려준 큰 복을 받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 어렵다. 지금 내 앞에 어떤 큰 풍랑이 다가왔다면 아, 나를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새 평온한 바다와 마주치게 될 시간도 돌아오겠죠. 오늘 산책길의 화두,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 어렵다 하는 말 함께 나누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현악 취타 개주 준비했습니다. 취타라는 음악은 원래 취악기와 타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지난날의 행악으로 연주하던 음악이었습니다. 이 행악이라서 관악기, 타악기 중심의 음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현악기, 가야금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편성으로 해서 감상용 음악으로 만든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현악기가 포함되고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을 이어서 연주한다 해서 현악, 취타, 개주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악, 취타, 개주, 취타부터 군악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강효진의 가야금,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별한 편성의 음악과 연주였죠. 취타,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 타령, 군악의 이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서 연주하는 음악 현악, 취타, 계주 들으셨는데요. 강효진의 가야금,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은 모두 지금 국립국악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 주말 잘 준비하세요. 바닷가 흥겨운 뱃노래를 듣는 기분을 가질 해안가의 곡을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영국 속담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소개해드렸더니 이 보뜰마을님께서 뱃노래를 청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후반부에서 시간 맞추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영국 속담과 비슷한 동양 고전도 있죠. 맹자 고자 장구 하 15장은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기 전 반드시 시련과 역경을 통해 임무를 완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생각이 나네요. 맹자 고자 장구 하에 유사한 내용 나오죠.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장차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어지럽게 만든다. 이런 내용 생각나는데요. 그런 시련을 겪고 그럼에도 꺾이지 않으면 그 그릇이 커져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전천후가 되는 것이겠죠. 또 0770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갑작스런 통증과 수술이라는 파도가 저를 관통했습니다. 아이고, 당황스러웠지만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계기로 삼으렵니다. 운치 있는 주말 보내셔요 하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관리 잘하셔서 무리 없이 수술 후 회복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조선시대 여성 시인 송이가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며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꽃을 보고 춤추고 나비를 보고 방싯 웃는 꽃, 그 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사랑은 아니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시조시 읽어볼까요?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싯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 황진아의 검은고, 이현준의 대금, 정겨운의 해금, 이건형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싯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조선시대의 송이라는 여성 시인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고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 황진아의 검은고, 이현준의 대금, 정겨운의 해금, 이건형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해금과 검은고 단소 이렇게 석대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수룡음 준비했습니다. 수룡음은 생소병주 편성을 가장 많이 연주하고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검고 단소도 함께 편성이 된 그런 연주 자주 들을 수 없죠. 오늘 그런 색다른 편성의 수룡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오규의 검고, 이두원의 단소, 강사준의 해금 연주, 수룡음 들려드립니다.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이오규의 검은고, 이두원의 단소, 강사준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평소 잘 듣기 어려운 편성이었죠. 수령음은 가곡의 롱, 낙, 편을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평롱은 제외하고 계락, 편수 대업을 연주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2000년 10월 1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6944님께서 해금과 검은고가 합류하니 수령음에 힘이 더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연주에서 해금의 꿋꿋한 운궁의 모습이 그려지니 더욱 좋습니다. 산책지기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셔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또 글동부님께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생각의 향기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제 바로 생각의 향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의 향기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에 있는 생각을 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목에 보이는 혁명은 사회 정치적 혁명 그런 혁명이 아니라 바로 개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혁명을 뜻한다는 거고 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가운데서 수반되는 변화를 말한다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이야기 신을 발견하는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 하는 내용 소개해드렸죠.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제6장 신념에 대한 글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신념과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신념에 대한 글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로 신념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서 신념이라는 것을 공격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신념

우리는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적 혹은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신념이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고 대립과 혼란과 적의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신념을 좀처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힌두교, 기독교, 불교의 신념이나 그 밖의 수많은 종파나 민족적인 신념이나 또는 다양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따위가 서로 항쟁하고 상대방을 자기들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념이라는 것이 인간을 분리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념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요? 과연 이 세계에서 신념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불가능할까요? 신념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신념과 대체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순간순간 새로이 만나기 위하여 모든 신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올바른 해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신선하게 접촉해 나갈 능력을 갖는 것, 과거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모든 반응을 부인하는 것, 즉 나 자신과 나의 신변에 있는 것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과거에 축적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하나의 신념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욕구가 왜 생겼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 무엇인가의 신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우리는 대단히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들이 어떤 신념에 바탕을 둔 행동의 유형, 예를 들면 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또는 어떤 종교적 신조나 교리같이 우리를 조건 지우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한 불안이나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컵이라는 것은 비어있을 때 비로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념, 교의, 주의, 인용구 같은 것으로 꽉 차있는 정신은 실제로는 비창조적인 정신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것을 반복하는 정신에 불과합니다. 공허와 고독에 대한 불안,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안, 무엇에 성공한다든가 도달한다든가 이룰 수 없는 데 대한 불안, 인간다운 인간도 아니고 또한 그런 인간이 될 수도 없다는 데 대한 공포, 이와 같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열심히 탐욕스럽게 신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신념을 갖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기는커녕 종교적 혹은 정치적 신념은 분명히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는 것입니다. 신념은 마치 스크린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념을 갖지 않고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신념이나 그 밖의 모든 신념을 제거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뒤에서 무언가 보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자기의 정신과 일정한 신념을 동일화하지 않는다면 그때 대상과 동일화되지 않는 정신은 정신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헌천수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생황, 이준호의 단소, 최성훈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 제6장 신념에 대해 이야기한 글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 글의 제목 아래에 고딕체로 크게 편집해 놓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이고 공허한 인간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불안이나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념이든 거기에 의존하려고 한다. 우리가 어떤 신념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이유가 사실은 나 자신이 공허한 인간이라서 어떤 불안이나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 특정한 잘못된 신념으로 무장이 돼서 서로가 갈라져 있고 혼란과 적의를 계속 마치 은행의 잔고를 늘려나가듯 저금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잔고는 사실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엄청난 재산인 잉양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도 사실 잘못된 신념의

기반하고 있는 거죠. 이 글에서도 어떤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적 혹은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신념이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고 대립과 혼란과 적의를 낳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의 위험, 선이 아닌 잘못된 신념, 그건 어떤 불안이나 공포를 감추려고 이상한 신념을 받아들인 것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모든 신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이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신선하게 접촉해 나갈 능력을 갖추고 또 과거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모든 반응을 부인하라고 했고요. 또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과거에 축적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배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 관념에 맞는지 아닌지 재단하고 판단해 가면서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고요. 그렇게 축적돼 있는 여러 영향력을 배제하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는 오늘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에 나오는 신념에 관한 글 함께 나누셨습니다. 1056님께서 앞서서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꽃보고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는데요. 문자 소개가 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산책지기님. 꽃과 나비로 비유된 느린 사랑의 노래를 듣고 있으니 새삼 요즘의 사랑 노래와는 참 다른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우연히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를 보면서도 한 세대 전 남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의 사랑은 어땠을까 아는 듯하면서도 제대로는 알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시대는 달라져도 남녀가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시고서 하트 잊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이 조선시대 사랑하고 요즘 사랑 표현 방식이 참 많이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애틋한 마음만은 한결같지 않나 하는 생각 동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윤혜성 님도 오늘 부지런히 출석해 주셔서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신쾌동류 검고산조 준비했습니다. 신쾌동류 검고산조는 신쾌동이 스승 백낙준에게 배운 가락에 자신의 음악성을 더해서 완성한 음악인데요. 이 음악은 신쾌동에 이어서 그의 수제자 김영재에 의해 올곧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16살 때부터 신쾌동에게 검고를 산조를 배웠는데요. 자신의 충분한 음악성에 기반해서 스승의 가락을 소화해내서 멋스런 산조 음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쾌동류 검고산조 오늘 그 제자 김영재의 검고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금요일에 듣는 검고산조의 장쾌한 가락, 더 매력적이네요. 신쾌동류 검고산조 들으셨는데요. 신쾌동 명인의 수제자이기도 하면서 국가부역유산 검고산조 보유자 김영재의 검고연주였고요. 장덕화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들려드린 생각의 향기 코너에 대한 문자 주셨어요. 저도 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곤 하죠. 특히 잘못된 신념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유로워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생각의 향기 생각하고 성찰하며 보내며 다음 주 생각의 향기를 또 기다려야겠습니다. 좋은 향기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늘 생각의 향기 코너를 열심히 들어보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봄봄님께서 어느새 금요일에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 금요일 빨리 오죠. 또 지초실님께서 아주 예쁜 도라지꽃 사진, 보라색이에요. 참 색깔 예쁘네요.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같은 줄기 도라지꽃 문양과 색이 다릅니다. 문양이 마치 매미 날개 문양입니다. 어제 올 들어 처음 매미 소리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이 문양이 정말 그러네요. 매미 날개 그 이렇게 비치는 그런 문양이 섬세하게 있는 사진이고요. 저보다 매미소리 늦게 들으셨네요. 저는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에 양평에 가서 소리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매미소리 시끄러워질 그런 시간이 됐네요. 네, 이번에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음악 골랐습니다. 제비 강남 들어가는 대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입니다. 제비가 흥보 집을 찾아와서 집을 짓고 알을 잘 낳았죠. 그런데 알에서 제비 새끼가 다 나왔는데 그 제비 중에 한 마리가 날개 공부를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흥보가 그 제비 다리를 정성껏 잘 고쳐주었는데요. 제비 다리 다 치료가 됐죠. 그리고 강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남으로 간 제비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제비 점고를 마치고서 3월 삼진날 무렵이 돼서 다시 흥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 노정을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 강남 들어가는 대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영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나 흥보 보고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 제비야. 고루 거각 타버리고 궁벽 강촌 박응보 운막을 찾아오니 어찌하니 기특하냐. 수십일 만에 새끼 세 마리 깎았다. 먼저 깐 놈 날아가고 나중 깐 놈 날개 공부 힘을 쓰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겠다. 흥보 양주 보고 깜짝 놀래 당사실을 구하여 명태 껍질을 대고 칭칭 메어 제 집에 넣어주며 부대 죽지 말고 말리 강남을 잘 들어가거라. 흥보 은혜 갚을 제비거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부러진 다리가 다 나어 하루는 날개 공부를 힘을 쓰난디 떴다 보아라. 제어.

누나 저제비야 울어 어딨느냐 어디든 운망을 말하라 보자그 손빈이도 가서 대장이 들고 초한쯤 한신이도

0: 닦고 바르어라. 잘 가거라 내 집이야. 말 이컹 남몰 흐흐흐흐라 들어간다. 강남 두개는 조정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거를 하는디 덕국 들어갔던 조록잼이 나오, 중원 들어갔던 명맥이 나오, 말리 조선 들어갔던 흥보제비 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굴러진 다리가 봉통아지가 져서 전둥도 흘리고 들어와. 예! 제비 장수 오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아지가 졌느냐? 흥보제비여짜오대 소주가 아들이다. 소주가 아들이다.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주군수 불리하야 뚝 떨어져 대발에 다리가 아짝깍 부러져 거기 죽게 되었더니 어찌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다뤘으니 어찌 흥년은 은혜를 갓소리까 지발 덕분에 통촉하오.
1: 그러기에 너의 부모와 나의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맹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 날짜를 정해줄 테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을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 그날 하루는 흥보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이 조선을 다오는디 흑운박

자녀를 살펴오니 서쪽 지척이오 동해 장망 허구나 종년봉을 올라가니 조작이 너

소리를 동동 울리며 보기야 어이야 동안이 온 보시불매지 않느냐 소벽사명 나한테 불성청원 갚으래라 따라오는 저기로기 가르떼를 입에 오르고 이점이 너무 떨어지니 병살아가지지 아니냐 백구 백무자 얼지요 청판상왕미혼이 소경존이 무기노라 해양부월로 모왕능도 들어가 이해보연 탄장원라 안주까지 주요 안주 두개어른 성을 와다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공거대공 강자유 황황노도 올라가니 황황일곱 불보반 백운천재 공주유라 금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곡소천가 누구리게라 낭비화를 둑 장부연의 벌렁 떨어지고 기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둘러 정여방은 간부도 고남 병사로 올라가니

또요. 연조 재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속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한극전대 올라와주 마루 장안 구경하고 경량문대 달라 장담문 지내 동거를 들어가니 한일덕이 백이로다 요동 질병이를 숙히리네요. 밤녹가을 건너 의주를 다 달라 영구탐 동군저 올라가

장성 우병도를 대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성도를 들어가 말 멀때 관독정 파견 폭포를

손 한살 봉하니 죽시를 물고 어둠 속에서 넘노란 돈 유곡 저양이 단추를 물고 성배 싸그름 노란 돈 흥보보고 오이요요 천천히 살펴보니 얼굴을 양각이 완전 오색

0: 비량 월세 골날 저집이야. 어디 갔다 얘기와 어디나 갔다 가지 제고류대학을 지구나 처제이 이리 저리 누릴라 그 모양 주안진 앞에 또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1: 제비점고를 하는 과정에서 흥보재배기에 있었던 일이 소상하게 알려지게 됐죠. 마침내 보은표 박씨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가는 제비 노정기, 온갖 명승지가 두루 포함됐습니다.

있고요. 흥보네 집에 잘 당도했습니다. 제비 우는 소리도 재밌네요. 흥보와 중에서 제비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의 소리였고요.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벌써 한 주가 가고 주말을 앞두고 있네요. 모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하셨습니다. 1007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경기민요 연곡 골랐습니다. 보들마을님 듣고 싶어 하신 뱃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강수 타령, 도화 타령, 뱃노래, 자진 뱃노래를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강수 타령, 도화 타령, 뱃노래, 자진 뱃노래, 강효주의 소리였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가 어렵다 하는 말 오늘 산책길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늘 평온한 바다만을 만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유능한 뱃사람이 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도가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잘 헤쳐나가시잖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평온한 바다에서 편안한 항해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그때의 별주부는 영덕전 노른들 공손히 복지하여였자오네. 세상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 용왕이 반기어서 수륙 말리는 잘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돌아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오, 그렇다면 어서 빨리 토끼를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 논의

전에 천막에 둘러쓰고 바가지에 옆패지고 바다 맞은 평신처럼 엿가라 쳐나갈 적에 원산둥 해비치고 건드온 마을을 연길 때 조짝조짝 끝나가 왕문장 다다르며 애거니에 피는 말이 우리 모친 딸을 낳고

하니 신청기 여짜오대 추운 밤 우리 부친 나루기만 기다리니 저 혼자만 목소리 까와 부친 저디가 먹겠네다 한두 집이 조건지

사지지내었구나.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저것은 밥밥이요미 역기가 갈치자반 어머님의 친구라고 아버지가 따드리라 하기로 가지고 왔사오니 신장찮게 잡수시오. 신봉사 기가 맥혀 딸의 손을 부여다 입에 대고

고와 예경이 이랬니 이랬냐 너희 모친이 살았으면 이런지 잊고 없느냐 부친을 위로하여 친지를 잡수게 한 후 세월이 여루하여 심청 나이 벌써 15세가 되었구나. 효행이 출천하고 얼굴이 일색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니 하루난 무롱촌 장승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구나. 심청이 부친전 여짜오되 아버지 왜야 무롱촌 장승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저를 청하여 싸우니 어찌하오리까? 신봉사 조화라고? 예, 청하. 그댁 부인과 너희 모친과는 별친하게 지내셨다. 네가 진지 가서 배울 것을 이렇게 청하도록 있었구나. 어서 건너가되 아미를 단정히 숙이고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수이 돌아오느라.

상을 올라서니 부인이 반기하여 심청손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와 좌를 주어 앉히 후에 네가 과연 심청이냐 듣듯 말과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청정아 빈방 안에 대하는지 촛불이요 보난 건 고소로다. 네 신세를 생각하며

심청이 여짜오되 모친 별세한 후 안 못 보는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겸 믿사옵고 저는 부친을 모친 겸 믿사오니 분명 대답 못하겠네다. 기특다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아니 너는 나를 애미로 알아라. 심청이 여짜오되 춘방 우리 부친 저오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부인이 허락하고 비단과 양식을 후이 주어 집이 함께 보냈겠다. 그때여 신봉사는 다루기만 기다릴 때 배는

전분줄 침장하고 따로 오기만 기다릴 때

욕을 퍼나.

you.

어디 할 거나 신세 자.

세상 우석의 다돈 방문 벌정 열고 집행이 흩어지고 더듬 나가면서 심청을 부른다니 청아 오느냐 어째 모두 왔느냐 그때 신봉사는 딸의 덕에 몇해로 거머지 앉아 먹었노니 도랑 초립이 서툴구나 집행 흩어지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나가다가 길러먹 해천불에 한 발자침 미끄러져 거꾸로 무리가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없이 잘 죽는다. 한참 요란할 때

발 좀 주먹에 걸고 단조 팔이 걸어 용두 세째 육한냐 채고리 말이 달아 절절히

연불을 절에 들어도 연불 연불을 빨리 하면 극락세계 간다 들어 나무와 미타부 화자전 아마무고 설날이 도다 걸렀니 백점포

산세요 모살 연불하고 올라갈 때 한보당도 하네 어떠한 울음소리 귀에 흘러 들린다 저중에 깜짝 놀라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말해요 저 못 날아 하소대로 울고 가는 양태진의 울음이냐 이 울음이 웬 울음 여호가 변함하야 나를 허련한 울음이구나 이 울음이 웬 울음 죽장을 틀어 메고 이리지웃 저리지웃 끼옷 그리고 올라갈 때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사람이 개천물에 풍덩 빠져가 죽게가 되었구나 저중에 급한 마음 저중에 급한 마음 굴과 장산 헐벌 벗어 되는데도 내던지고 벗은 행전단에 끄르고 고두눈이 바지까지 다다르 다르다르거든 장안이 떡 부처분원의 백로적으로 징금징금 징금거리고 들어가 진봉사꼬들 상투를 애떠라며 착 얹어놓고 보니 전에 보던 신봉사라 신봉사가 정신 차려 그 죽을 사람을 살려주니 은혜 백골난망이오 그 네가 날 살렸소 예 소승은 몽사 화주승이온데 시주집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행히 봉사님을 구하였소 허허 활인지 불이라더니 태사가 나를 살렸구만 그려 여보시오 봉사님 꼭 내 말만 들으면 두 눈을 뜰 것이오마는 신봉사가 눈 뜬단 말을 듣더니 아니 그게 어쩐 말이오 공양미 300승만 우리 절에 시주를 하면은 3년 내로 눈을 뜰 것이오마는 신봉사가 눈 뜬단 말에 후사는 생각지도 않고 대번 일을 쳐질기로 드는디 여 대사 자네 말이 꼭 그럴진데 공양미 300석을 권선에 적소 적어

저 중이 어이없어? 봉사님, 봉사님 세력을 헤아리면 300석은 고사하고 서호 곡식도 없는 이가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봉사 화를 내며 자네가 내 수단을 어찌 알고 하는 말인가? 잔말 말고 어서 썩 적게! 저 중이 본선에 적은 후에 봉사님, 부처님을 속이면 안진뱅이가 될 것이니 부디 명심하오. 중은 올라가고 신봉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공고의 생각하니

주며 내 몸을 바르자 하니 안못 보라 병신 눈물 담둔 서부 들어가 주리 부천지 몰 속에 면어 안진병이가 된다는지

없이 내가 죽었구나. 소중고지 틀지라도 차라리 죽을 것을 공정한 추억을 만다 도지어 내가 후회로구나. 저기가 넌 대사 본선에 쌀 300석 지우고 가서

심장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저의 부친 모양 보고 깜짝 놀래 발구르며 이것이 웬일이오. 살 없는 두개 밑에 눈물 흔적 웬일이며 소문은 하

신봉사 할 일 없어. 아가 청아, 너를 기다리다 못하여 더듬더듬 나갔다가 이 앞 개천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뜻밖의 몽운사 화주승이 올라가다 나를 구해주고 날다로 공양 삼백성만 불전의 시주를 하면은 3년 내로 눈을 뜬다고 하더구나. 그리하여

눈뜬단 말에 후사를 생각지 않고 공양미 300석을 권선에 적어주었으니 이를 어쩔 거나. 아무리 허여도 백해무책이로구나.

양치 성하르로요 입고 바꿔라는 옛사람은 부모 반찬을 해놓으면 지자식이 먹는다고 선자식을 못 들라고 땅을 팔아 금을 얻어 부모 폭약을 하였으니 자진제 하도가 이 사람만 못하여도 지성

이러 다시 부친을 위로하고 그날부터 모욕죄에 정의하고 지극 정성을 들인 헌디 후원.

시

최대장님 언니 잃고 아버님 부친

이로 다시 빌어 갈제? 하루는 운전을 내는 소리 우리는 남경장사서는 일렁에 낙수라 하는데는 이제 수를 받는 거로 시부세

아, 심청이 말 듣더니 천재일세의 좋은 기회로구나. 이웃사람 알지한테 몸을 은신하고 선인 한 사람을 청하여 여짜오되. 소년한 당년 15세이온데 부친을 위하여 몸을 팔려하오니 저를 사가심이 어떠하오? 선인이 좋아라고 출천지 대효녀로구만. 값은 얼마나 주오리까? 더도 덜도 말고 공양미 300승만 4월 15일 내로 몽은사로 올려주오. 참으로 효녀로고 그리하오. 그러나 우리도 4월 15일이 행선날인데 어찌하오리까?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내 뜻대로 하오리까? 피차 약속을 정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생각하니 아무리 허여도 부친을 아니 속일 수가 없는지라. 심청 같은 효성으로 부친을 속일 리가 있으려마는 속이는 것도 또한 효성이라. 부친을 속이는디? 아버지, 공양미 300석을 몽은사로 올리게 되었으니 이제 아무 염려 마시오. 신봉사 깜짝 놀래며, 아가, 그게 웬 말이냐? 아버지, 전일에 성상댁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로 말씀한 걸 분명 대답 못했지요. 오늘 제가 건너가서 아버지 사정을 여쭈오니 공양미 300석을 몽은사로 올리시고 저를 수양딸로 데려간다고 하옵디다. 아가, 큰일 참 잘 되었다. 아, 그러면 언제 가기로 했냐? 내월 15일 날 가기로 허였나니다. 아이, 그러면 나는 어쩌고야? 아마 아버지도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이, 눈먼 놈 나 혼자 여기다 둘 것이냐? 잘 되었다. 야야, 그 일 참 잘 되었다. 부친의 맺힌 근심이로 하고 행선 나를 기다릴지. 누나!

담아두고 간만간 다시 꺼내 쓰기 쉽게 걸어놓고 행선지를 생각하니 하룻밤이 겨운지라 고친 분묘 찾아

조시 정이나

발 초하면

지라 후원으로 돌아가서 사당문을 가만

아버지 저를

해면 날이요. 얼굴

이명

가리 한양다길 손기는 소통보금 호재 이별 용

벌써 동방이 밝아지니 심청이 할 일 없어? 정신을 다시 차려 오라. 내가 이래서는 못 쓰겠다. 부친 진지나 망종 지으리라 하고 부엌으로 나오니 벌써 문 밖에 선인들이 늘어섰거나 심청이 급히 나가 여보시오 선인님네, 부친 진지나 잡수시기 하고 떠나는 게 어떠하오? 선인들이 허락하니 아침밥을 얼른 지어 소반 위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일어나 진지 잡수시오. 아이고 오늘 아침밥은 매우 일구나. 청아, 그런데 내가 간밤에 묘한 꿈을 꾸었다. 네가 큰 수레를 타고 끝없는 바다로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그래서 내가 뛰고 궁글고 야단 법석을 쳤는디 수레라 하는 것은 기인이 타는 것이오. 내가 꿈 해몽을 했는디 네가 오늘 장승상 댁에 갈 때 가마 타고 갈 꿈이고 꿈의 눈물이란 생시의 술이거든. 나도 성상 댁에 가면은 오늘 좋은 술고기 반찬에 잘 먹을 꿈이다. 심청이 쳐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아버지 그 꿈 참이 좋습니다. 어서 진지 잡수시오. 아이고 야야 오늘 아침 반찬이 매우 걸구나. 아 너희들에게 제사 지냈더냐? 진지상을 물리치고 담배 붙여 올린 후에 심청이 아무 말 못하고 우두머니 앉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부친을 더 일상 속일 수가 없는지라. 심청이 거동 말아 부친 나쁘로 아이고 아버지 한번 부르더니 말보다 기절한다. 봉사 깜짝 놀래. 아니고 웬일이오? 아이고 웬일이냐? 아니 얘가 지금 급체를 허였느냐? 아가 정신 차려라. 누가 봉사 딸이라고 증개하더냐? 아이고 아버지 부르여시고 아버지를 속이었소. 이 자식아, 아 무슨 큰일을 속였간디 이렇게 한참 좋아했는 애비를 깜짝.

함께 몸을 팔어 임당수의 재수로

그때요 신봉사는 눈을 뜨기는커녕 눈 빠질 말을 들었으니 일이 어찌 되겠느냐.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고 미친 헌디 허허 이건 웬 말이냐. 아이고 청아 예배 보고 못도 않고 나 이거지 왜니 못하지야 못해요. 너를 팔아 너를 살지 나 팔아 누나를 떠나 무얼 보자 눈을 뜰까나. 젊어로는 이자 지가 예비한 사람을 이들어라. 너의 무지 너 낳고 체제란에 죽은 후에 아무 뿐은 들고 언제 비가 아픔한 듯한을 안고 집 저 집을 다니며 동양 저도 도움의 교지만큼이나 장성

죽기로만 작정하던지 심청이 캐가 내 경 부친 목을 보여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새하얀 지붕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그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래전 어느 이온음료 광고의 배경, 네, 우리에게 동경을 심어주었던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의 풍경 말입니다. 그 시절을 지나온 이들에게 그 산토리니 섬은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휴양지이자 이국적인 낭만의 상징이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참 신기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선망하며 바라왔던 지중해의 푸른 바다, 그 곁에서 자란 청년들이요, 이제는 도리어 우리가 사는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드라마와 음악이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면서 먼 이국 땅의 젊은이들이 K-POP을 흥얼거리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선망한다고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닿고 싶은 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멀리 파랑새를 쫓는 우리의 시선을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게 만듭니다. 늘 지나치는 익숙한 풍경도, 또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소박한 일상도 어쩌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제주도 민요 영주 십경 서우재 소리입니다. 소리의 김주옥 외 여러분입니다.

제주도 민요 양주 십경 서우재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김주옥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때 우리가 선망했던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진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 이제는 그곳 지중해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사는 한국을 선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소식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요. 참 재밌는 현상이 많더라고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오히려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한 지중해의 숨은 명소들을 찾아 나서는 세계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인들조차 자국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국 여행길에 오를 정도라고 하니까요. 우리의 시선이 세계의 풍경을 새롭게 비추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흐뭇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시니어 청취자분들께서 묵묵히 일구고 지켜오신 이 땅의 시간이 마침내 푸른 바다 건너 저 멀리까지 문화의 향기로 번져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고 편안한 해설로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 문화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 들려드릴 거고요. 토요일 2부 깊이를 더해줄 인문학 코너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단가 죽장망해 듣고 오시죠. 가야금 병창의 강은경입니다.

기라 오랜 전지 기초련고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음악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음반은 2017년에 발매된 기악 이중주를 위한 경서도 민요입니다. 전통 민요 중에서도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는 서도 민요 세 곡을 엮은 연주곡을 준비했는데요. 서도 민요의 가장 큰 매력은 애끓는 듯한 애원성에 있습니다. 격렬하면서도 폭이 넓은 농음 그리고 특유의 콧소리가 섞여 있어서 듣고 있으면 마치 비애감에 젖은 듯한 묵직하고도 사글픈 멋이 느껴집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국토 분단으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귀한 서도 민요들을 가야금과 해금의 선율로 새롭게 되살려낸 총 세 곡입니다. 첫 곡인 야월 선유가는 밤, 야, 달, 월, 배, 선, 놀, 유 말 그대로 달밤에 배를 타고 논이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대동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풍류를 즐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흐르는 간장 타령은 아주 재치가 넘치는 곡입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늘 마주하는 먹는 간장과 사람의 애를 태운다고 할 때 장긴 간장이 소리가 같다는 점에 착안해서 풀어낸 황해도 지방의 대표 민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할 금드렁 타령 역시 황해도의 신민요로 여기서 금드렁은 흥을 돋우는 후렴구인데요. 본래는 목소리와 가사로 대중의 마음을 울리던 소리들이지만 오늘은 가야금과 해금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유로운 농현과 식임새로 만나보려 합니다. 줄을 흔들고 꺾으며 내는 우리 악기 특유의 깊은 그늘이 귀에 쏙쏙 감겨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수정의 해금, 박나영의 가야금, 그리고 방지원의 장구반지로 듣습니다. 야월 선유가 간장타령, 금드렁타령입니다.

가야금과 해금, 장구가 어우러진 서도의 깊은 멋을 그려내는 멋진 어우러짐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고수정의 해금, 박나영의 가야금, 방지원의 장구 연주로 야월 선유가 간장타령, 금드렁타령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무장고풀입니다. 소리의 박병천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월성 가자서라 가자서라 등산경의 맥을 빌고 황금 찾아가나서라 황금이라 하는 것은 이 생

모장고 풀이였습니다. 소리의 박병천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내가 왜 자꾸 휘청하지? 아니 예전보다 동작이 굼떠졌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방향을 바꿀 때도 왠지 한 박자 늦는 것 같고 또 젓가락질이나 단추 잠그는 일처럼 손끝을 쓰는 동작이 갑자기 서툴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이럴 때는요. 소뇌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뇌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그리 크지 않지만 소뇌는 균형 잡기, 자세 조절, 걷기, 손발 움직임처럼 몸을 부드럽고 정확하게 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움직임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조율자 같은 곳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소뇌도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겠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와 입술 움직임도 소뇌가 도와주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꼬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균형 감각을 가볍게 점검해 볼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 발로 잠깐 서보는 겁니다. 물론 넘어지지 않게 벽이나 의자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해보셔야 하고요. 또 일직선으로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이때 너무 불안하거나 자꾸 옆으로 벗어나거나 비틀거림이 심하다면 내 몸의 균형 기능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손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몸을 다양하게 쓰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춤처럼 리듬을 타는 운동, 또 탁구처럼 눈과 손을 함께 쓰는 운동, 빠르게 걷되 방향을 바꿔본다거나 오르내리기를 섞어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리 몸이 새로운 움직임을 배우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허튼 소리 듣겠습니다. 연주의 유홍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허튼 소리였습니다. 연주의 유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솔바람 물소리 1부 마무리 곡입니다. 들려드릴 곡은 여밀락 7장입니다. 가야금의 정길선, 장구의 권성택입니다.

여밀락 7장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정길선, 장구의 권성택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옛 문구 속에 담긴 통찰을 만나보는 시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잠시 후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 어느 맑은 날입니다. 연주의 풀림 앙상블입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북 음성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무용수들이 서울보다 먼저 음성에서 관객과 만납니다. 제23회 한국을 빛내는 해외 무용 스타 초청 공연이 오는 7월 29일 음성 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릴 예정인데요. 이 공연은 해외 정상급 발레단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무용수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대표적인 무용 갈라 공연입니다. 올해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윤서후, 드레스덴 젠퍼오퍼 발레단의 정서현, 라이프치히 발레단의 최수정 등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쌓아온 무용수들이 함께합니다. 서울 공연은 8월 1일과 2일에 열리지만 그보다 앞서 음성에서 먼저 무대를 여는 이유는 서울뿐 아니라 지역 관객들도 문화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음성 공연에서는 무용수들의 무대뿐 아니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원데이 발레 클래스와 해외 진출 경험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고 합니다. 충북 음성에서 먼저 만나는 해외 무용 스타들의 무대, 지역 관객에게는 특별한 공연 나들이가 되고 무용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큰 무대를 상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제23회 한국을 빛내는 해외 무용 스타 초청 공연. 더 자세한 내용은 음성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듣겠습니다. 연주의 숙명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들으신 곡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였습니다. 연주의 숙명 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다올 소리의 숨비 소리입니다. 숨비 소리는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와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는 소리인데요. 이 곡은 새벽부터 거친 바다로 향하는 해녀들의 삶과 소망을 담아 숨비 소리를 바다에서 다시 살아 올라오는 생명의 소리로 노래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숨비 소리, 연주의 다올 소리입니다.

순비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다월 소리였습니다. 계속되는 음악은 피리 독주곡 나무가 있는 언덕입니다. 연주의 아는 경외 여러분입니다.

피리 독주곡 나무가 있는 언덕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의 안은경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마당을 가만히 내다보면 저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어난 풀꽃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서로 숨이 막히고 또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 보이잖아요. 자연은 참 신기하게도 서로 침범하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스스로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사자성어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고민해보았을 인간관계의 지혜를 담은 한 줄입니다. 바로 경이원지입니다. 경이원지는 공경할 경자에 말을이, 멀원자에 갈지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 이런 알쏭달쏭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논어에 등장하는데요. 공자의 제자 중에 번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스승님을 찾아와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참된 지혜, 즉 알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백성에게 의로운 일을 하도록 힘쓰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고 했던 경귀신이원지라는 구절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경이원지의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공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무례하게 부정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되 거기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거나 맹신하여 일상의 균형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매일 겪는 인간관계로 의미가 넓어지게 됐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수천 년 전 공자의 이 한마디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왜 이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신다스름입니다. 해금의 조혜령, 가야금의 박세연입니다.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신다스름 듣고 오셨습니다. 해금의 조혜령, 가야금의 박세연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경이원지입니다. 이 경이원지의 태도는 단순히 누군가가 아유 나 저 사람 싫어 이렇게 차갑게 밀어내는 무례함과는 결이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야무지게 갖추되 깊게 얽혀서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점잖게 선을 긋는 성숙한 태도를 뜻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죠. 겉으로는 말도 참 잘하고 예의도 바른데 이상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피곤해지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이 다치는 유형들 말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얼굴을 붉히며 싸울 수도 없고 또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일 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경이원지입니다. 싸우지 않고 예의를 지키되 딱 필요한 만큼만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간혹 후대에는 이 말을 두고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선을 긋고 멀리한다라며 살짝 비꼬는 의미로 쓰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처럼 인간관계의 피로도가 높은 시대에는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현명한 처세술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경이원지의 반대말로 둘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을 만큼 친하다라는 친밀무간이나 허물없이 속을 다 터놓는 막역지우 같은 참 고마운 단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온 마음을 다해 가까워지는 인연도 소중한데요. 살다 보니 참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과 억지로 마음 깊이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귀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경이원지는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너와 나 서로의 온전한 삶을 존중하기 위한 다정한 거리 두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황진이가 듣겠습니다. 연주의 모래입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황진희 가였습니다. 연주의 모래였습니다. 솔바람 물소리, 이제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준비한 곡은 내일 아침입니다. 연주의 고래야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내일 아침에였습니다. 연주의 고래야였습니다. 자,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해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이 미간에 주름이 깊은 사람은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시력이 나쁘거나 걱정이 많거나. 그 중에서도 걱정이 많고 불안이 높은 사람에게는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눈치를 많이 보고 낯가림이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완벽주의 증세가 있다고요. 이거 완전 난데? 싶은 분들, 일단 미간의 힘부터 한번 풀어보시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걱정하고 화내봤자 나만 늙는다. 자,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은 얼굴도 어깨도 마음도 힘을 좀 빼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이한철의 창호해드리는 쌀 시작하겠습니다.

7월 4일 이한철의 청해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이타의 노래였습니다. 어기야 함께 들어봤어요. 자, 이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미간에 힘 좀 풀어보셨는지요? 우리가 생각보다 얼굴에 힘을 많이 주고 산다더라고요. 미간을 찌푸리고 눈썹을 치켜들고 언젠가 모르게 입술을 앙 다물고 있고 어깨까지 잔뜩 올려진 채로 하루를 버틸 때가 많아요. 별거 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하면 이 얼굴, 몸 전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주말이니까요. 미간에 주름 좀 펴고 입가도 좀 이렇게 좀 풀어내고 어깨도 아래로 쭉 처져서 그렇게 근심 걱정 내려놓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벨기에에 거주하면서 유럽에서 맹활약 중인 재즈 보컬리스트 이지혜 씨. 이지혜 씨가 발표한 노래 중에서 뉴 아리랑 있더라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 짧은 구절을 새로운 멜로디에 붙여서 부르고 또 재즈밴드 특유의 즉흥 연주가 계속 반복됩니다. 피아노, 색소폰 같은 악기들 말이죠. 자, 이지혜의 뉴 아리랑 듣고요. 이어드리는 곡 역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랩소디 바람의 노래.

이지혜의 노래 뉴 아리랑에 이어서 역시나 아리랑, 아리랑 랩소디, 바람의 노래, 김재덕이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발표된 거더라고요. 같은 제목의 라디오 다큐멘터리이고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가사로 풀어냈어요. 이 시대를 메꾼 화물차 기사님들과 실향민들과의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연들을 가사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25연 가야금 연주, 가야금 연주자 박예정의 연주로 듣는데요. 마이 그래비티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박예정의 가야금 연주, My Gravity, 나의 중력, 이런 뜻인데요. 가야금도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음정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눌렀다가 되돌아가려는 그 탄성, 그런 거를 이 박예정 씨는 My Gravity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보니까 더 재밌네요. 자, 계속해서 유럽 페스티벌 이제 어제 개막을 했고요. 저는 공연 잘했습니다. 공연에서 저희 애청자분들도 마주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오늘도 요락 페스티벌 이어집니다. 저도 오후 3시에 공연을 하고 저녁에는 강산희 씨와 소리꾼 정복원 씨의 묽고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저녁 7시 30분에 열릴 공연. 이 공연에서 당연히 이 음악도 들을 수 있겠죠. 강산희의 데뷔 앨범 수록곡이자 대표적인 히트곡 라구요인데요. 그러고 보면 강산희 씨는 뭐 본격적으로 국악을 했다?

이건 아니지만 데뷔 시절에 발표했던 노래들 할아버지와 수박 또 예럴랄라 지금 들려드릴 라구요 같은 곡에서 한국적인 정서를 꾸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공연장에서 최초로 반말을 관객들에게 반말을 시작하는 가수가 강산의 씨고요. 우리 공연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해내셨어요. 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이 주말에 보통 가수들이 낮 공연과 저녁 공연, 2회 공연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고요. 연말에는 낮 공연, 저녁 공연, 그리고 카운트다운하는 심야 공연까지 가수 한 명이 공연을 3회 공연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0년대 한 중후반이었을 것 같아요. 강산의 씨가 최초로 하루에 공연은 한 번만 한다. 1회 공연을 고집한 가수였어요. 지금은 그게 아주 일반화됐는데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런 변화를 강산의 씨가 만들어낸 것,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적 행보도 참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 드리네요. 자, 강산의 라구요 듣습니다.

0: 강산의 노래라고요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창호이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에는 기타리스트 박석주의 프로젝트 주스 프로젝트의 음악 듣는데요. 깨어남이라는 음악입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어떤 잠자던 사람이 깨어난다라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타리스트의 음반이지만 피아노로 연주가 되는데요. 내 몸이 피아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피아노가 처음 연주가 됩니다. 사람이 깨어날 때도 눈을 뜨고 또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몸을 일으키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양치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악기가 하나씩 더 더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물도 마시고 또 가족들도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라디오도 틀고 그런 게 다 악기들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깨어남에 대한 연주곡 깨어남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주스 프로젝트의 깨어남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체불가 퓨전 국악 그룹 예결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애원성 듣는데요. 함경도

민요입니다. 우리가 뭐 함경도 민요는 자주 듣기 힘들잖아요. 돈돌날이 있고 무슨 짝에 그 궁초댕기도 함경도 민요인데 그런 의미에서 서도 민요, 함경도 민요 이 예결 씨가 아주 여러 곡들을 불러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예결 밴드의 애원성 함께 들어봅니다.

자, 1부 끝곡인데요. 1989년에 김수철 씨가 발표한 음악입니다. 풍물인데요. 이 음악은 창작은 그거보다 몇 년 전에 되었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전야제에서 휘날레로 사용된 음악이었거든요. 펑키한 밴드의 연주, 거기에 아쟁 연주도 같이 함께하고, 무엇보다 제팩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재즈록을 처음 시작했어요. 재즈에 영향받은 그런 스케일을 연주하는데 기타는 일렉기타, 락기타인 거죠. 그 제팩 스타일의 기타 연주, 또 블루스 스케일의 기타 솔로까지 굉장히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함께 비벼졌는데, 우와, 정말 잘 비빈 전주 비빔밥 같은 음악입니다. 김수철의 풍물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저자와의 만남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는 오디오로 이렇게 합니다. 신나게 한번 역사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죠.

이한철의 청어 드린 햇살 2부 첫 곡, 판소리 연구의 소리담에 농부가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전국 규모의 명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다는 건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요. 대통령상 수상한 경험이 있는 중견 여류 명창 다섯 분이 함께하는 팀입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육.

0: 우리 역사가 귀에 쏙쏙쏙 재미있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육 쏙쏙 속내간 송영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네, 주말 아침을 이렇게 책임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0: 어, 뭐가요?
1: 축구.
0: 축구.
1: 아, 진짜
0: 잊고 있었는데.
1: 아니 도대체
0: 잊고 있었는데.
1: 아, 너무 비현실 아니야? 아, 나 진짜 이거 와, 아직까지 가네. 아직까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가네요. 그 여파가.
0: 아, 지난주 주말에 주말 아침에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 경기
1: 전반까지 좋았죠. 전반까지
0: 전반 이제 우즈벡 1대0으로 앞섰는데요. 와, 이 경기를 내가 이렇게 손에 진땀을 지면서 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나 우즈벡 명예국민, 명예국민.
0: 우즈벡 가보셨죠?
1: 예, 가봤어요. 와, 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즈벡을 응원할 줄이야.
0: 와, 진짜 너무 안타깝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큰 숙제가 생긴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진짜
0: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1: 제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모든 그룹에서 보면 아, 제가 지난주 주말인가 그 이제 그 사단이 난 이후에 예. 한강을 갔는데 그 유명한 어떤 외국인이 예.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거 한강 고수부지에서
0: 팻말을 큰 걸
1: 큰 걸 들고 예. 어? 감독님 뭐 나가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구 써 들고 애들 막 사진 찍고 날 그게 민심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아, 난 아직도 지금 그 여파 때문에 지금.
0: 그러니까요.
1: 아, 지금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하지 않았나요?
0: 아, 답답했습니다. 흥분했네.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생각을 이제 거슬러 가보니까 한 2년 전이더라고요.
1: 그래서,
0: 클린스만
1: 맞아요.
0: 감독이 이제 감독 그만두고 새로운 감독을 찾는 것부터 그때라도 뭔가 좀 올바른 선택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1: 아, 그래서 우리 팀은 아, 진짜
0: 안타까운 저 표정.
1: 이게 네. 1882년에 예. 영국 군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어허. 그때 축구가 전해집니다.
0: 아, 그래요?
1: 1882년이면은 거의 100년 좀 안 됐고 그렇죠? 100년 좀 넘었구나.
0: 120년
1: 그렇죠.
0: 100 아니죠. 100한 40년 됐네요.
1: 그렇죠. 우리나라. 150년 가까이 되네요. 예. 아, 진짜 그 150년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도 아, 이렇게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0: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역사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네. 요즘 우리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속 역사 이야기를 저자인 송내관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죠.
1: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물이 들어올 때 반드시 노를 저어야 됩니다.
0: 노를 젓고 계시는군요.
1: 아, 원래 경복궁 답사하다가
0: 경복궁 입구 이제 들어서자마자 잠시 멈추고 거의 지금 5주간 이렇게 송내관의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거 아니면 책 속에 담겨있는 글귀나 사진만 보지
1: 그쵸.
0: 저자가 왜 이런 글귀를 썼는지
1: 맞습니다.
0: 사진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요. 덕분에 또 우리는 재미있는 역사 여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 아, 근데 제가 책을 기획한 게 한 2년 전이에요.
0: 그래서 송내관이 이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해외 여기저기를 막 다니더라고요.
1: 제가 2년간 자료를 모았는데 거의
0: 예.
1: 그 2년이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이랑 딱 겹쳐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딱 겹습니다. 아.
0: 자, 오늘도 그러면 책 속 역사 여행 떠나봅니다.
1: 네. 아, 오늘 406쪽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0: 406쪽 이 사진 진짜 웃겼어요. 인도에 계신 여성분들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분들이 송내관의 내관복에 더 놀라하면서 반겨주는 장면.
1: 그 야. 이유는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로 BTS의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로
0: 우와.
1: 이렇게 반겨 웰컴을 받았습니다. 제가.
0: 맞습니다. 네. K-POP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얘기를 했고
1: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 K-POP이라는 것도 결국 위기를 우리가 극복한 거거든요.
0: 예.
1: 그 IMF라는 위기를 극복해서 이제 그게 K-컬처까지 왔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 이 당나라가 신라랑 전쟁을 합니다.
0: 예.
1: 근데 거기서 이제 백제랑 고구려의 유민들이 합세를 해줘요.
0: 오.
1: 그래서 위기를 극복을 하죠. 이깁니다.
0: 네.
1: 그리고 통일신라의 찬란한 문화가 열리게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1: 위기를 우리는 극복하고 그쵸. 유리하게 또 방향을 잡아갑니다.
0: 그렇습니다. 거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예. 당시에 거란이 지금의 미국 정도의 군사력이었는데
1: 이야.
0: 그걸 막아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예.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 덕분에 동북아의 평화가 유지가 됐고
1: 예.
0: 그 덕분에 고려가 동북아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임진왜란, 병조왜란, 일제강점기 그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죠.
1: 예.
0: 진짜 위기였잖아요.
1: 와, 큰 위기였죠.
0: 예, 큰 위기였고 우리는 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극복을 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여러분 K방산 보십시오. K방산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렇더라고요.
0: 줄 서 있잖아요.
1: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뭐 미사일 요격하는 그 미사일 있잖아요. 그거 살려고 줄 섰다고 하고.
0: 맞아요.
1: 예. K탱크 장난 아니라 하던데.
0: K장갑차 난리 났습니다. 아, 이 잠수함도 빨리 수주가 돼야 될 텐데.
1: 예. 예.
0: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자의 오판이 만든 위기를 민중들이 극복을 합니다. 그럼 또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하다가 말았던 IMF.
1: IMF.
0: IMF. 이 IMF라는 게 사실 정말 큰 위기였죠.
1: 네. 네.
0: 결국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잘못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을 싼 거예요, 우리가.
1: 예.
0: 그거 발이 얼은 거죠. 그게 그렇죠. IMF인데 IMF가 사실 여러분들 그 은행이 아닙니다.
1: 오.
0: IMF라는 것은 돈을 받잖아요.
1: 예.
0: 빌려주면 경제 주권까지도 내놔야 돼요.
1: 야.
0: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구조조정 일어나잖아요.
1: 예.
0: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립니다.
1: 와.
0: 그리고 또 우량 기업들이 다 외국계로 넘어갑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게 다 IMF가 지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사실 지도자들이 잘못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와서
1: 예.
0: 보면은
1: 아하.
0: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그 영화 2018년도작이죠. 영화 국가부도의 날. 거기에 이제 경제관료의 조우진 씨랑 김혜수 씨가 나와요.
1: 오.
0: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1: 예예. 예.
0: 아,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장면을 준비해봤어요.
1: 예. 영화 국가부도의 날 외환위기 직전 경제관료들의 회의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2: 뭡니까? IMF로 가면 됩니다.
3: 예?
2: 자,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조흥은행에 돈이 없으면 한일은행 가서 빌리면 되고 한일은행에 돈이 없으면 상업은행 가서 빌리면 되고 예? 지금 문제가 뭡니까? 단기 채권이든 부실 채권이든 우리가 지금 갚아야 할 빚은 많은데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IMF 가서 구제금융 받으시죠. 가장 확실하고 깨끗한 방법입니다.
3: 근데 이 IMF라는 게 그냥 뭐 돈만 빌려주는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4: IMF는 은행이 아닙니다.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한국 경제에 무리한 조건을 걸 거고 경제 주권 자체를 IMF에 넘겨줄 수도 있어요.
2: 이참에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IMF가 요구하는 그 조건이 한국이 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 아니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와 당면한 외환 보유고 사태를 극복하는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1: 아, 그랬군요. 저 처음 알았어요.
0: 예,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 아, 지금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진 예. 은행들도 막 이름이 나오네요.
0: 좋은 은행,
1: 한빛, 서울신탁.
0: 이 어쨌든 그 이후로 뼈를 깎는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죠. 금모기도 있었고요.
1: 예.
0: 그래서 우리는 예상보다 더 빨리 3년이나 빨리 우리가 외환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1: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예.
0: 이때 그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책에 실어봤어요. 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 404쪽에 있네요.
0: 네, 404쪽에.
1: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IMF 체제를 완전히 졸업했습니다. 이 영광은 오직 눈물과 땀으로 나라를 구한 국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대통령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온 국민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멀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부터 가깝게는 IMF 외환위기에 이르기까지 지도층의 실책과 무능이 불러온 국가적 재난을 이름 없는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극복해내는 역사의 진리는 2001년에도 어김없이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송려관이 책에 썼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진짜 예. 뿌듯해지고
0: 그렇습니다.
1: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의 아픔을 치유받는 듯한 느낌을 이 문장 속에서 찾아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또 찾아낼 것이며 대한민국 축구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0: 아, 좋습니다.
1: 와.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원선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2003.
5: 어.

0: 자, 이때 대한민국 힙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힙합 아티스트들이 우리 가락이 담겨 있는 음악들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원선의 노래 아리랑 2003 듣고 왔습니다. 속내간의 책, 속내간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속 역사 이야기 저자와 함께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1: 413쪽으로 가볼까요? 413쪽.
0: 413쪽. 오, 펼쳐봤습니다. 오, 이런 글귀가 적혀 있네요. 민족문제연구소의 탄생이라는 거요.
1: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친일 청산에 실패했잖아요.
0: 아, 반민특위.
1: 예, 반민특위.
0: 예.
1: 근데 역사는 계속됩니다. 물론 골든타임을 놓쳤지만은
0: 예.
1: 임종국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역사학에서는 아주
0: 선생님.
1: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0: 예.
1: 이제 문학가인데
0: 오.
1: 자신의 부친도 친일 문학가였어요.
0: 아,
1: 예,
0: 그래요?
1: 스승님도 마찬가지였고.
0: 오.
1: 근데 그들에게 거침없이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0: 예.
1: 잘못됐다고.
0: 오.
1: 심지어 본인 스스로 친일 문학

0: 이라는 책을 써요.
1: 야.
0: 예, 그래서 친일 청산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친일파들을 추적을 해요.
1: 우와.
0: 막대한 자료를 남기고 세상을 뜹니다.
1: 야, 이게 쉽지 않은데요.
0: 정말 쉽지
1: 다른
0: 않죠.
1: 것보다 자기 가족이나 스승을 부정해야 되는
0: 제 말이,
1: 이런 상황.
0: 제 말이.
1: 네.
0: 나중에 그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기관이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1: 아하.
0: 예.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3.1운동 100년 기념 다큐를 했더라고요. MBC에서.
1: 네. 네.
0: 기억록이라는 다큐인데
1: 오.
0: 우리 그 배우 임영옥 선생님이 나레이션을 하세요.
1: 아, 나레이션 참 좋으시죠. 이분.
0: 아, 너무 좋죠. 그럼 준비해봤습니다.
1: 네. MBC 다큐 김영옥 배우가 나레이션 하는 목소리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임종국을 기억하여 기록하다 장면입니다.
2: 당시 금기에 가까웠던 친일 연구를 그것도 당대 문학의 참 선구자들이라고 칭송받던 선배들을 향해서 아주 정면으로 날린 역사의 공소장이었죠. 중불난 짓이었어도 누군가 했어야 할 일이었다면 내 산 자리가 허망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기억하여 기록하다.
1: 기억하여
0: 기록하다.
1: 기록되다.
0: 예.
1: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런 마음이 담긴 이런 업적들을 또 기억하게 되겠네요.
0: 예,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광의 기록만이 역사는 아니다.
1: 오, 예. 맞습니다.
0: 그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실어봤는데.
1: 네.
0: 제가 그 친구 역할을 좀 해볼게요.
1: 아, 우리
0: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 오, 또 예. 우리 연기하는 겁니까?
0: 예.
1: 413쪽에 담겨 있는 송내관이 임종국 선생님의 친구 역할을 역할이고. 하고 제가 임종국 선생님이 예. 되는 거예요.
0: 이제 그만하게. 이미 다 지난 일 아닌가. 친일파를 들춰낸다고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1: 자네 거울이 더러우면 얼굴이 제대로 보이던가. 우리 역사가 지금 딱 그 꼴일세.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어. 나는 지금 거울을 닦고 있는 거네. 최소한 우린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보게 해야지. 까지입니다.
0: 제가 쓴 대화체인데 아, 어쨌든 이런 감정 아니었을까요? 당시에
1: 그러네요,
0: 선생님께서.
1: 진짜. 네. 와, 거울이 더러우면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인다. 거울을 닦고 있는 거다라는 표현이 진짜 멋지네요.
0: 제가 작가입니다.
1: 와, 송내관, 송내관. 422쪽을 네. 근데 저는 보게 되는데요.
0: 아, 422쪽.
1: 이것도 그렇죠? 풀컷 사진입니다.
0: 네.
1: 한 페이지를 꽉 사진이 채우고 있습니다. 송내관이 홍범도 장군 묘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0: 그렇죠.
1: 이날 비가 왔나 봐요.
0: 제가 그 카자흐스탄을 여행했잖아요.
1: 예.
0: 거기서 제가 홍범도 장군님 박물관을 가봤거든요.
1: 예.
0: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 봉우동 전투의 영웅이시죠.
1: 그렇죠.
0: 근데 그분이 생전에 이제 광복되면 내가 나의 뼈를 고국에 묻어라 그런 유언을 남기셨고
1: 예.
0: 결국 그게 2021년에 이루어집니다.
1: 와.
0: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유해를 봉안하죠.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 현충원의 영면에 계십니다.
1: 오, 지금 이 사진은 대전 현충원 사진이네요.
0: 예, 제가 근데 하필 딱 비가 왔어요 그날.
1: 오.
0: 그래서 분위기가 참 그렇죠.
1: 그 우산도 안 쓰고 또 이렇게 예. 사진 한 컷을 위하여 정내관이 기꺼이 비를 맞으면서 사진 찍었네요.
0: 제가 정말 왜 이걸 쓰게 됐냐면 그 이제 그 장군의 유해를 모신 비행기가 우리 영공 안으로 들어왔을 때
1: 예.
0: 대한민국의 모든 기종의 전투기들이 딱 호의를 합니다.
1: 어, 맞아요. 이제 역사적인 장면이 있어요.
0: 역사적인
1: 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교신하는
0: 아, 예,
1: 그런
0: 예.
1: 톤의 이야기들이
0: 예,
1: 또 함께 흘러나왔잖아요.
0: 이건 또 우리 들어봐야죠.
1: 오,
0: 이한천의 목소리로 들어봐야죠.
1: 아, 여기 있네요.
0: 예, 있어요. 읽어주시겠어요? 책 내용?
1: 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조종사의 무전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군은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쫓겨나야 했던 독립군 대장이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후손들이 만든 최첨단 전투기의 호의를 받으며 돌아온 것입니다. 무려 78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0: 와,
1: 이야.
0: 국뽕이 차지 않습니까?
1: 와,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0: 그 장면 들어봐야죠.
1: 오!
0: 들어봐야죠.
1: 좋습니다. 장군의 귀한 장면 오디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헌법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8, 승!
1: 아, 필, 승! 승.
2: 아, 멋집니다.
3: 나옵니다. 423쪽으로 갑니다.
2: 423쪽. 예. K방역, K방역 그리고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3: 아, 근데 제가 제가 이제 한국사를 막 쓰잖아요. 예. 그 원시 시대부터 대한민국까지 썼잖아요.
2: 그죠?
3: 근데 대한민국이 딱 건립되면서 우울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 전쟁에 가장 빈국이었죠, 당시에.
2: 예. 예,
3: 후진국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현철 씨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후진국 때 태어났죠.
2: 오.
3: 그리고 우리는 중진국을 경험해요.
2: 예.
3: 그리고 드디어 지금 대한민국은 정식 선진국이 됐습니다.
2: 한 5년 전에
3: 예.
2: 뭐 눈 떠보니
3: 선진국
2: 예. 뭐 그런 말들이 돌았는데요.
3: 맞아요.
2: 그때 그런 말 해도 체감되거나 실감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3: 그렇죠.
2: 지금 5년 지났는데 이건 누가 봐도 선진국이죠.
3: 예, 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사실 이 결정적 계기가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2: 아~
3: 이때 전 세계가 멘붕에 빠지죠.
2: 그렇죠.
3: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죠.
2: 예, 네,
3: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도 만들고
2: 맞다.
3: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도 만들고 예. 그걸 다 한국이 주도했잖아요.
2: 맞아요.
3: 예,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상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2: 아~
3: 그리고 결국 유엔 예. 무역 개발 회의, 이걸 이제 줄임말 웅크타드라 그래요.
2: 웅크타드.
3: 예. 네. 웅크타드가 2021년에 결국 공식 선진국으로 발표를 합니다.
2: 와.
3: 그러니까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중진국을 경험하고 지금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2: 야, 그러고 보면 송대관 저하고 동갑인데
3: 예.
2: 잘 태어났다.
3: 잘 태어난 거예요.
2: 대한민국의 어떤 선진국이 되는 모습을 온몸으로 겪었네요.
3: 온몸으로 보죠. 예.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2: 아.
3: 대부분의 후진국이 중진국에서 끝나죠.
2: 예.
3: 선진국으로 가긴 정말 힘든데
2: 그러니까요.
3: 이걸 해낸 거예요.
2: 우와, 대한민국입니다.
3: 네, 제가 그걸 접하면서 그 감정으로 글을 썼습니다.
2: 와.
3: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423쪽?
2: 네. 2021년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에서는 대한민국이 공식 선진국이 되었음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인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후진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팔아 중진국까지의 도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려면 최첨단의 기술과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그 상태에서 정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한국은
3: 와.
2: 그 경계를 깨고 공식 선진국이 된 첫 나라가 되었습니다.
3: 와.
2: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3: 근데 가끔 안 믿으신 분이 계세요.
2: 예.
3: 제가 그 당시의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2: 오, 좋습니다. 2021년 뉴스 함께 들어봅니다.
4: 제네바 현지 시간 2일 웅크타드는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 195개 회원국 중 반대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에서 미국, 영국 등이 포진한 선진국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건 1964년 웅크타드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국민소득은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웅크타드의 지위 변경은 유엔 안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와, 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야 된다.
2: 멋지네요. 와, 대한민국! 축구로 잃었던 자신감을
3: 아, 축구도.
2: 송내관의 축구. 웃기는 사교육 코너로 완전히 만회했습니다.
3: 네.
2: 좋습니다.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보내드리면서 소리 취한 달의 노래와 연주로 희망가 듣습니다.

0: 소리 취한 달의 희망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여우락 페스티벌 공연 앞두고 있는 정복원의 소리로 심청가 중 타루비, 뺑덕인의 행동거지 쭉 이렇게 이어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음악 듣죠.
1: 각설이 때 신봉사는 도화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조지경에서 지내다가 황성잔치회를 가게 되었는디, 어찌하여 형주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치더듬어 보던 것이었다. 그때 신봉사는 출천대효 딸만 잃고

말이요. 지방 막대들 감춰잡고 망사들을 찾아가서

낮이면 강두해가 울고 밤이 되면 집에 들어 울고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는디 그때 마침 그 근촌에 사는 아주 흉악한 호름이 하나가 있으되 이름은 뺑덕이네요 벼르는 뺑파라 얼굴이 고금일색일런지 만고박색일런지는 몰라도 생긴 모양이 꼭 이렇게 생겼던 것이었다 생긴 모양 볼짝시면 말총 같은 머리털은 하늘을 가리키고 퇴박이마의 회눈썹과 우먹눈 주먹고요 매주볼 송곳턱에 입은 크고 이 입술도 큰 괴문을 열어놓는다

생긴 모양이 이래노니 눈 있는 사람이야 거들떠보리 뉘스리오마는 천상 차지는 눈으로 못 보는 봉사님 차지인디 봉사만 한 서너 판을 내고 아직 서방 못 구하고 있다가 신봉사 전국 넉넉한 말을 듣고 옳다 내가 제작자한테 시집을 가면 한때 떡살구는 원 없이 먹었다 싶어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살짝 시집을 가꿨다 신봉사는 뺑덕인에게 대호커여 저 허자는 대로 내비로 두었더니 뺑덕인의 이 몹쓸 년은 신봉사 그 불쌍한 전곡 심청이가 마지막 죽으러 갈 때 안 못 보신 늙은 부친 노래 굶지 말고 벗지 말라고 주고 간 그 불쌍한 전곡을 꼭 먹성질로 조져대는디 뺑덕인의 행동 거지와 먹성 속은 이 사람 말과 조금도 틀림이 없던 것이었다 밤이면 마을

0: 잠자는 데 가만히 찾아가서 풍창문이다 입을 대고 보리에 웬가 낙증 다 겸어요. 그 전목을 모두 다 빨아먹은 연후에 놓은 2-3일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도망을 작정으로 5-6월 가마귀 곤수박 파먹듯 밤낮없이 파먹던 문에 하루는 신봉사가 뱃속을 더듬어 본 즉 엽전 한 푼이 없는지라. 아, 여 뺑덕이네. 아, 뺑파. 예! 내가 이 근방에서 실없이 그 소문 없는 졸부자 말을 듣는 더인디 뱃속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1: 아이고, 영감도. 아, 영감 드린다고 술 사고 고기 사고 담배 사고 떡 사온 돈이 다 그 돈이지 무슨 돈이다요?
0: 신봉사 기가 막혀. 많이 사다 주더라. 고만두소. 옆편 내 먹은 거 쥐 먹은 것이라고 고만두고 저 제 넘어 김동지 댁에 맡긴 동 백냥 찾아오소. 아, 용이나 쓰세.
1: 아이고, 영감도. 아, 그 돈 벌써 찾아다가 꽃실내 집에 해장값 주고 김순잔 댁 돈 150냥 찾아다가 복순값 주고 등근값 주고 앵두값 주고 자두값 주고 살구값 주고 뭐야.
0: 신봉사 어이없어.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신봉사가 그 전곡말만 들먹거리면 딸의 생각에 뼈가 저린지라.

나가 나가 그 자리에 벅성 주저앉더니 아가청아 야의 무상은 자식아.

정보근의 소리로 심청가중 타루비부터 뺑덕이네 행동거지까지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청어이들인의 스타일 토요일 마칠 시간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 그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친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직 악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웅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임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